RCT의 Shine Your Way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이연의 음악 앨범 월요일 순서 문을 열었고요. 자, 이 아침 어떻게 맞고 계십니까? 이렇게 또 한 주가 시작이 되네요. 6월 2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아, 6월도 이제 뭐 거의 끝나가네요. 바쁘게 재촉하는 아침이지만 늘 늦지 않게 와서 먼저 인사해 주시는 분들 오늘은 좀 소개해 드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런 내용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오늘 아침들 바쁘다. 예, 바쁘게 시작하셨습니까? 하지만 또 이렇게 인사를 건네주고 계십니다. 박정원님, 송태리님, 김미양님, 이영래님, 오영희님, 정진아님, 임경숙님, 최은정님, 임승님, 정현진님, 이기용님, 류정미님, 박현주씨, 한미숙씨, 이주상씨, 김혜정씨, 손원숙욱씨, 박현주씨, 안정환씨, 박선영씨, 이주연씨, 전미양씨, 김성훈씨, 김범수님, 김태훈님, 천미선님, 윤인희님, 백위정님. 왜 많은 분들 오늘 일찌감치 와서 인사 건네주셨네요. 아, 뭐 추석 체크를 또 가끔 이렇게 한 번씩 하는 게 예, 약간 좀, 예, 좋은 것 같아요. 네, 저희는 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감사하고 지켜보고 있다. 뭐 이런 느낌으로, 예, 그런 메시지. 이상익님은요, 형님, 저는 매주 월요일마다 차에서 들어요. 저희는 주말 부부인데 월요일에 제가 딸아이 등원시키고 출근하는 이 시간에 형님 라디오 듣는 게 너무 좋습니다. 좋은 방송 계속 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지금 뭐 듣고 계시겠죠? 네. 좋은 방송이 되려고 늘 노력은 합니다만, 네.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8910, 공짜인 콩으로 월요일 아침 일상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차준커, 차디가 보내준 커피, 모바일 쿠폰으로 실시간으로 쓱 넣어드립니다. 이미 오프닝 시작과 함께 추첨을 통해서 차준커 보내드리고 있고요. 계속해서 티내지 않을 뿐이지 조용히 쉬지 않고 쓱 넣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00잔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십니까?

0: 역시 키움.
1: 키움 증권.
2: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이현우의 음악 앨범.
1: 이현우의 음악 앨범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면서 겸손하게 말했다는데요. 현재 이 청년은 해당 식당에서 견습생으로 일하며 요리를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식 볶음밥 먹고 싶네요. 에, 그 화려한 그 웍 기술로 만들어낸 막 훅 날랐다가 다시 들어오고. 에. 미국 텍사스주의 한 외딴 목장에서 기린

0: 이현우의 음악 앨범.
1: 이현우의 음악 앨범 2부 시작됐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동네에서 듣고 계세요? 혹시 위례에서 듣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슬기로운 위례 생활이란 인터넷 카페에 초록이네님께서 남편이 자랑해달라고 해서 글을 올린다면서 남편이 음악 앨범에 사연 당첨됐다고 하더니 며칠 뒤에 멀티비타민 세트가 도착했다며 그 후로 현우 형님 한다는

그게 저예요. 딱 그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땅 치는 거 진짜. 아,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아니 얘기하기도 싫어. 아, 잘 돼서 떨어진 거 진짜. 아, 꼴도 보기 싫어요 진짜. 이런 상태라면요. 아, 진짜. 아, 더 심하게 될 것 같아. 그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다 비슷한 심정이실 것 같아서. 월요일이니까 예, 한 주 또 시작해야 되는데. 아, 진짜. 예. 속이 쓰려, 속이. 네. 아, 0634님. 요즘 이것저것 쇼핑을 많이 하는 바람에 매일 택배가 와서 엄마가 뭐라고 하셨는데요. 이제는 하다하다 간장까지 시키냐? 하고 뭐라고 하셨는데 이거 차대가 보내준 선물이라고 하니까 엄마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혼날 뻔하다가 덕분에 살았어요. 감사해요. 제 생명의 은인. 에, 뭐 저희가 뭐 다양한 선물들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맛있게 드시고요. 그리고 뭐 차중코도 넣어드릴게요. 아시죠? 오늘 많이 드리는 거. 네. 0957님. 초보 운전자입니다. 이중주차가 되어 있어서 혼자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땀 뻘뻘 흘리며 씨름하고 있었는데 지나가시던 어느 아파트 주민분이 차도 밀어주시고 핸들도 더 꺾으라고 해주시며 도와주셔서 무사히 차 빼고 출근했어요. 월요일부터 마음이 너무 따뜻해져요. 초보 운전이라 매일 빵만 먹었는데 감동의 눈물 살짝 흘리고 있어요. 이건 먹는 얘기 아니에요 차디. 에, 그럼요. 에, 먹는 얘기 아니죠. 빵이 들어갔긴 하지만 네. 차준커 역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준커 빵 드실 때 커피랑 같이 드세요. 자, 빌리 조엘의 음악 듣고 올게요. 피아노맨 8101님 0596님이 청해 주셨습니다.

공방하고 있어요. 남위례역 앞 몽중땡입니다. 썼어요. 아, 캔들비누. 캔들비누 공방을 하고 계신. 근데 이제 공방을, 요런 아이템은 이제 공방을 운영하시는 분도 그렇고, 여기 와서 이제 수강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뭔가 좀 분위기가, 네, 캔들 비누로 좀 닮아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성품이나 뭐 분위기. 자, 차준커 보내드릴게요. 7123님, 초록이네입니다. 카페 쓴 글이 읽히니까 엄청 콩닥거리네요. 앞으로도 차디 홍보에 힘쓸게요. 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역시 차준커 보내드릴 거고요. 9791님, 오, 드디어 위례. 위례로 이사 오고 부모님께 강남이랑 멀어졌다고 징징댔는데 하나도 안 멀어요. 지금은 너무 좋아요. 위례 최고. 하셨습니다. 아니, 그렇죠. 그 강남의 일부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 예, 차준커 역시 보내드립니다. 아, 또 위례 분들을 만나봤고요. 0501님, 저희 집 남자들은 씻으러 들어가면 5분 안에 나와요. 좀 꼼꼼히 씻으래도 꼼꼼히 씻었답니다. 1분 안에도 씻을 수 있는데 5분 정도 더 해주는 거라는데 이거 허세죠? 1분 샤워가 가능한가요? 하셨습니다.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

많은 분들이 맞춰주셨네요. 밤빵, 밤식빵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자, 박기영 바우타멜의 샴푸의 요정 듣고요. 3부에 뵙죠.

월곡 쪽으로는 갈매 교차로 부근에서 화량대 쪽으로 가는데 20분 정도 예상됩니다. 반대 태릉 쪽으로도 돌고 지역 부근부터 정체가 극심하고요. 종암 분기점 쪽으로도 차로가 줄어들면서 교통이 많이 혼잡합니다. 올림픽대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는데요. 공항 쪽으로 올림픽대교에서 동작대교 그리고 한강대교 부근에서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하남 쪽으로는 여의도 구간 지나기 더 불편해졌습니다. KBS 쿨FM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0: 온라인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5: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 아니 아니세요.
4: 세종 기프트.
6: 모아는 도전이다. 백세 출근 도전이다.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의 지진재해 보험. 풍수의 대비해.
1: 엄마, 풍수의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0: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테라피,
2: 김소영 보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3: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4: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5: 대체할 땐 어디로

이 하루만 기억하시면 되고 9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뭐 그것만으로도 뭐 너무 감사하죠. 차준커 역시 보내드릴게요. 음악 편지 괜찮다. 음악 이현우의 음악 편지. 네. 아, 근데 이런 프로그램 있지 않나요? 음악 편지? 어디인가 있을 법한 그런 이름이에요. 음악 편지. 음악 시대. 아, 8020님. 주말에 18개월 아기랑 와이프랑 물놀이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밤새 아주 푹 자더라고요. 덕분에 저도 푹 잤네요. 물놀이는 다음 주말도 가야겠어요. 아, 물놀이를 하고 나면은 그렇죠. 네. 피곤하죠. 피곤하죠. 네. 차준커 보내드립니다. 물놀이 계절이 돌아왔군요, 여러분. 8914님. 음악 앨범 남자 청취자분들 하나같이 차대기 형님이라고 하는 게 재밌어요. 다들 형님 형님 하시는 게 차대기가 무슨 무리의 대장 같은 느낌. 다른 아우들이 많아서 좋으시겠어요. 하셨습니다. 아유, 저는 뭐 그냥 예, 감사하죠. 감사하죠. 아니 제가 뭐라고. 그렇죠? 제가 뭐라고 또 이렇게 또 멋진 표현을 써 가시면서 저를 불러 주시고 저는 뭐 그냥 저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차준커 보내 드리고요. 그런 호칭이 또 약간 좀 서로 사용하다 보면 좀 더 가까워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뭔가 좀 더 가까워지고 좀 친해진 느낌이 있어요. 자, 포레스텔라의 Dream a Little Dream 듣고 옵니다.

프로그램명 정확히 말 안 해도 되나요? 하셨습니다. 글쎄요. 네. 뭐, 그, 이연우의 음악 앨범이라고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좋지만, 뭐, 혹시 기억 안 나실 때는요, 뭐, 예, 이연우, 뭐, KBS 9시 이것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아침 9시. 예, 그것만 해 주셔도 상관없어요. 네. 0712님, 어제 13년 사용한 식탁을 버렸어요. 배출번호 붙여서 집 앞 수거장에 가져다 놓는데, 초등학교 4학년 막내 아들이 갑자기 내 식탁! 하면서 대성통곡을 하더라고요. 몰랐는데 정이 많이 들었었나 봐요. 저도 갑자기 찡한 것 같고 뭐 그래요. 좋습니다. 아, 그쵸. 오래된 가구 버릴 때 그렇죠. 특히 식탁은 식탁, 소파 이런 애들은 워낙 많은 시간을 또 함께 보내기 때문에 좀 울컥할 것 같긴 합니다. 네, 갑자기 집에 있는 식탁 내가 얼마나 썼지? 지금 떠올려보게 됐어요. 네, 차준커 보내드릴게요. 정연주 씨, 곧 여름 휴가 기간이라 수영복에 몸을 좀 맞춰보려고 다이어트 해야 되겠다고 했더니 남편이 이러네요. 어차피 수영복은 늘어나니까 상관없잖아. 그 모습 봐야 하는 내 눈 보호하게 선글라스나 사야겠다.

샵8910 공짜인 콩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연 소개와 상관없이 추첨을 통해서 차준커, 차디가 보내준 커피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부를 마무리해야겠네요. 김광진의 진심 들을게요. 송진섭, 안연신님이 청해 주셨죠? 이곡 듣고요. 4부에 뵙죠.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춤과 노래를 즐기는 FM대행진 식식이다 흥의 비법은 정식이 골골하루냐 생생대이냐는 지금 결정됩니다. 늦기 전에 FM대행진 하세요. 매일매일 씩씩하게 조정식의 FM대행진.

0: 예전에 저 제가 상 받을 때 김혜수 씨가 저 보고 귀엽다고 해주셨어요.
1: 지금도 귀여우시고요.
0: 예예.
1: 음성이 너무 좋으시잖아요.
0: 그래요.
1: 네.
0: 들으셨죠? 예? 제 친구, 예, 여사친 김혜수 씨가 제 목소리 좋대잖아요. 지금 목소리가 좋은 DJ.

아, 이거 어떻게, 예. 숨을 쉴 수가 없네. 그죠? 에, SSG 팬 여러분들 진짜 많이 힘드시죠?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주시죠. 예, 힘내시라고. 예, 날도 더운데. 힘내시고. 네. 잘 버텨보자고요. 5707님, 에어컨 켜고 춥다고 배만 이불 덮고 자는 남편, 이래도 되나 하셨습니다. 이게, 근데, 꽤 괜찮아요. 배만 싹 덮, 뭔가 좀

너무 작다고 그곳에 다시 옥수수를 심으시는데 저래도 되나? 그 땅 버리셔야 할 것 같은데 하셨습니다. 제가 뭐 농사 짓는 거에 전문가는 아니라 감자 알이 작으면 옥수수도 알이 작지 않을까요? 왠지 그 뭐 우리가 양식에서 가끔 나오는 그 작은 옥수수 뭐 이런 게 달리지는 않겠죠? 베이비콘? 예. 근데 그게 진짜 그런 종이 따로 있는 건지 아니 옥수수가 진짜 작을 때 따는 건지 당근도 작은 당근 있잖아요. 조그만 거. 그걸 모르겠더라고. 2854님 월드컵 때문에 잊고 있던 떨어진 주식 이래도 되나? 아이 진짜 뭐 요즘 네. 한참을 내다볼 수 없는 것 같긴 합니다. 저 잘은 모르지만 6369님 저희 히어로즈 팬에게도 박수 좀 부탁드려요. 최근 10경기 1승 9패입니다. 우리 히어로즈 이래도 되나? 아 히어로즈 네, 힘내시고요. 지금 힘겨운 시간 보내고 있는 히어로즈 팬분들 여러분께도 박수 한번 주시죠. 네, 잘 버텨내시고 네. 양윤정님 우리 자연치 생각보다 잘하고 있는데 이래도 되나? 아니 생각보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8위인데 되게 후하시다. 아니 그동안 좀 많이 실망하셔서 그래도 이 정도면 뭐 우리 not bad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일 수도 있고요. 네. 4209님 전 축구 보려고 5월 27일에 제일 비싼 AI TV 구독했는데 저한테 이래도 되나요? 이거 6년 동안 요금 나눠내야 하는데 요금 낼 때마다 열받을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이게 또 이제 6년 동안 내야 된다고 하시니까 4년 뒤에 이제 월드컵이 다시 한 2년 뒤부터는 이제 그 지역 예선 이제 시작하고요. 아휴 진짜 안직화님 살 빼겠다고 비싼 돈 주고 위고땡 맞는 아내 나는 약이 소용없나 봐 난 식욕이 진짜 센가 봐 하면서 야식으로 치킨 먹는데 이래도 되나 그래요 이걸 정말 그 힘겹게 이겨내시는 분들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힘겹게 이겨내시고 우뚝 서서 내 식탐, 내 식욕을 그대로 가져가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네.

아이유의 푸르던 들었고요. 김경아 씨. 시흥시 정왕동에 옥구공원이 있는데요. 그 안에 있는 조그만 카페에서 항상 음악 앨범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출근하느라 평일엔 거기까지 운동을 못 가는데 주말이나 휴일에 운동 가면 항상 그 시간에 차디 목소리가 나와서 너무 좋아요 하셨습니다. 저도 너무 좋은데요. 이 공원 가보고 싶다. 시흥시 정왕동 옥구공원 내에 있는 카페. 공원 안에 카페가 있습니까? 멋지다. 네. 더 멋진 건 음악 앨범이 흐르고 있다는 그 사실 아니겠습니까? 지금 듣고 계시다면 그 카페 사장님께도 깊이 감사드리고요. 요즘 뭐 낮에 덥긴 더운데 습도가 낮아서 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공원 산책하기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김미진님 음악 앨범 듣다가 늦어서 세수만 하고 후다닥 뛰어나와서 개포동에서 2413번 버스 탔는데 기사님이 음악 앨범 틀어놓으셨네요. 기사님 짱 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2413번 버스 개포동 지나가는 기사님도요 이따가 도착하셔서 저희한테 문자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커피 보내드릴게요. 김경아님, 김미진님께도 차준커 보내드립니다. 자, 헤어스프레이 OST에서 굿모닝 볼티모어 드릴게요. 윤진식님이 청해 주셨습니다.

0: 마음을 담아 저 소년제와 베스트 슬립이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응원합니다.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시작되니까
0: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내기게 좋다.
1: 여러분 이제 다 오셨어요. 잠시 후 라디오 쇼에서 뵙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2: 네, 이연의 음악 앨범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월요일 순서도 이제 코너도 마무리할 시간 됐네요. 오늘 마지막 곡 준비했는데요. 015B의 시간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0: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도로 위의 교통량은 감소하고 있는데요. 작업하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 분기점 쪽으로는 월릉 분기점에서 장안교 쪽으로 작업 여파 받고 있습니다. 강변문호 구리 쪽 동호대교 부근에서 작업하고 있는데요. 방화에서 동호대교 쪽으로 40분 가까이 걸리겠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 보니까 성산대교 부근 4차로에서 세척 작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주대교 부근부터 더딘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여의교 부근에서 동호대교 쪽으로 구간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일 순환 고속도로 판교 쪽으로는 송내 부근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고요. 계양 부근부터 답답합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1: 인터넷 라디오 공. 어쩜 그렇게 변하질 않니?
2: 이번엔 또 뭐가 마리오?
3: 마리오가 21년간 변함없이 대상받았단 마리오.
4: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 마리오란 마리오.
5: 한국 소비자 포럼 2025 올해의 브랜드 대상
3: 21년 연속 수상이니까
4: 마리오 아울렛.
6: 춤과 노래를 즐기는 FM대행진 식식이다. 흥의 비법은 정식이. 골골하루냐 생생대이냐는 지금 결정됩니다. 늦기 전에 FM대행진 하세요. 매일매일 씩씩하게 조정식의 FM대행진.
7: 길을 걸을 때마다 보이는 맨홀. 맨홀에는 산소가 부족하거나 위험한 가스가 가득 차 있습니다. 맨홀로 내려갈 때 3대 안전수칙만 준수하면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작업 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하기. 둘째, 30분 이상 충분히 환기하기. 셋째, 손기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하기.

웨이컴 웨이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J 지팍 박명수입니다. 4347님이 주셨는데요. 지팍 안녕하세요. 얼렁뚱땡입니다. 6월도 다이어트 실패하고 얼렁뚱땅 넘어가실게요. 얼렁뚱땡이 귀여운데요. 이렇게 자신을 사랑하고 긍정하는 마인드가 다이어트를 방해하긴 합니다만 살 못 뺀다고 찡그리고 짜증나는 것보다 훨씬 보기 좋지 않습니까? 일단 내일까지는 얼렁뚱땅 지켜보시고요. 모레 7월부터 리모델링 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박명수의 라디오쇼 힘차게 출발합니다. 이홍기의 노래입니다. 마리아.

0: 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1: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2: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3: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4: 하모니 렌트카.
3: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4: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5: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6: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5: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6: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5: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0: 라디오쇼 선정 빅 레전드만 모십니다. 전설의 고수. 사실 이 자고로 코미디언 하면은 이분의 성대모사는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있습니다. 자, 라디오쇼 성달찻 코너에서도 수많은 애청자들의 도전 욕구를 자극했던 성대모사 단골 손님입니다. 자, 오늘 원조의 품격 기대해보면서 이탈리아에서 오신 명예 한국인 크리스티나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어머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구나.
0: 알겠습니다. 조금 업그레이드가 되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크리스티나요를 한번 예전 방식으로 인사 한번 해주세요.
1: 맞아요.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탈리아에서 오는 크리스티나예요.
0: 근데 다 사람들이 흉내 내는 거 들어보셨죠?
1: 많이 들어봤어요.
0: 흉내 내는 건 흉내 내는 거 어떻게 하고 본인은 원래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해주세요. 예.
1: 오,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0: 흉내 낼 때 어떻게 해요?
1: 이렇게? 그럼 안녕하세요 크리스티나예요. 어때요?
0: 그건 그냥 본인 같은데요, 본인?
1: 네, 본인이 저예요. 이게 진짜예요. 이게 일부러 하는 걸로 아니고.
0: 근데 남들이 할 때 좀 오바해서 하잖아요, 오바해서.
1: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걸로 듣기 재미있어요.
0: 아, 재밌어요?
1: 저는 너무 재밌어요.
0: 예, 예.
1: 저희 선대모사 잘하는 분들이 저는 너무 사랑해요.
0: 진짜.
1: 많이 많이 선대모사 해주세요, 여러분.
0: 예, 예, 감사합니다. 라디오 쇼에는 첫 출연이시고, 저희 방송은.
1: 맞아요.
0: 예, 라디오에는 자주 안 나오셨잖아요, 그죠?
1: 맞아요.
0: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근데 제가 뵙기로는 꽤 한 10년 넘게 있다 뵙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때 우리 사우나에서 만났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예, 해피투게더, 해피투게더.
1: 맞아요, 예. 맞아요, 세상에.
0: 아이고, 그때 뵙고 지금 뵙는데 여러 가지 좀 뭐 많은 또.

0: 일들이 있었죠?
1: 그렇죠. 바빴어요. 맞아요.
0: 바빴어요?
1: 네, 바빴어요.
0: 어떻게 바빴어요?
1: 오, 최근에 릴스 때문에 바빴어요. 예, 인스 그걸로.
0: 알았어. 아, SNS로 바쁘셨군요.
1: 오, 그거 때문에 바빴어요. 정신이 없었어요.
0: 그거 때문에, 그거 한번 좀 이따가 차츰차츰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예. 아, 우리 진짜 너무, 저는 10년 전에 진짜 사우나에서 예, 같이 이렇게 저 방송하고 재밌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사실 저희가 저 성대모사 달인을 찾아라는 코너가 있는데 크리스티나는 매일 나와요. 매일.
1: 아 진짜요?
0: 예, 그래서 저희가 그걸 좀 모아놨거든요.
1: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기대돼요.
0: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 크리스티나.
2: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따리에서 온 사진여들이 크리스티나예요. 우리 남편이.
0: 네, 죄송합니다. 크리스티나 내가. 아 크리스티나는 남자가 가능합니까?
3: 네 가능합니다.
0: 두고 한번 두고 볼게요. 자
2: 안녕하세요. 이탈리아에서 온 크리스티나예요.
3: 크리스티나가 남편 자랑하는 소리.
2: 안녕하세요 크리스티나예요.
0: 자 어때요? 들어보시기 어때요? 재밌어요?
1: 너무 재밌어요. 너무 예. 재밌어요. 예, 예.
0: 예, 지금 저 실제 크리스티나 씨가 여기 나와 계시기 때문에 앞에 계신 분들이 재밌긴 했지만 예, 제가 땡을 쳤어요. 저는 솔직하게 하거든요.
1: 아래. 예. 아주 땡땡땡 열심히 하셨거든요.
0: 예예. 예, 예. 저는 저 어설프게 비슷한 거를 용납을 못해요. 예, 정확하게 정말 똑같이 한다든지 그래야 되거든요. 예. 연예인들도 많이 따라하잖아요, 연예인들도.
1: 맞아요. 연예인들이 되게 잘 따라해요.
0: 누구가 따르는지 기억나세요?
1: 아, 김숙 씨. 예, 예, 예. 진짜 잘하시는
0: 그
1: 거예요.
0: 그 소녀시대 수영, 써니.
1: 오, 뭐나, 소녀시대 옛날부터 잘 따라했어요. 예,
0: 그 다음에 서련.
1: 오, 맞아요. 맞아요. 서련 씨.
0: 에이핑크의 오하영, 투바투의 수빈 등등이 크리스티나 씨 흉내를 진짜 많이 냈어요.
1: 맞아요, 맞아요. 잘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나운서들도 예. 많이 따라오더라고요.
0: 그러면은 우리 한번 배워볼게요. 크리스티나를 따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톤 좀 안녕하세요, 크리스티나요로 한번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끊어서 알려주세요. 끊어서. 안녕하세요. 끊어서?
1: 예. 일단. 예.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어우, 좋아졌어요.
0: 안녕하세요. 그리고.
1: 그렇죠. 이게 이태리어 조금 올라갔다 와, 내려갔다 와, 이런 걸로 바웰 크게.
0: 예,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1: 크리스티나예요.
0: 크리스티나예요.
1: 그렇죠. 딩동댕. 잘하셨습니다.
0: 근데 크리스티나는 왜 이렇게 항상 밝아요, 사람이. 왜 이렇게 텐션이 높아요?
1: 저는 원래 조금 시끄러운 여자예요. 아, 예. 집에서도 그랬고요.
0: 좀 이렇게 막 밖에서 떠들려 집에 가면 막 그냥 꿀잠 자죠, 힘들어서. 집에 가면 말 한마디는 안 하죠?
1: 아니요, 집에서도 시끄러워요.
0: 잠깐만요, 저 밖에 오신 분 잠깐 소개해드려도 돼요?
1: 아, 그럼요. 예, 예.
0: 남편분께서 오셨는데 집에서도 이래요? 똑같아요? 집에 가면 말 한마디도 안 하죠? 해요? 똑같아요? 와우, 지치겠다, 지치겠어, 진짜.
1: 아니, 저는 20년 동안 이렇게 각자 나갈 수 없고.

0: 이탈리아에 있을 때도 그랬어요?
1: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말하지 말라고 시끄럽다고 여기서 잔소리 많이 했거든요. 가만히 있어. 이런
0: 그러면 들었어요. 그러면 크리스티나 사람이 이제 부모님을 닮게 되잖아요.
1: 저는 엄마 닮았어요.
0: 엄마가 그렇게 말씀이 많아요? 아빠가 말씀이 많아요?
1: 아니 엄마 말 많았어요.
0: 엄마가 많아요? 크리스티나가 많아요?
1: 아 둘 다 비슷해요. 많이 닮았어요. 많이.
0: 그럼 집에 가면은 정말 분위기는 집안 분위기는 좋겠다.
1: 정신이 없어요.
0: 그러면 가족들 중에서도 성격이 다르니까 아 시끄러 조용히 좀 해 그런 사람이 있어요?
1: 그렇죠. 우리 아빠가 그냥 옆에서 가만히 있어요. 기다려요. 예, 제가 말 끝날 때까지.
0: 아이고 웃겨 미치겠네. 아이고 웃겨 미치겠네. 아이고 웃겨 미치겠네. 이탈리아의 북부 밀라노 출신이죠.
1: 맞아요.
0: 예, 텐션 때문에 남부 저 시칠리아 출신으로 오해하는 분들도 많다면서요.
1: 완전 많아요. 저는 그 밀라노란 조금 패션 이미지 조금 맞긴 맞는데 성격으로 남쪽 그 시칠리아랑은 또 잘 맞다고 생각해요.
0: 그래요.
1: 이태리 사람들이도 저를 보면 밀라노 출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0: 진짜.
1: 왜냐면 밀라노 사람들이 약간 조금 눈이 높고 이렇게 조금 뭐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약간 잘난 척하는 분위기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수다쟁이고 시끄럽고 농담하고 남쪽에서 오겠구나 그런 생각이 많아요.
0: 밀라노에 계실 때는 명품 많이 샀어요?
1: 조금만 샀어요. 조금만. 조금만.
0: 아이고 왜? 아이고 아울렛 있잖아. 아울렛
1: 가는 거 최고죠.
0: 많이 갔어요. 솔직히 많이 갔어요.
1: 저는 자주 가요. 아니 이태리 갈 때마다 우리 시어머니 위에

0: 참, 우리 저 크리스티나는 미녀들의 수다 우리 KBS와 뗄래야 뗄 수 없어요. 그죠?
1: 그렇죠. 맞아요.
0: 그때 기억들이 좀 나세요?
1: 세상에 20년 전 얘기예요. 시간이 훅 갔어요. 어머머머머. 그때 진짜 한국말 못했거든요.
0: 얼굴 그대로구먼.
1: 진짜야? 예. 에이, 주름차도 생겼어요.
0: 그 정도야. 나이가 흘렀는데 20년 전 얘긴데요.
1: 진짜요? 예. 그때 너무 재밌었어요.
0: 예, 재밌었어요?
1: 그때 남희석 씨 MC 해봤거든요. 예. 예. 그거 너무 재밌게 잘 놀고.
0: 그렇죠. 김종서 씨가 축가 불러줬다면서요?
1: 맞아요. 그때 패널이었거든요. 김종석 씨 매주 나오면서 제가 그때 미수다 하면서 아 저는 다음 달 결혼하겠다 얘기했거든요. 거기서 바로 김종석 씨 그럼 나는 나가서 축가 불러줘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아 그거 만선 때문에 얘기하는 줄 알고 그런데 직접 나와서 진짜 불러줬어요.
0: 우리가 있잖아요.
1: 진짜 너무 의미가 있었어요. 그 아름다운 고속이었어요.
0: 아름다운 고속이 아니고 구속.
1: 아 구속 헷갈렸구나. 구속.
0: 아니 괜찮아. 그런 게 크리스티나의 매력이에요. 예. 근데 크리스티나 씨 그 지금 한국하고요. 20년 전에 미스터 할 때 한국하고는 많이 다르죠?
1: 완전 달라졌어요.
0: 이탈리아 안에서도 한국을 또 더 많이 인정해 준다면서요?
1: 진짜요? 그때 저는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한국에 간다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북한이란 한국이란 헷갈렸어요.
0: 그렇지.
1: 그때 20년 전에.
0: 예, 맞아요.
1: 그때 그 북한 미사일 보내는 시즌이었잖아요.
0: 예, 맞아.
1: 그래서 세상에 이태리 뉴스에서 너무 무섭게 나왔잖아요.
0: 그럴 수 있지.
1: 그래서 그 한국에 대한 무서운 이미지 있었어요. 지금 완전 K-POP 때문에 완전 달라졌어요.
0: 지금 난리 나요?
1: 난리. 다들 한국에 오고 싶다고.
0: 아, 진짜?
1: 그 K-Beauty도 인기 많잖아요. 그래서 진짜 저는 이태리 갈 때마다 항상 티슈 마스크 갖고 가요. 저 이태리 여자친구들이 미쳐버려요. 어머나 너무 고맙다. 진짜.
0: 고맙네요. 진짜. 한국이 이렇게 또 잘 될지일.
1: 너무 잘 나가고 있어요.
0: 그러니까 너무 자랑스럽죠. 본인도.
1: 너무 자랑스럽죠.
0: 본인도 이제 거의 한국 사람 아니에요.
1: 그럼요. 그래서 저는 가서 맞지? 나는 20년 전에 갔다니까.
0: 미래를 알아보고.
1: 저는 미래 알아버렸어요. 항상 잘난 척해요.
0: 혹시 부모님들이 한국에 오신 적 있으세요?
1: 아니요.
0: 아직 없어요?
1: 네.
0: 한번 오셔서 이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1: 진짜 네. 보여줘야죠.
0: 그러니까.
1: 맞아요.
0: 그러면은 저 밖에 오늘 같이 오신 남편분 이야기를 좀 할게요. 굉장히 그 스마트하시고 제가 볼 때 벤처나 이런 뭐 테크 기업에서 일하시는 분 같아요.
1: 네.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0: 어떤 일 하세요?
1: 우리 남편이 뭐 할까요? 성악가예요.
0: 성악가?
1: 네. 테너.
0: 그런 느낌도 나요. 그런 느낌도 나요.
1: 그래요?
0: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여쭤봐도 될까요?
1: 그럼요.
0: 신뢰가 아니면?
1: 아니요. 저는 이런 얘기 100번 했어요. 20년

0: 그래서 악센 고실 수 없었죠. 네, 아무리 좋아도 그냥 가만히 있고 기다렸어요.
1: 아, 그러니까 이제 저기 뭐야. 아, 크리스티나 씨가 아, 이태리에서 이제 그 이태리어 말을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아, 가르치는데 남편이 성악가인데 이태리 공부하러 오셨다가 이태리어를 배우려고 학원에 왔군요.
0: 딘던데는 맞습니다.
1: 그래서 그때 네. 크리스티나가 내 스타일이야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말을 못하고.
0: 그렇죠.
1: 그런데 언제 말했어요?
0: 그래서 가만히 있고 기다렸고 어. 이 남학생 일부러 책 안 갖고 오고 선생님 옆에 앉으려고.
1: 아.
0: 그리고 수업 끝나고 아 선생님 자동차로 집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우리 집까지 걸어서 5분이에요. 그래서 딱 걸렸잖아요. 아하. 나에 대한 관심이 있구나.
1: 그러면 크리스티나는 한국말을 잘하니까 한국말을 얘기 많이 했겠네요.
0: 아니요, 그때 전혀 한국말 하나도 못했어요.
1: 아, 그때는.
0: 네, 그때는 진짜 가나라다 그거밖에 못했거든요.
1: 아, 진짜.
0: 네, 내 남편이 절 만나기 전에 이태리에서 아마 1년 정도 살고 있었고, 그래서 네. 이태리어 조금 알고 있었어요.
1: 아, 참, 근데. 크리스티나 씨는 진짜 그 미래를 좀 내다보는 분인 것 같은 게 20년 전에 많은 나라가 있는데 한국에 오셨잖아요. 그건 크리스티나가 한국하고 굉장히 큰 인연이 있다는 얘기예요.
0: 그렇죠. 저랑 너무 잘 맞았어요.
1: 잘 맞았어요.
0: 네.

0: 아까 뭐라고 해야 되나 현대적으로 나라 그런 사랑 푹 빠졌어요. 그런 매력 푹 빠졌어요. 현대적으로 너무 좋잖아요. 한국에서 새롭게 잘 만들잖아요. 근데 새롭게 만들면서 역사도 챙겨주는 거예요. 이런 콤비네이션 저는 너무 좋아요.
1: 아, 거의 한국 사람이네.
0: 그렇죠. 한국 아직 좀 맞잖아요.
1: 아직 귀환 안 하신 거죠?
0: 네, 저는 아직까지 이태리 여자예요. 예.
1: 그래요? 귀환하실 생각도 있어요?
0: 아,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결혼 비자로 잘 살고 있으니까.
1: 결혼했고, 그럼 상관없네.
0: 그렇죠, 상관이 없죠.
1: 맞네.
0: 네, 특별한 어려운 걸 없어서.
1: 그렇지, 그렇네.
0: 예, 아직까지.
1: 예, 뭐, 특별히 그런 건 없지만, 그래도 한국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은 또, 뭐, 진짜 똑같군요, 예전에 지금이나.
0: 아우, 그럼요. 마음 예. 안에 한국 아주 맞아. 진짜 이태리 가면 답답해요.
1: 진짜, 왜?
0: 너무 느리게 해주니까. 특히 뭐 은행 우체국 가면 한국 직원들이 이렇게 일하잖아요.
1: 잠깐만 다른 다시 한번 해줘.
0: 이렇게

0: 재밌게 놀고 나름 음악 프로그램도 나갔으면 좋겠어요.
1: 아, 다른 프로그램도?
0: 재밌어요.
1: 매니저가 있어요?
0: 있어요. 매니저가 있어요. 맞아요.
1: 매니저가 일 많이 잡고 있어요?
0: 에, 열심히 해보고 있어요.
1: 어떤 데 나가고 싶어요?
0: 어떤데 저는 다 좋아요. 음악 프로그램 다 좋아요. 연락만 오면 무조건 갑니다.
1: 아 진짜로 연락만 가면? 그러면 저도 유튜브 채널이 있고 음악 PD들 잘 알고 있거든요. 한번 노래 조금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0: 그럴까요?
1: 예, 한번 해보세요. 라이브로. 제일 잘하는 노래 한번 불러보세요. 조금만.
0: 저는 완전 음지잖아요. 다른 노래?
1: 원래 본인이 잘하는 애창곡 있을 거 아니에요?
0: 오케이.
1: 이태리 노래도 돼요. 예.
0: 이태리 노래 제일 못하고, 어머나 할게요.
1: 예, 한번 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0: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여자의 마음은 깔때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떨어질 거예요. 완전 음지라고 했잖아요.
1: 갈 때랍니다. 예, 자기 본인이 끝냈어요. 갈 때랍니다. 예, 끝냈어요. 야, 재밌다. 근데 그러시구나. 이 노래를 크리스티나가 작사 작곡도 참여했어요?
0: 그렇죠. 저랑 유즈빌님이랑 우리 남편이 더 도움이 줬어요. 맞아요.
1: 이 노래가 진짜 그 시즌송이 아니고 사계절 내내 부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이게 사실 나름 TV 프로그램 나가서 거기 이수근 씨 있었잖아요. 이수근 씨 저한테 아이디어 줬어요. 크리스마스 캐롤까지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좋은 생각이구나.
1: 그래서 봄이구나, 여름이구나, 가을이구나, 겨울이구나, 너 누구구나, 난 나구나, 맛있구나.

0: 아마 아파트 사면 그럴 수도 있는데 주택에서 잘 보지 않아요 사실. 에, 이런 걸로 제가 옛날에 이게 기본이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에 와보니까 다들 신발 벗고 들어가잖아요. 지금 다시 이태리 가면 그걸로 신발 신고 들어가는 모습 보고 야 더럽다 느끼게 돼요 사실. 옛날에 그런 생각 전혀 없었는데.
1: 아 진짜. 저는 이태리 갔을 때 휴게소에 갔는데 휴게소에 가고 로마 그쪽 뭐 피렌체에 다 가봤지만 시내에 아침에 갔더니 사람들이 서가지고 커피를 마시고 마시는 거예요.
0: 네.

0: 맞아요.
1: 아, 그렇군요.
0: 그리고 이런 걸 있거든요.
1: 예.
0: 이거 돌리는 걸로.
1: 손가락을 돌려?
0: 손가락 돌리는 걸로 있다가.
1: 있다가?
0: 예, 아. 다음에.
1: 아.
0: 이런 걸로도 있고.
1: 그리고 손가락으로 턱을 쓸기.
0: 아, 이걸로 이거예요.
1: 어, 이거 뭐예요?
0: 관심이 없다.
1: 관심이 없다.
0: 관심이 없다.
1: 그럼 이런 거야. 내가 저기 죄송한데 저 마음에 드는 제 스타일인데 혹시 전화번호 줄 수 있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0: 아, 이거 완전 예의 없죠.
1: 아, 그러니까 턱을 이렇게 치면 돼요, 이렇게?
0: 어, 턱 치면 돼요. 어, 근데 이게 되게 목이 안 좋아요.
1: 아, 그렇게는 안 하고?
0: 어, 그렇게 안 하고. 아. 예, 그런데 친구끼리만 하면
1: 장난으로? 장난으로?
0: 어, 장난으로? 어, 이거 나는 아,
1: 관심 없어?
0: 관심이 없어. 듣기도 싫고.
1: 아, 그런 게 있구나.
0: 예,
1: 어.
0: 맞아요.
1: 이태리 분들이 이제 손으로 이런 그 의미가 많이 손가락이나 이런 거에 의미가 꽤 많네.
0: 의미가 많아요.
1: 우리 한국은 그런 게 별로 없잖아요. 한국은 그냥 직접적으로 말해버리잖아요. 그죠? 옆구리 굽히기, 옆구리 치는 건.
0: 아, 이게 배고프다.
1: 배고프다.
0: 배고프다. 여기에서 하면.
1: 예, 어떻게 했죠?
0: 배고프다.
1: 아, 이건 똑같네. 우리나라 거의. 그러니까 배를 문지르면.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0: 이런 걸로 있어요.
1: 아,
0: 이런 걸 여기서 치는 걸로.
1: 가슴바가 치는 거.
0: 네, 가슴바 치는 뭐요? 걸로. 이 사람. 어. 너무 안 좋아서 속이 안 된다.
1: 아~
0: 이분 보면 속이 안 된다. 그래서 아~ 여기에서.
1: 그러니까 이제 말로 하면 딱 소개팅을 하는데 별로야 그러면은 야, 이 사람 별로야 말 못하니까 가슴박을 이렇게 치는 거지. 이렇게
0: 의미가 전달되는 거야.
1: 야, 재밌다. 이탈리아 재밌네. 이 손동작 가지고도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의사소통이 되네요. 아, 재밌습니다.
0: 맞아요.
1: 예.

0: 기러기 금비.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여러분 이제 다 오셨어요. 잠시 후 가요광장에서 뵙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Would you like some coffee?
6: I love coffee. I love tea. I love the Java.
7: 박명수의 라디오 쇼에서 준비한 푸짐한 선물입니다.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 시티 호텔에서 숙박권, 서머셋 팰리스 서울에서 1박 숙박권,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청소이사 전문 영구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제오 헤어 프랑크 프로보에서 샴푸와 헤어 마스크 세트,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160년 전통의 마루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 된장 세트,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급발진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김호영입니다. 오늘 사연은 정민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지체장의 어머니를 모시고 전남 여수의 아름다운 섬 낭도에 다녀왔어요. 둘레길을 산책하며 반짝이는 윤슬과 시원한 바다 풍경을 눈에 담았고, 오랜만에 어머니와 마주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었습니다. 이번 여행은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차량과 함께해 오롯이 행복에만 집중할 수 있었어요.

0: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7월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요.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운전 피로도도 높아지기 마련이니까요. 졸음운전 조심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쪽으로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장완교와 군자교 사이는 양방향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변문로 구리 쪽 보니까 방화에서 월드컵대교 쪽으로 지칩니다. 이후로는 한남대교 부근 작업 때문인데요. 한강대교 부근부터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 노량진 부근

0: 받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1: 코입술처럼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2: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나란 말싸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굿즈는 세종 기프트
4: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 돼요
3: 세종 기프트
5: 모아는 도전이다 백세 출근 도전이다

주말에 제주도 공연을 다녀왔는데요. 그때 저를 보셨던 관객분들이 메시지를 많이 보내주셨어요. 폴킴 실제로 보니까 잘생겼다는 정말 천사같은 0413번님,

오, 가보고 싶은데요. 강영옥님께서 양산에도 와주세요. 양산 사는 39살 강영옥입니다. 양산 가보고 싶습니다. 양산에도 간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나영님께서 마산 창동 한번 와주세요. 제가 유명한 팥빙수 사드릴게요. 아, 마산이 팥빙수가 유명한가요? 창동이? 네, 아구찜이 유명한가요? 마산은? 하, 맞죠. 그 예전에 같이 소속사 있던 친구가 마산 출신이라서 마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마산 갈 일이 막상 많지는 않더라고요. 가서 아구찜 먹고 팥빙수까지 우리 나영 씨가 사주는 팥빙수까지 먹고 오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나츠키 님께서 후쿠오카에서 듣고 있어요. 후쿠오카에서 오빠가 오는 날을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어요. 몸을 약간 10명으로 이렇게 몸을 한 10등분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녀야 될것 같아요. 갈 곳이 너무 많다. 어떻게 하면 좋아? 분신술을 배워야 될것 같습니다. 네. 엄여진님께서 은평구 꽃축제 때 와주세요. 불러야 가지요. 아니, 꽃축제가 날 불러줘야 가지. 네. 꽃축제 하면은 약간 공원 요즘 뭐 서울숲 공원 요런 데도 이렇게 지금 뭐냐, 단장해놓고 지금 사람 맞이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꽃을 막 이렇게 심어놓고 하는 축제일까요? 궁금한데요? 문정은님께서, 여기는 시흥 은계지구 은계호수공원 와주세요. 명령같이 들리는 건 기분 탓이겠죠?

0: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1: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2: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1: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2: 역시 키움.
1: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

0: 3학년 4반 화이팅이야 외쳐주세요. 3학년 4반 화이팅!
1: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선생님 수업 안 하시나요? 점심시간이겠죠? 점심시간이겠죠? 아 뭐야? 지금 온라인 수업? 뭐야 지금 밖에서 지금 우리 지금 팬분들께서 저에게 힌트를 주고 있는데 뭐야 이렇게 지금 아 시험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시험을 보는 동안 선생님께서 라디오를 듣고 계신 거예요? 아 그건 아니에요? 어머 어떡해. 죄송해요. 제가 학교를 다녀본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네. 어 밖에 계신 분 한번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뭐라고요?
2: 끝났어요.
0: 끝났어요?
2: 시험이 끝났어요.
0: 아 벌써 시험이 끝났어요? 네. 기말고사가? 아 시험이 끝나고 왔어요 지금? 누구? 시험 잘 봤어요?
2: 아니요.
1: 미안해요. 그런 거 물어보면 안 되는 건데 물어보고 싶었어. 아니 그냥 성적 말고요. 잘 봤냐고 그냥 잘.
2: 잘 보긴 했죠.
1: 어 그럼 잘 봤으면 됐어. 열심히 봤으면 됐어. 나 성적을 물어본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아요. 이 금서님께서 오늘 폴이 까칠하기가 철수쌤이. 여러분 우리 월요일이잖아요. 서로 이해해주기로 해요. 자 여러분 저희가 새로운 코너가 생겼습니다. 가광 문화센터. 평일 이 시간 매일 다른 주제로 찾아옵니다. 알찬 프로그램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첫 번째로 준비한 프로그램은 바로 쿠킹 클래스입니다. 오늘의 점심 메뉴를 자랑해 주셔도 되고요 사진 보내주시면 더 좋습니다. 나만의 레시피, 우리 동네 맛집 이야기, 또 내가 즐겨 먹는 음식들 등등등 저에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점심 햄버거 먹습니다. 자랑해요. 사진 보냅니다. 라든지 떡볶이에 토마토 소스 넣어보셨어요? 저만의 킥 공유해요. 라든지 문자번호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콩이나 KBS 플러스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연 소개된 분들께 배달앱 상품권과 이거 진짜요? 자 여러분 배달앱 상품권도 좋지만 다음 중요합니다. 한우 곱창 구이 밀키트 밖에 계신 분들 소리 질러. 곱창 이렇게 좋아한다고? 네. 아 이러면 되겠다. 한우 곱창 구이 밀키트로 이제 요리를 준비하시고요. 배달앱 상품권으로 약간 사이드나 음료나 약간 같이 먹을 걸 이렇게 주문하면 되겠다. 오늘 배 터지겠는데? 노래 듣고 와서 가광 문화센터 쿠킹 클래스 시작해 볼게요. 6231번님의 신청곡입니다. 악뮤의 My Darling.

핸드 프리미엄 퀄리티로 모십니다. 오늘은 미식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할게요. 쿠킹 클래스. 한식, 양식, 중식, 일식부터 베트남, 태국, 멕시코 요리와 달달한 디저트까지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들 공유해주세요. 사연 소개된 분들께 배달앱 상품권과 한우 곱창구이 밀키트 보내드립니다. 1358번님께서 여름엔 콩국수죠. 땅콩가루 듬뿍 들어간 콩국수 추천해요. 저는 콩국수는 좋아하는데 땅콩가루가 들어간 콩국수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고소함이 두 배, 세 배로 커지는 거겠죠? 네, 콩국수를 먹는다고 보낸 사람이 밖에서 지금 손을 흔들고 있을까요? 네,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어요. 8380번님 저는 계곡 와서 삼겹살 구워 먹고 있어요. 부럽지요? 첫 끼는 고기 먹어야죠. 왕처럼 하면서 왕이 뭐예요? 산적입니다. 지금 소세지며 야채며 파절이에 김치 버섯 아 저기가 천국이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 네, 저 대신에 소세지 정말 한입 가득 먹어주세요. 정말 저 소세지 이렇게 푸식 하면서 부서지면서 먹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저 대신 왕창 먹기로. 1570번님 당면이 듬뿍 들어간 얼큰한 국밥 먹고 있어요. 해장 아니에요. 술 안 먹었어요. 근데 속이 풀리네요. 이열치열 하면서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국물이 뽀해가지고 약간 사골에 지금 약간 다대기 들어간 그런 색깔이거든요. 그리고 당면을 얼마나 많이 넣었는지 위에 지금 둥둥 떠있습니다. 당면 맛있지만 항상 말씀드리죠. 혈당 관리 중요하다고.

0: 가광문화센터 코너에 이어서 전소미의 아이스크림 듣고 왔습니다. 가광문화센터 매일 다른 클래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코너가 나올지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아, 근데 아침부터 이렇게 다양한 분들의 음식 사진을 보니까 밥 먹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배가 고픈 것 같아요. 오늘 저녁 뭐 먹죠? 벌써부터 지금 고민인데요. 우리 0911번님께서 보령 오시면 요거 사드릴게요. 조개찜이죠, 지금. 조개찜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지금 아래 뭐 석화인가요? 석화에다가 위에는 이 보라색 조개 뭐라고 하던데. 아, 진짜. 뭐라고요? 가립인가요, 이게? 아, 가립이구나. 너무 맛있겠다. 네. 저거 약간 양념 찍어가지고 먹으면 너무 맛있겠다. 1734번님께서 지난 주말 폴킴보로 제주 가서 한채 먹고 스노클링 하다 놀고 왔어요. 우도에서 직접 낚시로 잡은 거래요. 폴디는 해산물 좋아하시나요? 하면서 한치회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와, 나 진짜 오늘 못 살겠다. 아, 정말 월요일 너무너무 힘들다. 월요일 이렇게 맛있는 사진, 여러분 이렇게 맛있는 거 드시면서 매일 사시는 거예요? 한치회 정말 투명해가지고 먹으면 몇 번 씹지도 않고 목구멍 다 넘어갈 것 같은 그런 그림입니다. 아, 너무 맛있겠다. 네, 김치도 맛있을 것 같고. 자, 저희는 광고 듣고 입으로 돌아올게요. 맛있는 거 더 자랑해봐요.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3: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4: 안녕하세요.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동메달리스트 유승은입니다. 힘들 때마다 미스터라디오를 즐겨 들으면서 웃음도 활력도 되찾고 올림픽에서 메달도 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좀 믿으세요. 된다.

초성, 세 글자 초성 알려드릴게요. 이응, 이응, 이응.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응, 이응, 이응. 제가 AI 친구에게 물어봤거든요. AI가 다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AI에 기대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잘 찍어주시고요. 이 종이에 지금 적혀있는 단어와 일치하는 분들 포함 그리고 재밌는 오답까지 선물 보내드립니다.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선물은 올리브뿅 상품권 올리브뿅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초성 텔레파시 게임 오늘의 초성은 이응 이응 이응 잉잉잉 세 글자입니다. 노래 듣고 와서 정답 발표할게요. 오마이걸의 번지.

오마이걸의 먼지 듣고 왔습니다. 찍을게요. 하나 둘 셋 퀴즈. 오늘은 텔레파시 초성 게임이었습니다. 이응 이응 이응. 제가 들고 있는 단어랑 같은 단어를 보내주시는 분들 포함해서 그리고 재밌는 오답 보내주신 분들까지 선물 보내드리려고 했었죠. 먼저 오답을 좀 찾아볼게요. 8444번님께서 온완 좋겠다. 아침부터 온완. 아, 나는 아직 못했어요. 네. 1823번님께서 이거는 잘 읽어야겠다. 아잉. 아니 우리 밖에 있는 포릴러 표정 왜 이렇게 안 좋아? 제가 애교 부리면 이렇게 싫어하는 팬들이 있다. 아잉. 2769님께서 정답 옹알이. 아 옹알이. 어 생각보다 근데 이응 이응 이응이 맞네. 6186님께서 이명웅. 어 이명웅. 어 맞아. 은근히 이름, 그러니까 연예인분들 이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김시원님께서 아이유. 손혜진님께서 일요일. 일요일. 일요일 언제 오나? 일요일 언제 와요? 9659님께서 야옹이. 오 야옹이. 김진동님께서 어우야. 어우야. 우리 김진동님 어우야 하나 드릴까요? 어우야. 나 미안해요 여러분. 나 너무 아재 감성인가봐. 나 이런 거 좋아하나봐. 어우야. 어우야. 1540님께서

덕분에 행복하게 서울에서 전라도 영광 할머니 댁으로 가고 있습니다. 혹시나 여쭤보는 건데 제가 알고 있는 그 세린양인가요? 혹시 저희 어머니의 친구분의 딸 세린인가? 왜냐면 그 친구도 아기를 낳았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거든요, 최근에. 내가 아는 세린이라면 한번 연락 주길 바래요. 김소라님께서 활기찬 월요일입니다. 오늘 재고조사 등 여러가지 업무들이 막 밀려서 아침부터 격하게 파이팅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 이렇게 바쁜 날이 더 힘나는 것 같아요. 폴킴도 오늘 하루 더 텐션 높게 파이팅하세요. 김소라님, 나 이런 스타일 진짜 좋아해요. 나 이런 사람 너무 좋아. 그냥 긍정적이고 활력 넘치고 같이 있으면 기운이 나는 것 같아요. 우리 소라님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영옥님께서 주말에 캠핑 갔어요. 매주 가는 캠핑이지만 가는 사람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져 너무 재밌게 놀다 왔어요. 집에 오니 밤이더군요. 월요일 출근한 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일 못하고 있네요. 어떡하면 좋아.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여행이 너무 즐거우면 돌아왔을 때 후유증이 더 큰 것 같아요. 아쉬움을 남기고 돌아오면 또 가고 싶기도 하고 뭔가 이래 돌아가기가 쉬운데 너무 재밌어 버리면 떠나기도 힘들고 뭔가 일을 딱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행복했다는 뜻이겠죠? 이제 빨리 정신 차리세요. 네, 정신 차릴게요. 정민서님께서 안녕하세요, 민서입니다. 폴키님 저 지금 뭐하냐고요? 빨리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동명이인이라 너무 즐거워요. 깜짝아, 나 지금 우리 민서가 연락한 줄 알고 놀랐어요. 우리 민서씨 대신해서 정민서씨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빨래 그 잘 마르게 좀 이렇게 띄엄띄엄 놀아야 되는 거 아시죠? 네, 오늘 날도 좋으니까 햇볕 아래서 창문 살짝 열어놓고 이렇게 말렸으면 좋겠어요. 네, 이럴 때 빨리 빨리 해야 돼요. 네, 노래 듣고 와볼게요. 몬스타엑스의 스탠드업.

0: 소년제와 베스트 슬립이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응원합니다.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시작되니까.
0: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올해 장마는 7월에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장마철을 앞두고 도로 정비 작업이 한창입니다. 사고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교통 안전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반월터널 부근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9분길 3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둔대 분기점 부근부터 많이 밀리고 있는 이유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팔탄 분기점 부근의 사고는 처리됐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작업 때문인데요. 서울 쪽으로

천천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수월해졌는데 강변문화 구리 쪽으로는 중랑교에서 장안교 쪽으로 작업 지체가 이어지고 있고요. 강변문화 원효에서 한남대교 쪽으로도 작업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이전 가양대교 부근은 차가 많습니다. KBS 쿨FM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0: 오빠, 주말에 아울렛 갈까?
1: 주말엔 차 막힌단 말이오.
0: 지하철 타고 가면 되는데?
1: 그렇게 가까운 데가 있단 말이오?
2: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 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 마리오란 마리오.
3: 가산 디지털 단지
4: 마리오 아울렛역에서 만나는
2: 마리오 아울렛.
5: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6: 길을 걸을 때마다 보이는 맨홀. 맨홀에는 산소가 부족하거나 위험한 가스가 가득 차 있습니다. 맨홀로 내려갈 때 3대 안전수칙만 준수하면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작업 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하기. 둘째, 30분

플러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개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있어요. 날이 더워서 동물들이 힘이 없고 잘안 나오더군요. 그래도 진짜 14년 만에 동물원 가서 좋아하는 동물도 보고 저녁에는 시원한 맥주도 먹고 더위를 날렸네요. 폴킴님도 동물원 좋아하시나요? 저도 예전에 그래도 마지막으로 갔던 게 작년쯤인 것 같아요. 작년에 가려고 해서 갔던 건 아니고 우연히 지나가다가 한번 들어가 볼까? 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근데 이렇게 무더위에는 동물들도 너무 힘들겠지만 보는 저도 힘들더라고요. 중간에는 길을 잃어가지고 정말 내가 동물원에 갇힌 그런 기분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도 친구분들이랑 아주 추억 잘 쌓고 오셨을 것 같은데요. 백아연 루시

0: 위제로
1: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일양약품
3: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곳에
1: 폴킴의 가요광장.
2: 아연님, 로시님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월요병 없습니다. 그냥 없어요. 없어요. 이 두 분의 노래가 여러분들의 피로를 사르르 녹여드릴 예정이거든요. 저도 두 분의 라이브 너무너무 기다렸는데 혹시 두 분도 저 만나고 싶으셨나요?
3: 그럼요.
4: 네, 기다렸

0: 저요?
1: 네.
0: 그랬나?
1: 아, 그랬다고 저 해요.
0: 저 선배님 공연 때.
1: 아, 아 제가 아 맞아 맞아.
0: 맞아요. 뭐, 아~
2: 감사합니다. 아, 부끄럽네요 갑자기.
1: 또 아연님 같은 경우 저희가 또 네. 우리 결혼식장에서
0: 맞아요.
1: 왔었죠.
0: 맞아요. 맞습니다.
1: 네. 네, 네 그녀의 결혼식장에서.
0: 네, 그럼요, 그럼요. 아유, 너무 소중한 결혼식이었죠. 네.
1: 아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오스트 잡아먹어님께서 오늘 OST 가수 특집인가요? 폴킴, 백아연, 로시 대한민국 드라마 영화 OST 다 잡아먹은 사람들인데. 와. 다 잡아 드셨어요? 좀 소화되셨나요?
0: 저는
3: 더 먹고 싶어요.
0: 네, 저도 더 먹고 싶어요.
1: 아, 진짜 아직도 욕심만. 나는 배가 고프다.
0: 배가 네, 진짜. 맞아요.
1: 네. 듀엣 님께서 꽤 오래된 오래 전에 백아연 님이 폴킴과 듀엣으로 캐럿송을 부르고 싶다고 인터뷰한 기록을 찾았어요. 알고 계셨나요, 폴킴 님? 저 처음
0: 알고
1: 들었어요.
0: 계셨나요? 아, 정말요?
1: 기억하시나요, 이거를? 아 못하네.
0: 아니 근데 그때 이제 뭐 크리스마스 시즌이어가지고 네. 컴백을 했을 때 어떤 분이랑 뭐 캐롤 만들고 싶냐 오. 그랬는데 목소리가 너무 따뜻하셨고 네. 그리고 듀엣 할 때도 너무 이제 그 상대 가수를 엄청 잘 배려해 주시는 걸 보고 그래서 전 너무 하고 싶다고
1: 그럼 연락 한번 주시지 그러셨어요.
0: 근데 제가 그렇게 가깝게 연락을 할 수 있는 분이 계실지 몰랐어요. 그녀의 그녀가 계실지 모르고 네, 네 아무튼 그랬습니다.
1: 많은 분들이 그녀가 궁금할 것 같아요.
0: 네.
1: 안 알려드려요.
0: 네 죄송해요.
3: 아, 궁금하다.
1: 아 진짜 나중에라도 이렇게 네. 듀엣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네,
1: 저도 아연님 목소리 진짜 좋아하거든요.
0: 감사합니다.
1: 아 진짜 기록을 보니까 2020년에 제 목소리가 너무 예뻐서 따뜻하게 캐럿송을 만들어 보고 싶다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0: 예쁘시잖아요.
1: 제 목소리가요?
0: 네.
1: 목소리가 예쁘고 따뜻한 폴킴이옵시다 여러분.
0: 자, 이야.
1: 오랜만에 신곡을 발매한 두 분의 새 노래 이야기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앨범 활동이 네. 뜸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오랜만에 노래를 내시는 거예요?
0: 저는 개인적인 일이 좀 큰 짐막한 일들이 많았어가지고
1: 아, 또.
0: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 보니까는 네. 앨범을 준비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아. 생각이 들어서 오랜만에 하게 됐고
1: 네.
3: 저는 새 소속사로 이제 아. 옮겨서
1: 네.
3: 네, 준비를 하는 과정이 좀 길었습니다.
1: 오, 축하드려요.
3: 감사합니다.
1: 얼마나 뜻깊은 자리예요.
3: 맞아요.
1: 자 먼저 우리 아연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0: 네.
1: 오늘 저녁 6시 오늘 저녁입니다 여러분.
0: 와.
1: 어제 내일 아닙니다. 오늘 6시에 응. 새 앨범 발매 예정이시라고요.
0: 네.
1: 축하드립니다 미리.
0: 와 감사합니다.
1: 그러니까 엘메가 발매되기도 전에
0: 네.
1: 지금 스케줄로 가요광장에 나와주신 거잖아요.
0: 네.
1: 진짜 감사해요.
0: 아,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가요광장이 홍박이 딱 좋은 장소입니다.
0: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아.
1: 지금 저희가 믿기지가 않아요. 2년 7개월 만에 신곡이 나오는 거라고 합니다. 노래 제목이 들어봐.
0: 네.
1: 그냥 물어보지 마시고 그냥 배가 노래 일단 들어봐.
0: 들어봐.
1: 들어보셔.
0: 약간 네. 그런 뭔가 홍보 효과도 조금 아, 노려서 이제
1: 있죠,
0: 제목을
1: 있죠.
0: 짓기도 했고 그리고 들어줄래라는 가사가 이제 들어가 있어서 제목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막 이렇게 약간 길게 할까 하다가 조금 네. 그래도 임팩트 있게 좀 짧게 하면 어떨까 해서 여러 의견을 받아서 들어봐로 되게 됐습니다.
1: 원래는 가사에는 들어줄래로 들어가
0: 네,
1: 있는
0: 네, 들어줄래가 있어요.
1: 그럼 들어봐라는 가사는 없는
0: 없어요.
1: 건가요?
0: 없어요. 네.
1: 아 근데 제목을 들어봐라고
0: 네,
1: 강력하게
0: 네.
1: 들어줄래 하면은 안 들을 수도 있으니까
0: 네,
1: 들어봐.
0: 네.
1: 그냥 당장 약간, 들어봐. 약간,
0: 네. 꼭 들어야 돼 이런 느낌으로
1: 좋습니다. 이별 들어봐 님께서 쏘쏘 이럴 거면 그러지 말지 아이님의 곡들이 이별 노래가 많았는데 이번 신곡은 티저만 봐도 분위기가 엄청 밝아요. 오랜만에 발매하는 신곡으로 들어봐를 선택한 이유도 궁금합니다.
0: 들어봐가 사실 곡 자체도 너무너무 신나고 밝은 느낌이었고
1: 네.
0: 그리고 제가 그동안 사랑을 많이 받았던 뭐 쏘쏘나 이럴 거면 그러지 말지가
1: 네.
0: 멜로디는 되게 밝고 예쁜데 가사가 네. 조금 씁쓸한 면이 있었던 노래들이어서 이번에는 멜로디 분위기에 맞게 한번 가보자 해서 들어봐를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
1: 저는 네. 지금 이럴 거면 그러지

0: 시간 중에 제일 길었던 것 같아요.
1: 근데 네. 보면은 녹음 시간은 꼭 그 곡에 이렇게 비례하지 않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정말 맞아. 정말 말도 안 되게 길게 하는 분들도 있고요. 네, 네. 어떤 분들은 정말 한 시간 안에 끝낸다는 네.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0: 네. 진짜 막 한두 번 불러보고 네. 하신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참
1: 그만큼 공을 많이 들였다.
0: 네.
1: 기대가 됩니다. 아연
0: 아연
1: 네. 제뭐 아연 아연 잘 먹어야 된다고 듣긴 했어요.
0: 그럼요,
1: 네. 임신했어요.
0: 필수 영양소.
1: 네. 아연 과다 섭취님께서 한강에서 짧게 신곡 라이브하는 쇼츠 영상 봤어요. 모르는 분들 앞에서 라이브 하신 거죠? 즉석 섭외해서 서프라이즈 하신 건가요? 저도 이거 봤습니다.
0: 아 보셨어요?
1: 이 두 분 이렇게 앞에 네. 모셔놓고 모자이크 해놓고 네, 혼자 노래 부르시는 거
0: 맞아요,
1: 봤어요.
0: 맞아요, 맞아요.
1: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 너무 사전, 긴장될 것 같은데.
0: 저도 정말 너무 긴장됐는데 네. 그 사전에 이제 회사

0: 감사합니다.
1: 이렇게 곡을 소개해야 될 것 같아요. 백아연의 들어봐. 들어봐. 당장 들어봐. 너가 안 듣고 배겨 들어봐.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사실 약간 들어봐라는 단어만 들으면 약간 그런 느낌 좀 들지 않아요?
2: 약간 테토
1: 느낌인데.

0: 일단 가사가 너무 예쁘다고 칭찬해줬고 그리고 노래가 이제 녹음하고 나서 모니터링 나와서 들려줬는데 F가 아니라 완전 T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지 가사가 하나도 안 들리는데?
1: 와 진짜
0: 녹음하고 난 거라니까 당연히 안 들리지. 나중에 다 수정해서 다시 들려줄게. 그래서 다 이제 마스터 나와서 들려주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
1: 근데 이렇게 또 티 같은 피드백이 네. 필요하기도 합니다.
0: 아, 맞아요. 네. 맞아요.
1: 무조건 이럴 때는. 좋다고만 하면 네. 안 되니까. 네. 진짜 너무 웃기다. 네. F인 듯하지만 T

0: 해줘.
1: 감사합니다.
0: 이 노래 살짝 들어볼까요? 아니면 불러달라고 할까요? 들어보는 거예요? 아, 난 또 이거 목소리를 한 소절 지금 불러달라고 내가 오했네. Something Casual 듣고 우리는 4부로 돌아올게요.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1: 경리

0: 매일 아침 7시 당신만을 위한 콘서트 조정식의 FM 대행진.
1: 보고 있어.
0: 센스 있는 출퇴근길 드라이빙을 위한 체크리스트. 정식이랑 금희 선배랑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2: 전조등 켜고 계시죠?
0: 안전거리 유지하고 있으시죠?
2: 여러분, 좁은 길에선 서행하는 거 아시죠?
0: 89.1MHz 쿨 FM 듣고 계시죠?
2: 하루 종일 회사 일에 집안 일에 오늘도 고단하실 텐데 괜히 고민하실 거 없어요.
0: 출근길엔 조정식의 FM 대행진.
2: 퇴근길에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폴킴의 가요광장 4부 시작했고요. 오랜만에 신곡으로 돌아온 두 분입니다. 백아연, 로시 두 분 만나고 있습니다. 자들 이번에는 타이밍 잘 맞춰야 됩니다. 가광 초대석
1: 너를 만나. 아,
0: 이렇게 가까워져 갑니다.
2: 금세 가까워졌어요.
0: 자, 아이님 이어서 로시님도 신곡이 나왔습니다.
3: 네, 그 전에, 맞습니다.
0: 아, 그 전에 네. 지금 이 노래 Something Casual에 대한 지금 문자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정후미님께서 저도 볼륨 애청자인데 이 노래 좋아요.
3: 감사합니다.
0: 3898님께서 말 나온 김에 한 소절 불러주셔도 돼요. 아. 제가 입방정을 떨어가지고
3: 그럼 저 4년 만에 부르거든요.
0: 자주 짧게 그냥

0: 아니 이렇게 러블리한 노래 잘 어울리는데.
1: 너무 상큼해요.
2: 이젠
0: 네.
2: 좀 벗어나려고요. 이젠.
0: 근데 난 순간 아저씨가 나타난 줄 알았잖아.
2: 이젠.
0: 김수진님께서 세 분 너무 사랑스럽네요.
2: 아, 감사합니다.
0: 네. 사랑스러운 분들만 모셔놓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1020님께서도 세 분 다 너무 귀엽고 무해해요. 어쩜 이렇게 멋있을까.
2: 감사합니다.
0: 오. 2167번님도 로시님 생방 출연 기다렸어요. 일할 때 친해졌던 알바생이 로시님을 너무 좋아해서 우와. 덕분에 저도 로시님 알게 됐거든요. 그 아이 이름이 이창근인데 이제 군 제대하고 사회 초년생이 됐어요. 응원해주시면 안 될까요? 와 진짜 근데 이 알바 친구 진짜 괜찮다. 오,
1: 진짜 찐친인가 봐요.
0: 우리 창근씨 이창근.
2: 창근아 화이팅.
0: 와 창근이 지금 오늘 갑자기 이제 반차 썼다 내가 봤을 때.
1: 오늘 생일이다 오늘.
0: 오늘 반차 썼다 진짜. 쓴다. 자 로시님도

0: 씨님도 진짜 너무 오랜만에 신곡을 내신 것 같아요.
1: 네.
0: 2년 동안 도대체 뭐 하신 거예요?
1: 진짜 시간 가는 줄 몰랐지만 네. 그 공백 기간 동안 뭐 회사도 찾아다녔었고
0: 또, 새로운 곳으로
1: 네. 그리고 새로운 데 와서 콘서트 첫 콘서트도 했어요. 데뷔 이후 첫 콘서트를 해서 그것도 준비하고 바로 신곡을 준비하느라 네. 2년을 그냥 훅 써버렸습니다.
0: 사실 2년의 공백이라고 하기에는 그동안 또 로시님 혼자서 굉장히 바빴던 거죠.
1: 엄청 바빴어요.
0: 맞아요. 이게 뭔가 보여드리는 일을 하려면 본인이 굉장히 바빠야지만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2: 맞아요.
0: 아니 들어보니까 이번 앨범의 기획부터 작사 작곡 스타일링까지 로시 손이 안다는 곳이 없다고.
1: 그죠.
0: 하던데.
1: 아무래도 네. 이제 제가 좀 저의 뭐라 해야 되지 자아를 많이 표현하려고
0: 자아 실현.
1: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로시 2.0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아 그럼 그동안 로시가 못 보여준 로시의 매력은 무엇일까? 어떤 게 정말 찰떡인 음악일까를 너무 많이 고민을 했고 네. 저희 새로운 회사 식구분들과 함께 네. 열심히 열심히 준비를 했고 작사 작곡도 네. 제 앨범에서 처음 함께 만들게 됐습니다.
0: 와. 아 그래요?
1: 네.
0: 전 약간 막연하게 로시님이 계속 작사 작곡을 싱어송라이터라고 저는 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1: 뭔가 쓰는 건 너무 좋아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네. 전 회사는 대선배님께서 워낙 또 범접할 수 없는 네. 선배님께서 많이 써주셨어서
0: 예전에 네. 선배님 딱 한 번 뵀는데 그 한 30분 동안 로시님 칭찬만 하고 가셨어요.
2: 진짜?
0: 자랑 그렇게 하셨어요.
1: 맞아요. 제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0: 네. 근데 또 혼자 하다 보니까 힘들었을 것도 한데 그렇게 탄생한 Don't Be 이 노래를 조금 소개를 해주세요. Don't Be 무슨 뜻이죠?
1: Don't Be는 좀 많은 것들을 넣을 수 있는데 제가 어떤 마음

0: 뭔가 제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을 못하고 거절도 못하고 퍼주기만 하고
1: 또 그런
0: 네, 상처도 받는 적들이 있으니까 아 내가 진짜 이번만큼은 이기적인 사랑을 해보고 싶다 해서 가사에도 뭐 주고픈 만큼 주는 사랑만 할래 이런 가사도 있고 그래서 나 건들지 마 건들지 마.
1: 그러니까 Don't be, 그러지 마. 네. 하지 마. 약간 이런 거죠, 지금.
0: 맞아요.
1: 지금 약간 두 분 다 제목이 굉장히 네. 지금 강력한데요.
2: 그죠, 세죠.
1: 하지 마, 들어봐.
0: 약간 명령조로.
2: 맞아요.
1: 좋아요. 이런 거 좋아합니다, 저는. 로시 초콜릿님께서 앨범 컨셉 사진도 이전이랑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0: 이게 또 1부 사진인데 제가 매달 이제 한 곡씩 나올 거예요.
1: 아, 네?
0: 그래서 5개월의 프로젝트입니다. 우와. 마지막에 미니가 나올

0: sad.
1: 아, 그렇구나. 네. 아니 2년을 공백이라고 하기에는 5개월 동안 지금 이제 달릴 계획이라고 하니까.
2: 그러니까요.
1: 팬분들 너무 좋아하시겠다.
2: 다음 곡 이제 녹음 수정하러 가야 돼. 이거 끝나고.
1: 바쁘네, 바쁘네.
3: 바쁘다.
1: 진짜. 자취짱님께서 이번 신곡은 플랫 프로젝트의 첫 단추라고 들었어요. 네 개 싱글을 공개하고 EP로 완성되는 프로젝트. 왜 플랫이라고 지었나요?
2: 이제 플랫이라는 말 그대로인데 좀 늘 남의 시선이나 네. 좀 전 회사에선 이제 대표님께서 많이 만들어주신 저의 모습으로 지냈다면 네. 이번에는 이제 내 느낌대로 한번 가보겠다라는 포부가 담기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위치에서 그냥 내 속도대로
1: 살짝 내려와서
2: 나의 눈높이로 그냥 내려와도 좋으니 플랫하게 가보고 싶다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1: 아, 또 의미가 너무 좋은데요. 네.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만 할 게 아니라 이 로시의 Don't Be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라이브로 준비해 주신 거 맞죠?
2: 네.
3: 또 올려가지고 또 어떤 아저씨가 또
1: 로시 오셨고요. 근데 로사

0: 로시의 돈띠 듣고 왔습니다.
1: 야.
0: 아, 좋다.
1: 너무 좋아요.
0: 약간 그 2년의 시간이 허투루 보내지 않았다는 게 좀 느껴지는 그런 무대였던 것 같아요.
2: 감사합니다.
1: 진짜.
0: 7911번님께서 목소리가 독보적이에요. 이 노래 처음 들었는데 딱 로시다 느낌이 와요.
1: 감사합니다.
0: 폴킴 만나님께서 로시 전 매니저님이랑 미국 룸메였는데 로시님 칭찬 많이 하더라고요. 응원합니다.
1: 누군지 알겠네요.
0: 아니 근데 이렇게 이런 그 좋은 미담 같은 게 들어오는 거는 진짜 평소 인품이 보이는
1: 맞아요.
0: 것 같아요. 아니 내 주변 사람들은 뭐 하는 거야 이런 거 소문 안 내고 정말.
1: 제가 써드릴게요.
0: 아니요. 아니 저의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괜히 안 좋을 수도 있겠다 생각해 보니까. 0402번님 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1: 네, 드라이브하면서 듣고 싶어요. 오늘보다는 조금 더 시원한 맞아요. 날 바람 맞으면서 들으면 딱일 듯.
2: 감사합니다.
0: 찰떡이다. 우리 백두부님 것도.
3: 네, 돈비를 불러서 그런지 오늘 날씨가 엄청 맑네요. 돈비 돈돈비.
0: 돈이 비로 내리는 거야?
1: 맞아요.
0: 아, 괜찮다.
1: 괜찮다.
0: 아, 그래서 돈비였네.
1: 아, 돈비가 내렸으면 좋겠네요.
0: 돈 벼락 돈비. 어머. 아, 괜찮다. 자, 여러분 돈비 들으면서 네, 돈 벼락 맞으시길 바랄게요. 2135번님께서 로시님 Don't be 인프피의 일태를 담았나요? 이기적인 내가 될 거야.
1: 맞아요. 진짜
0: 제대로 읽었다.
1: 진짜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저도
2: 것 같아요.
3: 인프피의 일탈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 써먹어야겠다.
1: 감사합니다.
2: 괜찮다.
0: 괜찮다. 네. 0925번님께서 이어폰 끼고 듣고 있는데 음색이 귀를 감싸는 느낌이에요.
3: 감사합니다.
0: 음색이 진짜 매력적이에요.
1: 아, 너무 청량하고 너무 시원하고.
0: 로로시아나님께서 이것도 한번 로시님께서 읽어보시겠어요?
3: 네. 로시님 돈비 작업을 마치고 스스로 나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라고 느낀 짜릿한 순간은 언제였나요?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러면 제가 어쨌든 이렇게 다 신경을 쓰고 나서
0: 네.
3: 제 콘서트에서 처음 선공개를 했었잖아요.
1: 네.
3: 그때

0: 가 제일 짜릿하지 않았나 싶어요. 아. 정말
1: 준비해서
0: 네, 뭔가 곡을 쓸 때 이제 저는 늘 신성 대표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네. 항상 좀 편안하게 아. 네 약간 책임 없는 쾌락 이런 걸 이런

0: 그래도 콘서트 때 팬분들께서 너무너무 좋게 봐주셔서 그때 짜릿함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스스로 쓴 곡을 이렇게 무대에서 부르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였구나.
1: 여러분 자꾸 이렇게 물어보면요, 우리 인프피 흥분해요. 울컥한다고요.
2: 진짜 맞아요.
1: 4346번님께서 노래 느낌이 약간 그 사진이랑 진짜 찰떡이에요.
0: 아, 감사합니다.
1: 오늘 작업하러 가는 노래와 그때 맞는 사진도 궁금해집니다. 힌트 좀 줘보세요.
3: 힌트요?
0: 정말 다 드리는 거긴 해요.
2: 정말?
0: 사진과 내용 깨달음.
1: 죄송한데 하나도 안 주신 것 같아요.
2: 사진과 내용 깨달음?
0: 뭔가
1: 사진과 내용?
0: 내용 아 사

0: 모르겠는데요.
1: 아 진짜요? 네. 하나 더 없나?
2: 아니 여기까지 딱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많은 힌트를 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 자 깨달음
1: 궁금해하실 수 있게
2: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앨범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동요님께서 엄마가 된 아연님 혹시 아이에게 어떤 노래를 불러주는지 어떤 동요일지 궁금해요. 아이에게 불러준다고 생각하고 한 소절만 부탁해도 될까요?
1: 그 동요가 네.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2: 오, 정말 뭐가
1: 있을까요? 많고 자장가는 딱 고정돼 있는 거 하나 있고
2: 그거 불러주세요.
1: 자장가 괜찮을까요?
2: 우리 이제 밤에 이제 녹음해놨다가 들어야 되니까
1: 그 신데렐라 OST인데
2: 네.
1: 살짝 한 소절만 불러볼게요.
2: 좋아요.
1: A dream is a wish your heart makes when you're fast asleep. 뭐 이런
3: 이걸 자장가로 불러준다.
1: 이걸 항상 이렇게 토닥토닥하면서 불러주는데 이제 애기도 적응이 됐는지 노래 불러줄까 하면은 응 하면은 이제 불러주면은 자요.
2: 우와. 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0: 오늘은 다 제가 참여하려고 다 했습니다.
1: 진짜 정말 쉼을 포기하셔야겠네요.
0: 네. 진짜. 근데 늦기 전에.
2: 늦기 전에.
1: 그래, 할 수 있을 때. 그럼요, 열심히 그럼요. 열심히 해야죠.
2: 맞아요.
0: 맞아요. 행복해야
2: 돼요. 돼요.
1: 빼서 부르기님께서 Don't Be를 백아연님의 목소리로 들어봐를 로시님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요.
0: 진짜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1: 근데 목소리가 두 분이 서로의 노래를 바꿔 불러도 엄청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
3: 저보다 더 시원하게 부르실 것 같아요.
1: 와, 이런 것도 너무 기대되긴 한다. 챌린지님께서 요즘 보컬 챌린지도 유행인데 두 분도 보컬 챌린지 예정되어 있나요? 오랜만에 신곡 발표하셨는데 어떤 활동 예정되어 있나요?
2: 아, 챌린지. 네. 그 생각은 하고 있는데. 네. 아, 사실 아, 멜로디가 밝은 것도 보컬 챌린지로 해도 되나?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0: 밝은 좋지.
2: 근데 제가 이제 자의로 이제 챌린지를 만들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1: 아, 그래요? 네. 그럼 제가 만들어 드려요?
2: 어, 만들어 주실래요?
1: 아, 뭐 어떻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근데
2: 모르겠어요.
1: 그냥 본인이 이렇게 부탁하고 이렇게 네. 하는 거죠. 이렇게 서로 돕고 네. 발품 파는 거죠.
2: 아, 열심히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1: 좋아요. 네. 아니, 오늘 이 노래 듣고서 많은 네. 분들께서 이 노래 너무 좋아서 챌린지 불러 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노래방 가서 부르는 거 한번 찍어서 올려 봐 주세요.
2: 네.
1: 제가 다 찾아봅니다.
2: 부탁드립니다.
1: 허거 여신 갑자기 약간 뜬금없는데 허거 여신님께서 로시님 이번 신곡 발매 후 허거 먹음이 이야기하는 너튜브 콘텐츠를 봤어요. 허거 많이 좋아하나요? 꼭 넣어 먹는 재료와 소스 취향 알려주세요.
0: 갑자기 허거를
1: 허거 좋아하세요?
0: 엄청 좋아하죠.
1: 아, 진짜
0: 매운 거, 짠 거, 진짜 목에 안 좋은 거 다 좋아해요.
2: 목에 안 좋은
1: 세상에.
2: 거
0: 진짜 미쳐버리겠어.
1: 아니 지금 회사

0: 있죠.
1: 진짜요?
0: 그럼 안 되는 건가요?
1: 먼저 그럼 말씀해 주세요.
0: 우리 윤하찡.
1: 네.
0: 우리 윤하찡.
1: 그랬습니다. 네. 네.
0: 나중에 나와주기로 약속했어요.
1: 어, 진짜요? 네. 어, 나 여기 앞에서 구경해야지.
0: 1000님께서 두 분의 공연 많이 보고 싶어요. 노래 많이 해주세요.
1: 감사합니다.
0: 활동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노래 너무 좋으니까 여기저기서 막 들렸으면 좋겠어요.
2: 이제 쉬지 않아 볼게요.
1: 네. 열심히 해볼게요.
0: 자, 두 분 저희는 인사드리면서 노래, 광고, 아, 우리 주님들 만나고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1: 감사합니다.
2: 그리고 감사합니다.
0: 오늘 6시에 발매되는 아이님의 새로운 노래 불러봐. 아, 들어봐.
1: 네.
0: 들어봐. 아이고, 들어봐.
1: 들어봐.
0: 들어봐. 일단 들어봐.
1: 일단 들어봐.
0: 들어보셔. 많이 들어봐 주시고요. 돈비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2: 감사합니다. 두 분 사랑해 주세요.
0: 조심히 가세요.
1: 안녕히 계세요.
0: 감사합니다.
3: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4: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

0: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아홉 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풍수해 대비해.
1: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0: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2: 폴킴의 가요광장에서 준비한 6월 선물입니다. 고고런에서 에셜론 스테어 클라이머, 갈갈이 박준형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클림트 어워드 수상 작가 주니퀸 갤러리에서 디지털 아트 작품,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알로에 젤, 고기능 고효능 브랜드 레이어랩에서 속 보습 장벽 판테놀 세럼, 건강하고 편한 더 마름 다이어트에서 가인미가 10만원 뷰티 상품권, 일리피오 오라즈에서 고농축 앰플 산소 미스트, 당신에게 선물하는 꽃

어떡해. AI가 나의 자리까지 다 침범했어 이제. 아 진짜 4741번님께서 폴드 이제 까칠함이 누그러졌어요? 아니요 지금 저 AI 때문에 다시 까칠해졌어요. 어떡하면 좋아. 진짜 목소리 너무 좋은 것 같아. 아하 이럴 수가. 더 가수들이 분발해야겠어요. 내일은 오늘은 관리 중 폴킴의

0: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세우듯 시간을 멈춰 세우고 싶습니다. 피해자는 모르는 사이에 인터넷을 타고 급속하게 퍼지는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1: 1377 누르고 3번.
0: 피해자에겐 지옥입니다. 시간을 멈추고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을 지워야 합니다. 지우고 잊혀져야 살 수 있습니다.
1: 1377 누르고 3번.
0: 불법류의 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미디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항상 불이 켜져 있습니다.
2: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날이 뜨거워서 운전하기도 쉽지 않으실 텐데요. 집중력 잃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세종 포천고속도로 포천 쪽으로는 고덕터널 안에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서울시내 동부간선도로 성수 분기점 쪽인데요. 중랑교에서 장안교 쪽으로 작업정체 이어집니다. 강변문로 구리 방향 마포에서 동구대교 쪽으로 작업 여파 받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가양대교 부근 4차로가 막혀 있는데요. 방화대교 부근부터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0: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1: 국민인쇄 성원에드피아.
2: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나란 말싸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5: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세요.
4: 세종 기프트.
6: 모아는 도전이다. 백세 출근 도전이다.
7: 공부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Hello Monday. 안녕 월요일. 오늘은 좀 착하게 굴자. 월요일 아침. 아, 제발 오늘 무사히 지나가라. 주문 외우면서 출근하신 분들, 지금 2시 됐는데 어때요? 별일 없죠? 제가 월요일한테 부탁 좀 할게요. 남은 월요일님아, 우리한테 너무 빡세게 굴지 말고 업무도 살살, 상사도 살살, 모두 다 살살 부탁드려요. 가비의 슈퍼 라디오, Here we go!

0: Friday, Saturday, Sunday.
1: 모자이트 All people 모자이트
2: 제아의 마젤톱으로 2026년 6월 29일 월요일 생방송이에요, 여러분. 가위의 슈퍼라디오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역시 여러분 1, 2부에 사연 소개되시면요 모든 분들께 무조건 가브리카노 드리는데요. 오늘 어떠세요? 좀 빡센 월요일이신지 아니면

게 저랑 지금 같이 함께 하시려고 다녀오신 거예요? 감사해요, 진짜로. 이 경복님이요. 스튜디오나 의자 무사하신가요? 아까 까칠한 철수쌤이 폴디가 머물다

0: 올림과 동시에 선착순 10분에게는 편의점 상품권 드릴 거예요.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편의점 상품권 드리니까요. 또 지난주에 강아지 사진 많이 보내주셨잖아요. 사진 보면서 얘기하니까 더 가까운 것 같고 또 좋고 저 강아지 너무 좋아하고 귀엽고 그래가지고요. 오늘은 우리 사진 보여주기 시간 한번 가져볼까 봐요. 주말 동안 뭐 하셨는지 자랑하실 거 있는지 슬픈 일 있으신지 우리 귀여운 갱얼지들 우리 자랑하실 분들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뭐 주말에 한 것도 너무 좋고요 하니까요. 지금 저한테 사진 많이 보내주세요. 사진은요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문자로만 가능해요. 문자번호 샵8910으로 보내주세요. 만약에 나는 사진이 없어요, 뭐 별로 찍은 게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글자로 대화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니까요. 저랑 대화 많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얘기 많이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랑. 생방송이니까요 제가 많이 읽어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역시 1, 2부에 사연 소개된 모든 분들께 가비리카노 드리니까요. 많이 보내주세요. 그럼 월요병 기세로 눌러버리면서 시작해보겠습니다. 가비의 슈퍼라디오 1, 2부는요. 베스트슬립, 셀로맥스, KB국민은행, 고려기프트, 키움증권, 일양약품, 메디힐 토너패드, 유동골뱅이, 코끼리 베이글 제공입니다.
1: 5천만 붉은 악마의 뜨거운 마음을 담아 저소년제와 베스트 슬립이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응원합니다.
2: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시작되니까
1: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쇼리 실라!

저는 주말에 프리다이빙 다녀왔어요. 빗내림이 좋아서 인생샷 건졌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와우 프리다이빙 대박. 아니 이거는 사실 그 맨몸으로 내려가시는 거잖아요. 지금 사진 굉장히 멋지게 이게 물에 이게 약간 물 그

해외 출장을 다녀왔어요. 네. 잠깐 한 3박 5일일까요? 3박 4일일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LA 출장을 다녀왔는데요. 진짜 일만 하다가 왔거든요. 그래서 남는 시간에는 그냥 쭉 자고 일딱 하고 돌아왔습니다. 라디오 해야지요. 여러분 봐야지요. 하고 잠깐 갔다 왔는데 피곤하기도 하지만 좀 리프레시 된것 같아서 네, 좋습니다. 9193님이요. 초등학생들 가르치는데요. 이빨 모양의 키캡 키링을 가져온 아이가 있었는데 이가 너무 하얗다고 친구들이 지적하니 갑이라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지금 제 치아가 더 하얘요. 지금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한테 견줄 게못 되네요. 죄송하지만 네, 제가 더 하얗습니다. 지금 옆에 보이시죠? 9193님께도 제가 가비리카노 드릴게요. 3030님이요. 가지고 싶었던 필라테스 기구, 캐포머. 야채 마켓에서 드림 받아서 집에 설치했어요. 거의 새 거라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아파트 고층 살고 있어서, 캐포머를 설치하느라 고생했지만 집에서 강뷰 보며 운동할 수 있어서 좋아요. 정말 근데 운동 좋아하시는 분인가 보다. 요거 집에 설치하는 건 진짜 필라테스 강사님 정도 돼야지 설치하시잖아요. 아니면 강사 일을 하고 계신가? 이거 강사님 하셔도 되겠다. 자격증. 따셔가지고 대단하세요 진짜 축하드립니다. 가지고 싶었던 또 운동 기구를 가지게 되셨는데요. 제가 또 가비리카노도 선물로 드리도록 할게요. 3227님이요. 주말에 53일 된 아기랑 함께 했어요. 육아 시작하면서 가비님 라디오 잘 듣고 있어요 라면서 귀여운 우리 애기 볼따구 사진을 끼가지고 보내주셨는데요. 53일이면 진짜 신생아신데 정말 그러면 아기랑 하루 종일 붙어 있으시겠어요. 또 육아하시는 분들이 종종 저희 라디오 들어주신다고 보내주시는데요. 제가 네 육아 동지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또 가비 리카노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 너무너무 귀여운 너무너무 좋은 사진들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저희는 이제 또 출첵 시간이 있거든요, 여러분. 출첵은 또 노래 듣고 와가지고 종 울리도록 할게요. 0223님이요. 라이즈 Do Your Dance 신청해요. 제발, 제발, 제발, 진짜 딱한 번만요. 라고 간절하게 신청해 주셨는데요. 0223님 알겠어요. 저희 라이즈의 Do Your Dance 듣고 올게요.

이렇게 해고 통보를 받으시게 된 거니까요. 우리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면 돼요. 다른 또 좋은 회사에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요.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후쿠오카에 놀러 가기로 하셨는데 후쿠오카 또 재밌게 놀다 오세요. 이게 후쿠오카는 또 저기 공항이랑 도심이 그렇게 멀지가 않아가지고 또 재밌게 금방 갔다 올 수 있는 곳이거든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행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마음, 안 좋은 마음 있잖아요. 속상한 마음 훌훌 털어버린다 생각하시고 즐겁게 놀다 오세요. 그래야지 또 한국에서 일자리 잘 찾고 또 잘 적응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안 좋은 생각은 훌훌 털어버리는 그런 여행이 되도록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좋은 기억으로 채워올 수 있는 그런 여행 되시길 바랄게요. 제가 가비리카노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정림 님이요. 가비님 위층 리모델링한대요. 드르륵 멈추질 않네요. 보름 동안 어찌 참아야 할까요? 라고 해주셨어요. 아이고, 이게 만약에 집에서 뭐 이제 재택근무 하시는 분이거나 혹은 주부님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 소리랑 마주해야 되잖아요. 이게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아유, 보름 동안 어떻게... 가비의 스포라디로 좀 크게 트는 수밖에 없겠죠. 네. 제가, 저희 지금 출첵 시간이에요. 노래 듣는 동안, 본인의 이름이나 닉네임 보내주시면, 문자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 이제,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노래 듣는 동안 본인 이름이나 닉네임 보내주시면 돼요. 아, 저희가 노래 없이 멘트로 마무리한다고 하네요. 네, 많이 보내주시고요. 저희 선착순 10분께 편의점 상품권 드릴 거예요. 이따 만나요.

0: 아니 뭐 나쁜 말 있어? 아니 저 나 뒤끝 없어.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봐.
1: 네, 좋아요. 뒤끝 없이 들을 수 있다면 있는 그대로 분석해 드릴게요. 많이 나오는 긍정적인 평가를 정리하면 입담이 정말 좋다, 자신감이 매력이다, 텐션이 좋다 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대로 아쉬운 의견도 있습니다. 에너지가 너무 강하다, 캐릭터가 호불호가 강하다 입니다.
0: 아, 내 에너지가 강한가? 아, 그래? 아, 난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 캐릭터 호불호 그럴 수 있지. 아니 근데 스통아, 나 라디오 DJ 되고 나서 은근히 그 검색창이나 카페 같은데 슈퍼라디오 검색해보고 싶은데 상처받을까봐 말 못하겠거든. 오늘은 뉴스 말고 이런 것 좀 해보자. 우리 그럼 검색 좀 해봐봐.
1: 네, 라디오 유저들만 모인 곳에서 어떤 분이 슈라 청취율 스브스꺼 이길 수도 있겠는데? 라는 글을 적어주셨는데요. 모든 댓글들이 NO! 를 외치고 있습니다.
0: 아니 뭐가 문제인데요? 내가 뭐... 아니 나 잘하고 있는데 왜 그래요 진짜로?

0: 알려줬네.
1: 저도 좀 민망해요.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 어플 콩과 KBS

러블리즈의 그대에게 듣고 오셨습니다. 3108님이요. 가빈님 노래 좋아요. 중독이에요. 강남 08번 마을버스 기사 유주 아빠입니다. 라고 보내셨어요. 감사합니다. 또 버스 기사님이 종종 이렇게 보내주실 때 뭔가 약간 좋더라고요. 6780님이요. 가빈님 저 초2인데요. 슈퍼라디오 잘 듣고 있어요. 너무 재미있고 신나요. 그래서 매일 들을고 있어요 라고 보내셨어요. 고마워요. 우리 초등학교 2학년 학생 고마워요. 7963님이요. 가빈님 저 돌아오는 금요일에 시민가수로 선정돼요. 우쿨렐레 연주하며 무대에서 노래 불러요. 우와, 오프닝 첫 순서인데 많이 떨리네요. 가빈님이 응원해주시면 힘내서 잘할 수 있겠어요. 너무 축하드려요. 어떻게 떨리시겠어요. 원래 오프닝이 제일 떨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프닝이 제일 중요해요.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베리카노 보내드릴게요. 오늘 저한테 사연 보내주시면요. 다 가베리카노 보내드릴 거예요. 아까 우리 버스기사님도 가베리카노 드리고 우리 초2 학생에게도 가베리카노 드릴 건데요. 초2 학생은 가베리카노 안 마실 수도 있으니까 엄마 주셔도 되고

하는데요. 정말 대단합니다. 당신의 용기에 제가 박수 드려요. 일단 제가 가비리카노 보내드릴 테니까요. 직후에는 먹을 수 없겠죠. 좀 진정되고 가비리카노 에너지 필요할 때 가비리카노 한번 드셔보세요. 네, 여러분 종이 울렸어요. 종이 울렸다는 건 뭐예요? 맞습니다. 출석 체크하는 시간입니다. 노래 듣는 동안 저희 아 노래 안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한낮 열기가 뜨겁습니다. 서울 전역에 올여름 들어 처음으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차량 냉각수와 타이어 등 폭염 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화도 부근에는 사고 있습니다. 1차로 통행이 어렵고요. 일대 차량들 서행합니다.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방향, 계양에서 송내까지 차간거리 좁혀지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안성에서 안성휴게소까지 속도가 더디고 더 가서 기흥에서 수원, 양재에서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영동대교 지나서는 추돌 사고 발생했고요. 현재 하위 차로로 이동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서부영입니다.

0: 매일 저녁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1: 길을 걸을 때마다 보이는 맨홀. 맨홀에는 산소가 부족하거나 위험한 가스가 가득 차 있습니다. 맨홀로 내려갈 때 3대 안전수칙만 준수하면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작업 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하기. 둘째, 30분 이상 충분히 환기하기. 셋째, 손기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하기. 만약 쓰러진 동료를 발견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조대의 지시를 따라주세요. 이 캠페인은 당신의 안전한 퇴근을 응원하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돈과 자존심을 건 단 한 판의 승부. 가비, 바비, 보. 가비의 선택은? 오늘 좀 배고프니까 밥도둑 반찬으로 갈게요.
1: 3, 2, 1, GO!
0: 오늘은 게장입니다. 간장게장 대 양념게장. 와, 둘 다 너무 맛있는데요. 이거 바로 밥 세 그릇 순삭할 수 있는 그런 메뉴인데요. 여러분들은 간장게장 좋아하세요? 아니면 양념게장 좋아하세요? 아, 이거 진짜 고르기 어려운데. 아, 전 하나 골랐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취향 궁금하고 중요하지만 일단 여기서는 저랑 같은 거 고르시는 분에게 선물 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0: 보라를 일으켜.
1: 오마이걸의 돌핀 듣고 오셨습니다. 가비바비보 간장게장 대 양념게장. 저희 지금 요거 저랑 취향 맞는 분 찾고 있었는데요. 이향민님이 바위, 938님이 가위, 그리고 파이팅이에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니 오늘 가위바위보 하는 날이 아니라 간장게장이랑 양념게장 중에 고르는 날이었잖아요. 향민님, 9381님. 6024님이요. 간장게장. 딱지에 밥 비벼서 소중 하나님 최고. 7098님이 양념게장. 당연 매콤한 양념게장이죠. 한국인은 매운맛 아닌가요? 가비님 맞겠죠? 6850님이 양념게장이요. 좀 전에도 먹었죠. 라고 해주시고요. 박병성님이요. 스태프께 간당이라고 하는 게 보였네요. 제 입모양을 보셨나봐요. 과연 그 입모양이 간장이었을지 아니면 양념이었을지. 네, 아주 아주 궁금해지는데요. 제가 선택한 건 바로 여러분, 제가 선택한 건요 간장. 네, 간장게장을 조금 더 좋아합니다. 네, 약간 덜 자극적이잖아요. 양념보다는 좀 덜 자극적이어서 쭉쭉 들어가는 게 완전히 제 스타일이에요. 네, 간장게장 참 좋아합니다. 아까 정확히 보신 게 맞아요. 네, 제가 간장이라고 스태프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히 보셨습니다. 네, 그러면요, 저희 간장게장 골라주신 10분 6024-3590-7749 9554-7749 그리고 김선형님, 양현진님, 안정수님, 박보경님, 최성경님께 제가 지금 가비리카노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7749님이 두 번 들어간 것 같아요. 요거 한번 네, 수정해 주시면은 제가 이따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저희 이제

0: 영어로 겨뤄보는 시간 스트릿 연애
1: 파이터.
0: 네, 스트릿 연애 파이터. 호락호락하지 않아 보이지만 내 사람에게만은 호락호락한 여자 가수 솔비 씨. 시크함 속에 다정함이 뚝뚝 묻어나는 남자 모델 정혁 씨.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0: 솔비입니다. 네. 네. 네. 어떻게 한 주 동안 별탈 없이 지내셨는지요?
1: 아유, 그럼요. 그냥 네. 삽니다.
2: 네. 저는 홀리데이 열심히 또
0: 그러니까요.
2: 홍보하러 다니고
1: 주말에 가장 바쁘신 네. 또 음악 자체도 이제 홀리데이잖아요.
0: 맞아요.
2: 네. 맞아요.
0: 아니 어떻게 행사 가고 싶은 행사 있으신지 한번 어필 해볼까 봐요.
2: 가고 싶은 행사는 뭐 많죠. 근데 이제 맥주 축제 가고 싶었는데 아~ 이번 주에 가요.
0: 네. 축하드려요. 너무 잘 됐다.
2: 네, 강릉으로 가서 네, 이번 주 토요일 날 무대에서 맥주 축제 신나게 즐기러 갑니다.
0: 아, 그 홀리데이가 진짜 축제에서 불러야 되는 노래잖아요. 느낌이
2: 네,
0: 아, 너무 잘 됐네요.
2: 맞아요.
0: 정혁 씨는 또 가보고 싶은 행사 네. 있으신지 아니면 홍보대사 해보고 싶은 지역 같은 거 있으신지.
1: 저는 이미 홍보대사 하고 있어요.
0: 어디 홍보대사세요?
1: 저기 전북 특별자치도 네, 이미 하고 있는데 저는 그냥 집에 있고 싶어요.
2: 아, 집에서 홀리데이를 즐기고 싶어요.
1: 전 진짜 집이 홀리데이 최고로 제일 좋은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서.
0: 그렇죠. 네. 저도 요즘에 그냥 집에 있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1: 그러니까.

0: 내고 싶으신.
1: 저는 나이야. 남자친구는 그냥.
0: 아 남자친구는 굴이 그냥. 그냥 구리 뭐 이제
1: 그러니까 그냥 뭐
0: 청동 그런, 이런 거
1: 네. 뭐, 그러니까 이게 좀 달랐으면 좋겠어. 남자가 또 다이아하면 좀
0: 그래도 그렇잖아요. 단가는 비슷해야 되지 않을까요?
1: 아니죠. 좀 차이가 남자들은 반지 잘 안 끼니까.
0: 어 그래도 비싼 거는 같이 끼면 좋지 않아요?
1: 그쵸 뭐 그렇죠.
2: 근데 커플링 기본적으로 여자 커플링이 비싸더라고요.
1: 비싸죠. 뭐
2: 결혼 반지도 그렇고
1: 왜냐면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제 알이 박혀 있으니까
2: 네. 그런 큰 알이 또 박혀 있으니까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두 분은 그러니까 설빈님은 아예 커플템 안 해보신 거고 정영님은 커플템을 해보신 적은 있으세요?
0: 저 많이 해봤죠. 뭐 아하. 목걸이도 해보고 반지도 해보고 옷도 해보고 네. 신발도 해보고 다 해봤죠.
2: 아하. 네. 저희 김바비님이요 둘이 진짜 안 맞네요. 크크크크.
1: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저랑 맞는 게 하나도 없으세요? 나는 또 커플템 이거는 은근히 맞

0: 저는 파스타류 좋아하는데요. 남친 고집이 세서 절대 한식, 절대 국밥을 사수하려 하거든요. 식성 다른 거 어쩌죠? 라고.
1: 와, 이거 진짜 근데 너무 큰 문제예요.
0: 너무 큰 문제지.
2: 너무 큰 문제. 이름부터가 올리비아 씨가 외국 분 아니신가 조금 오해가 좀 저는 좀 생기거든요.
1: 왜요?
2: 네, 아니 올리비아에다가 이제 또 이제 파스타라고 하시니까.
0: 그렇지. 그러니까. 올리비아가 네. 파스타 좋아하는 게 당연하죠, 사실은.
2: 근데 저 주변에 실제로 외국 분 만나시는 분이 있는데 네. 밥 먹을 때 너무 안 맞는데요. 이제 프랑스 분이신데. 밥 먹을 때마다 이제 여기는 이제 밥을 먹어야 되고 여기는 이제 면을 먹어야 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배달을 두 번 시킨대요.
0: 진짜.
2: 네, 배달을 따로 시켜서 먹는대요. 네. 그게 이제 원만하게 화배가 돼가지고. 그 단점은 이제 식비가 두 배인 거죠.
0: 그렇죠. 네. 아 근데 보통 하루는 여기에 맞추고 하루는 저기에 맞추고 보통 이렇게 하시는데 조금 문제는 남자친구가 고집을 너무 부린다는 게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한 명이 너무 고집을 부리면 힘들어지잖아요. 나머지 한 명이.
2: 근데 저는 맞아요. 커플 때면 다 맞출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거 못 맞출 것 같은데.
1: 식성은 못 맞춰.
2: 저는 이거 때문에 저는 헤어짐의 사유가 될 것 같습니다.
0: 진짜?
2: 저는 먹는 거를 너무 좋아하는데 네. 매일같이 이렇게 파스타 먹자고 하면은 좀 지칠 것 같아요.
1: 어느 쪽 좋아하시는
2: 거예요? 좀 국밥이죠.
1: 아, 네. 국밥 쪽. 그러니까 오히려 국밥 쪽을 한식을 좋아하는 분이 좀 이렇게 느끼한 음식을 계속 먹자고 하면 이건 절대 못 먹죠.
0: 그렇죠.
1: 느끼한 걸 자주 먹던 사람이 가끔 한식

0: 어쨌든 전 비혼으로서 예, 좀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이런 또 얘기 주제에 있어서 얘기 좀 하자면은 네네. 좀 크게 몇 가지가 좀 있는데 네. 첫 번째로는 네. 일단은 기존에 이제 가정사가 아, 좀 이제 사랑을 받지 못하면은 결혼을 하고 싶지 않은 상태가 되기도 하고
1: 아 개인적인
0: 네 개인적인 그러니까 이제 부모로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있는데 또 두 번째로 또 있어요. 요즘 트렌드가 뭐냐면 네. 할 수 있는 게 워낙 많으니까
1: 네. 맞아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직 맞아.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1: 맞아. 혼자서 할 수 있는
0: 그쵸 이제 뭐 사실 뭐 진짜 옛날에는 그냥 이제 우리가 할 게 없으면은 뭐 결혼하기도 하겠는데 요즘에는 진짜 너무 많잖아요. 뭐
1: 그쵸
0: 취미를 더 늘릴 수도 있고
2: 맞아요
1: 맞아
0: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실은 이제 결혼하게 되면은 자녀가 생기는 건데
1: 네,
0: 이제 맞아. 또 여자라는 또 이제 그 몸에서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엄마. 내가 또 이제 엄마가 되는 것도 되게 놓치는 부분이 많잖아요.
2: 그렇죠. 네. 맞아요. 그리고 지금 아마 젊을 수도 있어요. 10년 차 연애 하셨다고 하지만 뭐 20대부터 해가지고 지금 30살 초반일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0: 맞아요, 맞아요.
2: 아직 내가 결혼할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또 김강수님이요. 의무가 너무 많아요. 여자들에게는.
1: 어, 근데 이거 진짜 맞아.
0: 맞아.
1: 그러니까 하면은. 뭔가가 할 게 되게 많아지면서
0: 맞아.
1: 내가 포기할 것도 많고
2: 맞아요.
1: 그리고 내 나의 패턴도 게, 완전 맞아, 바꿔야 될 것 같고
0: 그러니까 이제 포기라는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 더 라디오.
3: 오늘도 평화로운 쿨 FM 하우스 이곳에 새로운 DJ들이 입주했다고 하는데요.
4: 안녕하세요. 노래하고 DJ하는 폴킴입니다. 저랑 라디오 한잔 어떠세요? 매일 낮 12시 폴킴의 가요광장.
5: Hi guys, it's Gabby. 다들 우리 집에 놀러오는 거 웰컴이에요. 매일 오후 2시엔 가비의 Super Radio.
3: 하루치 힐링과 에너지 제가 제일 먼저 전해드릴게요. 매일 아침 5시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네, 신님의 사연 만나봤는데요. 신님께는 햄버거 쿠폰 보내드릴게요. 네. 지금 정영님이 굉장히 리얼하게 네네. 이렇게 연기를 해주셨어요.
1: 네네. 연기일까요? 연기일까요?
0: 굉장히 리얼했어요. 진짜 네. 마치
1: 저는 아침에 경기를 다 봤어요. 이번에
0: 아, 이번에 네, 다 이번 보셨나?
1: 다 봐가지고 네.
0: 그럼 정말 과몰입하셨겠네요.
1: 아무래도 그때 생각하면서 좀 얘기를 했기 때문에
0: 그렇죠, 그렇죠. 네.
1: 그리고 또 그때 저만 본 게 아니라 같이 봤던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네네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에이, 들어서
0: 맞아요. 그쵸? 네.
2: 지금 사실 온 국민이 다
0: 맞아요. 많이 속상해하고
2: 기분 안 좋은 근데 상태죠.
1: 근데 여기에 그쵸?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이 네. 이거 뭐 아니 일상생활에 지장 줄 정도로 너무 과몰입하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데
0: 네,
1: 과몰입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네. 월드컵이 네. 뭐 이제 한 달에 한 번 개최하는 게 아니고 4년에 한 번이잖아요.
0: 맞아요.
2: 그렇죠.
1: 이게 4년에 한 번이고 심지어 그 전에는 저희가 또 못 올라갔기 때문에 네. 어쨌든 과몰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제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0: 맞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런데 네. 깨떡 프사도 검정색으로 바꾸고
1: 그렇죠.
0: 연차도 냈는데 놀이동산도 네. 안 가고
1: 네.
0: 이제 나도 안 만나시고
1: 이제 4년 만에 온 월드컵 만나. 아니 4년 만에 온 월드컵인데 그 놀이동산은 이제 네. 뭐 다음 주에 갈 수도 있고
0: 하지만 그치 월드컵은 딱
1: 월드컵은
0: 그날이니까
1: 또 이제 평소 또 축구를 좋아하는 친구들이라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0: 오케이 오케이.
1: 그러니까 평상시 어느 정도냐면은 월드컵에 그 축구복 있잖아요. 축구복을 입고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시죠? 축구복 입고 다니는 친구들 있어요.
0: 예.
1: 그 누구 팀에 그 축구복 입고 다니시는 친구들
2: 그래요.
1: 있는데
2: 저희 이사님이 그래요.
1: 약간 네. 그런 캐릭터가 아닌가.
0: 완전 과몰입 캐릭터인
1: 그렇죠?
0: 것 같아요.
1: 제가 뭐 어디 해외 여행 가자고 하면은 그 축구샵 가가지고 축구복 사자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아마 그런 느낌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0: 어떻게 솔비님은 조금 과몰입하시는 편인지 이런 스포츠에
2: 저는 뭐 과몰입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뭐 좀 분위기는 알고 있죠. 에.
0: 저는 이제 32강이 되면은 과몰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2: 그쵸.
0: 아쉽게도 이번에는 과몰입하지 못하게 네네. 되었습니다.
2: 아 근데 이번에는 진짜 네. 너무 아쉬워서
0: 그러니까요.
2: 너무 아쉽고 좀 화가 나는 것도 있고
1: 그쵸?
0: 그러니까요. 근데 황영숙님이 그게 재미인 건데 이렇게 과몰입하는 것 자체가 재미있는 거라고
1: 그럼요.
0: 사실 그것도 그치? 맞는 것 같아요.
2: 맞아요. 네.
0: 그쵸?
2: 그러니까 일상에서 이렇게 모두가 다 하나를 보고 과몰입할 수 있는 게 또 많이 없잖아요.
0: 맞아요.
2: 월드컵이 또 우리는 2002년 월드컵에 대한 또 네네. 추억도 있고.
1: 저는 맞아요. 이제 네. 제가 축구를 그렇게까지 좋아하진 않는데
0: 네.
1: 제 주변에 이제 우리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다 축구 얘기밖에 안 해요.
0: 요즘에 축구 얘기밖에 안 해요.
1: 정말로 만났다면 다 축구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국에 계신 남성분들이 과몰입을 할 수밖에 없는 네. 거라서 요거는 지금
0: 맞아요.
1: 사연자분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눈물도 흘리지 않았을까.
0: 진짜 눈물 흘렸을 수도 있어요.
1: 네.
0: 아니 남성분만 그런 게 아니라 0156님이요. 저는 남친분 이해갑니다. 저는 여자인데도 식음을 전폐하고 속상했다.
1: 실제로 또 네.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0: 네. 네.
1: 진짜 아마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지 않을까 정말로.
0: 아 그리고 박병성님은요 여자분들이 드라마에 몰입하시는 거랑 같은 거다 라고 하시는데 그렇죠 드라마에 몰입하듯이 지금 사실 그거보다 더 심하게 몰입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0: 보내주셨어요. 네네. 안녕하세요. 28살 버스기사입니다. 스트릿 연애파이터 사연 신청합니다. 취미도 잘 맞고 너무 행복한 연애를 했는데 갑자기 통보 이별을 당했습니다. 어떤 남자랑 같이 있는 것도 봤네요. 환승 이별일까? 요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니 너무 힘드네요. 하루하루가 지옥이에요라고.
1: 어떡해. 너무 힘드시겠다.
0: 근데 환승 이별은 아닐 거예요. 그냥 뭐 동료랑 뭐 일하다 같이 있는 거 보셨던 거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2: 근데 어쨌든 아닐 거라고 이렇게 믿고는 싶지만 사실 맞을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3: 촉이란 게 있잖아요.
2: 왜냐면 갑자기 이별 통보를 한다라는 자체가.
0: 아, 그렇죠.
2: 그리고 남자랑 있는 것도 봤다고 하셨으니까.
3: 그리고
2: 목격까지
3: 이제
2: 하셨으니까.
3: 제가 상대방을 잘 알잖아요.
0: 네.
3: 그럼 그 상대방이 이 사람이랑 썸을 타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뭐 이제 공적인 관계인 건지를 볼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3: 딱 봤을 때 아마 약간 조금 약간 이러면은 저는 뭐 몇 퍼센트 높은 확률로 호감이 있는 관계가 아닌가.
0: 맞습니다. 네.

0: 근데
1: 영주 씨가 착한 사람인 것 같다. 몇 번 같이 갔는데 제가 봤을 때 리액션이 좋았던 것 같아.
2: 그러니까.
1: 예. 어, 약간 막 등산하니까 음식도 맛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맞아. 막 살도 빠지는 것 같으니까 남자친구가 오케이 어. 오케이 1년 7일 가자고.
0: 아 근데 이참에 네. 아예 네. 이렇게 조금 불편하더라도 한번 같이 시작해보는 것도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2: 등산 좋은 취미이긴 하니까 네. 건강해지는 취미니까. 근데 이게 진짜 하기 싫고 진짜 가기 싫은데 가게 되면 더 싫은 게

0: 좋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연애에 약간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1: 나만 더 좋아하나? 막 이런 그러니까. 이런 저울질하게 되죠.
2: 아니, 그리고 또 이제 금전적으로 싸우는 게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런 걸 싸우고 싫잖아요.
2: 뭔가 하나의 사건이면 상관없는데 맞아. 이 금전적인 싸움이 돼버리면은 난 아니야 하다가도 그러면은 그럼 그 사람의 기준이 요 정도로 되는 건가?
0: 맞아.
2: 그럼 계속 또 신경밖에 안

시간이었어요. 7868님이요. 오늘도 즐거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내일 뵐게요. 슈퍼라디오 멋져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네, 오늘 저도 너무 즐거웠고요. 여러분들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끝곡이에요. 정인의 게리 정인의 사람 냄새 들을게요. 그럼 저 가비 이제 가봅니다. 그럼 바이.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퇴근 시간을 향해 가면서 이동량이 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발안에서 화성 휴게소까지 밀리고요. 일찍부터 금천까지 정체인데 그 사이 일찍분기점 2차로에 사고 나서 혼잡을 더합니다. 나란히 가는 평택시흥고속도로는 송산마도에서 이동량이 늘고 있습니다. 경부선 서울 쪽으로 안성에서 안성휴게소까지 정체고 더 가서 기흥에서 수원, 양재에서 반포까지 이동량이 많고요. 서울 시내 북부간선로 구리 쪽으로는 종암분기점 1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일대 정체입니다. 또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한남대교에서 차량들 서행하고 있습니다. KBS 크래프 M 57번 교통정보 서휘영입니다.

0: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코입술 더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올리비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2: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세요.
1: 세종 기프트.
3: 모아는 도전이다. 백세 출근 도전이다.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개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안녕하세요, 윤정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친구, 나는 남창희입니다. 자, 어느덧 우리의 시간이 또 흘러서 6월의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이번 달도 오늘 내일이면 이제 마감일입니다, 이제.
0: 예, 그렇습니다.
1: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깔끔하게 준비한 6월 미라 모의고사.
0: 자, 선물 받는 모의고사 퀴즈 함께 풀어보면서 미스터 라디오 6월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쭉 한번 돌아보도록 합니다.

관계가 있는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보기에 나오는 단어를 들으시면 아 그런 일이 있었지 아하 그랬었지 하실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어? 어라? 이건 이번 달과 관련된 게 아닌데 하는 게 하나 껴 있습니다.

0: 윤정수 남창의 미스터 라디오 오늘 깔끔하게 시작했습니다. 네. 첫 곡은 방탄소년단 피땀 눈물.
1: 피땀 눈물 하면 또 안 돼요.
0: 피땀 눈물.
1: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깔끔하게 시작해 봤고요. 자, 오늘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저희가 선물 드리는 퀴즈를 드렸는데요. 미라의 6월과 관계된 게 아닌 것 보기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컵빙수. 미스터라디오 6월 이벤트 뭐죠? 바로 이겁니다. 컵빙수야 사랑해 사랑해. 네, 매일 콩 게시판 1등으로 들어오는 미라클한테 컵빙수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0: 네,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확인해 보시는 거고. 예. 2번 윙야 비트박스. 6월에 관련된 단어 맞죠? 비트박스 세계 최강자 윙씨가 미라에 나와서 두두두두두두두두. 자, 그날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 장면이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6월 19일 금요일, 6월 19일 금요일 미라 다시 듣기로 들어보시면 되고요.
1: 네, 그날 윙 씨가 미라 로고송도 비트박스로 만들어주셨는데 저희가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아주 감사드리고요.
0: 네.
1: 자, 그리고 3번 의정부 시아준수. 오늘 퀴즈 정답은 3번이죠. 의정부 시아준수는 제1회 팔도 미라클 노래자랑의 우승자입니다. 말 나온 김에 의샤준수의 목소리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0: 네. 알겠습니다.
1: 네. 근데 우리가 팔도 미라클을 그 노래 자랑을 달력 보니까 지난 4월 했더라고요.
2: 네.
1: 시간이 진짜 빠르죠. 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월이, 아, 그랬어요. 자, 2회도 열리는지 미라클들이 원한다면 상황을 저희가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그렇습니다.
1: 기다려 주시고요.
2: 자, 4번 탈출 통통 클럽. 이거는 지난달부터 미라에서 하고 있는 다이어트 프로젝트인데요. 이번 달에 통통 클럽 2기가 20명이 또 나왔죠. 여러분의 집으로 닭가슴살이 갑니다. 다이어트 슬슬 시동을 걸어 주시기 바랍니다.
1: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퀴즈 정답은 3번 의정부 시아준수였고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20명 뽑아서 오징어 쇼다리 보내드릴 거고요.
2: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분쇄 처리 경모.
1: 네, 문자번호 #8910이고요.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오늘 컵빙수 받으실 분은 오늘 방송이 끝나고 또 홈페이지 선곡표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
1: 자, 그리고 내일 생방송에서 이번 달 음분처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응모 도전해 보시고요. 이번 달 후보가 되신 분들은 그 명단을 저희가 오늘 방송이 끝나고 미라 홈페이지 선곡표에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올려놓을 테니 꼭 확인해 주세요.
2: 네, 예. 그렇습니다. 내가 후보인지 네. 미라 홈페이지 선곡표만 들어와 보시고요. 자, 이제 우리는 광고 듣고 와서 미라클들 만나봅니다.
3: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네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7: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0: 요즘은 차가 없을 때 좀 자유로운 느낌도 있어요.
1: 맞아요.
0: 차가 있어서 또 자유롭게 어딘가를 갈 수 있지만 차가 있어서 내 몸이 뭐 자유롭게 이렇게 아무데나 걸어갈 수 있는 거. 그래서 많은 것들을 봤군요. 재밌죠.
1: 그래요. 예. 맞아요. 이게 확실히 이렇게 늘 똑같은 패턴으로만 살다가 새롭게 한번 했을 때 내가 이렇게 이런 것도 있었네. 네. 예. 우리 동네 이런 것도 있었네 이렇게 알 수 있고 좀 많이 다녀보십시오. 좋습니다. 네. 예. 이 기회를 통해서. 자, 우리는요. 권진아의 노래 그댄 달라요 함께 듣고 와서 여러분들 사연 계속 보겠습니다.

0: 네, 윤정수 남창의 미스터 라디오, 여기는 KBS 쿨 FM입니다.
1: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 사연 만나봅니다. 네. 조미정님께서 그동안 듣기만 하다가 이렇게 첫 글을 쓰게 됐어요. 너무 신기해요. 분노가 칼칼칼이 너무 재밌어서 운전하다가 혼자 웃기도 한답니다. 자꾸 따라 부르게 되는 로고송도 너무 좋고요. 정말 재밌어요. 두 분 행복한 라디오랑 가정 꾸리시길 바라겠습니다.
0: 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다행입니다.
0: 행복한 예. 라디오와 가정을 꾸려라. 네. 네.
1: 둘 다 잘 꾸렸죠?
0: 예.
1: 저도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두 군데입니다. 가정과 라디오.
0: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행복한 가정과 라디오를 꾸린다. 그 본 것보다도 예. 라디오와 가정에서 과연 어떤 부분이 행복한가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네. 좀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0: 예. 찾았습니까?
1: 예, 저는 뭐들 그냥
0: 찾았냐고요.
1: 예, 저는 행복해요. 여기 와서 이렇게 같이 형이랑 떠들고 노는 게
0: 네.
1: 예, 여러분들과 또 이렇게 하는 게
0: 그건 뭐 우리 이미
1: 이게 행복해요.
0: 오래전부터 예, 예, 그 행복을 찾았고 예. 저는 가정 얘기하는 겁니다.
1: 아, 가정이요?
0: 가정에서 행복함을 찾았습니까?
1: 예, 저는 그렇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못 찾으셨나 아직?
0: 아이고 말 실수하시네.
1: 아니, 저한테 그렇게 물어볼 수 있고
0: 찾았어요.
1: 찾았어요?
0: 네.
1: 뭡니까?
0: 아이 묻지 마요. 행복은 입안에 소중히 예, 예. 마음속에 소중히 갖고 그래요. 있어야지.
1: 내 행복을 예. 그렇게 마음속에 소중히
0: 그렇습니다.
1: 예, 간직하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네네. 저도 그렇습니다. 예. 자. 우리 5990님 평소에 늘 밝고 에너지가 넘치는 중1 딸 친구들이랑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마음고생을 좀 했어요. 그 이후로 기운이 좀 없어 보이네요. 어떻게 해주면 에너지가 좀 생길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0: 남창희 씨가 먼저
1: 네
0: 얘기해 주시죠.
1: 근데 저는 항상 요 나이 때 아이들은 좀 얘기를 좀 감추기도 하고 또 다 정확하게 털어놓지 않기 때문에 좀 이렇게 기운이 빠질 정도로 뭔가 문제가 있었다 이런 거는 좀 더욱더 좀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또 혹시 또 친구들이랑 사이가 더 안 좋아진 상황이 있었다면 또 혼자인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이때는 또 그렇게 그런 게 너무 많잖아요. 친구들이 다인 것 같은 그런 시기니까 좀 부모님들이 조금 더 귀를 기울여줬으면 좋겠습니다.
0: 아 귀에 기울이고 계신 것 같아요.
1: 그렇겠죠.
0: 어떻게 하는 게
1: 더 더 붙어 있어야 돼.
0: 에너지가 예. 생기는 걸 원하겠지만 에너지가 안 생길 수도 있어요.
1: 그럼요.
0: 한동안.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마음고생을 하는 것이 사회생활이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문제는 늘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잘 헤쳐나갈 수 있고 딸이 먼저 얘기를 꺼내게 놔두십시오. 그 대신 무슨 일이든 나한테 상의를 해라.

0: KBS 쿨 FM 윤정수 남창의 미스터 라디오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고요.
1: 그렇습니다. 자, 우리 뱃사리아님. 오늘 저녁에 아내와 같이 치킨을 먹기로 며칠 전부터 약속을 했는데요. 어허. 회사 형님이 퇴근 후 한잔하자고 저를 꼬시네요.
0: 아, 이게 진짜 흔하게 있을 수 있는 참. 아, 어떻게 해야 됩니까?
1: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난감합니다. 라고 주셨는데. 네. 저는 무조건 아내와 약속 먼저 한 게 있으니까 가야죠. 저는 무조건 그렇게 합니다. 정성도 그러실 것 같은데요?
0: 저는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1: 할 수밖에 없습니다.
0: 네네.
1: 그건 무엇이죠?
0: 회사 형보다는 아내가 예. 더 무섭기 때문입니다. 무섭다기보다 예.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렵다기보다 예.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1: 그렇죠. 예.
0: 아, 사랑한다기보다 무섭기 때문입니다.
1: 형, 요즘 정신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자, 아니 우리 뱃사리아님
0: 정신줄을 안 잡고 대하는 게 낫습니다.
1: 그게 나요?
0: 예. 정신줄을 멀쩡히 하고 대하면 뭐 큰 또 목소리 서로 목소리 커질 수 있습니다.
1: 자, 알겠습니다. 네. 우리 뱃사리아님 이렇게 우리가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내를 먼저 챙기십시오. 형님은 뭐 다음 날 하자고 하든지 다음에 하십시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노래
0: 그 형이 뭐 돈이 많이 관련돼 있습니까?
1: 예.
0: 돈이
1: 아니겠죠.
0: 그럼 예. 형을 따라가셔야지.
1: 자, 제 회사 형님이라고 하는 거 보면 별 그것도 없어요. 다 같은 지금
0: 이해관계 특별히 없어요. 예,
1: 그 본 직급도 비슷한 것 같고 그냥 형님이지
0: 뭐. 됐어요. 아이 그럼 빨리 예. 가라 그래요. 그냥.
1: 예. 시간 안 된다고 그러세요. 예.
0: 시간 아깝게.
1: 자, 우리는 주식회사에 좋을 거야 함께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분노가 콸콸콸.
1: 분노킹 레전드 오브 레전드 속에 선물을 받을 수 있는 퀴즈.
0: 자, 퀴즈를 풀고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10분을 뽑아서 소프트 아이스크림 선물 갑니다. 퀴즈 고고. 드디어 이 에피소드가 다시 나왔습니다. 미라클 여러분이 참 좋아했던 분노 사연이었는데요. 오늘 얘기에는요, 여름 과일이 등장합니다. 그날의 분노는 이 과일 때문에 생긴 일이었죠. 그렇다면 과연 이 과일, 여름에 한입 베어물면 온몸이 시원해지는 이 과일, 까만 씨가 톡톡 박혀있는 이 과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1: 1번 황금 메론, 2번 신비 복숭아, 3번 수박, 4번 망고.
0: 정답 보내실 거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1: 자, 그날의 분노 속으로 들어갑니다.
0: 분노가 콸콸콸.
2: 미라클, 아 이거 진짜 궁금하다. 아, 수박이 뭐길래 가 전부입니다. 뭐 왜 수박 근처에 왜 간 거야? 자, 남창이가 설명합니다.

저희 아들이요. 수박을 너무 좋아해요. 큰 수박을 한 통 사서 깍둑 썰기로 착착 썰어서 도시락통에 넣어놓잖아요. 한 2, 3일이면 수박 한 통이 뚝딱입니다. 근데 수박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 좋아하는 수박을 먹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아, 근데 오늘 아침에 설거지 싹 하고 빨래하고 청소기 한 바탕 돌리는데 마트에서 문자가 나왔더라고요. 수박 행사 10시부터 선착순 타임 세일. 어?

0: 언제부턴가 이 여성 호르몬도 안 나와가지고 할아버지처럼 목소리를 내 수박 하나만 골라줘요. 내가 힘이 없어서 작년에 내가 팔 수술을 해서 수박이 무거워 들어지지가 않아요.
1: 아 그러세요? 작년에 팔 수술하셨구나.
0: 아유 괜찮은 수박 하나만 골라서 내 이 작은 수레에 담아줘요. 집에 우리 영감이 다리를 다쳐서 영감도 오늘 내일하고 나도 오늘 내일하고 그저 소원 하나 있다면 같은 날에 우리 영감하고 가는 게 내 소원이야. 그 수박을 먹고 싶다니 그 전에 수박이나 하나 먹어볼까 하고 내가 그러는 거야.
1: 네 알겠어요.
0: 그래요 부탁해요. 애기 네. 엄마
1: 그 부탁을 그냥 뿌리칠 수가 없어서 아줌마들 손길을 헤쳐가며 아유. 남은 수박 중에 그나마 괜찮아 보이는 걸로 하나를 골라서 할머니 수레에 넣어드렸어요. 그랬더니요.
0: 아니 이거 말고 저기 저 왼쪽 끝에 있는 걸 저 큰 놈으로 좀 부탁해. 저걸 좀 꺼내줘요.
1: 네? 아 저거요? 저 아래 맨 아래 있는 저거요?
0: 그래요.
1: 아 근데 저거 너무 아래 있어서 저도 꺼내기가 힘들 것 같은데.

우리 선물 받으실 분은 방송이 끝나고 홈페이지 선고표 꼭 확인해 주시고요. 분노가 꽉꽉 쌓이신 분들 사연 보내주세요. 사연은 콩이나 문자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홈페이지 사연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남겨주시고

버텨야겠죠. 제게 응원 한마디 해주시면 또 한 주 잘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사실 뭐 병원 의사, 간호사 그 외의 분들 그 의료에 의료소에 근무하는 분들 틀림없이 이 일은 사명감을 갖고 하는 일입니다. 생명을 또 지켜주고 그런 건데 아이를 키우면서 그

0: 3부로 돌아옵니다.
1: KBS 크래프엠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퇴근정체가 시작됐는데요. 곳곳에 돌발 구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방향 문학에서 남동까지 정체인데 남동의 화물차와 승용차 간의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4차로 막고 처리 중이고요. 반대 인천 쪽은 석수에서 광명까지 속도 더딥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평택 분기점부터 화성휴게소까지 정체고 매송휴게소와 일직분기점부터 모두 4km씩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안성분기점에서 안성휴게소까지 정체고요. 더 가서 기흥에서 수원까지 속도가 더딘데 이 구간 5차로의 작업이 한창입니다.

0: 오빠, 주말에 아울렛 갈까?
1: 주말엔 차 막힌단 말이오.
0: 지하철 타고 가면 되는데?
1: 그렇게 가까운 데가 있단 말이오?
2: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서 마리오란 마리오.
1: 가산 디지털 단지
3: 마리오 아울렛역에서 만나는 마리오.

0: 매일 오후 2시 KBS 쿨 FM 가비의 슈퍼 라디오. 먼저 가 있을게요. 빨리 와요.
1: 길을 걸을 때마다 보이는 맨홀. 맨홀에는 산소가 부족하거나 위험한 가스가 가득 차 있습니다. 맨홀로 내려갈 때 3대 안전수칙만 준수하면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작업 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하기. 둘째, 30분 이상 충분히 환기하기. 셋째, 손기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하기. 만약 쓰러진 동료를 발견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조대의 지시를 따라주세요. 이 캠페인은 당신의 안전한 퇴근을 응원하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개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네, KBS 쿨 FM 윤정수 남창의 미스터라디오 3부가 시작됐고요.
1: 네, 3부 첫 곡은 바로 스위스로우의 간지럽게였습니다. 자, 첫 곡 제목 맞춰주신 분들과 재미있는 오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바나나 우유에 초콜릿 받으신 분 명단은 미스터라디오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두겠습니다. 꼭 네. 확인해주시고요.
0: 네.
1: 자, 그럼 우리는 광고 살짝 듣고 조충현 씨와 함께 미라마트로 돌아옵니다.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쓰다꼬차 간편하게 한 장 쓰다꼬차 하루 5분 쉽게
2: 쓰다꼬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쓰다꼬차
1: 메디힐 토너 패드
3: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0: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1: 하모니랜드
2: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0: 역시 키움.
1: 키움 증권.
2: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자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사랑은

0: 공공기관 그치.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2: 베이비 파스텔 스튜디오에서 가족 사진 촬영권.
1: 에브리바디 액션 코리아에서 휴대용 블루투스 스피커.
2: 청소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1: 한국 기타의 자존심 덱스터 기타에서 통기타.
2: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0: 자, 월요일에 문 여는 미라마트. 더운 여름에 시원한 음료 한 잔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얼음을 동동 띄운 미숫가루가 미숫가루야 공짜.
1: 미라클 여러분, 고소하게 한 잔 들이키세요. 미숫가루가 공짜.
2: 조충현 씨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3: 아. 네, 조충현 씨.

0: 세대는 라떼들 사이에서 또 MZ세대는 MZ들끼리 또는 뭐 내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때그때 뭔가 각자 유행한 것들이 있었죠. 또 세대 불문하고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유행도 또 있는데요. 요즘 뭐 그 유행하는 것부터 그때 그 시절 유행했던 물건, 뭐 말투, 문화까지 유행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한번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늘 사연 소개된 분들 중에 추첨해가지고요. 미숫가루 보내드리겠습니다.
1: 네. 야, 유행. 우리 추현 씨 같은 경우는 유행을 좀 잘 따라가십니까?
0: 좀 따라가려고 노력은 좀 하는 편입니다.
1: 어디 가요? 맨날 네? 맨날 유니폼만 입으시면서.
0: 아니, 네, 뭐 헤어스타일 이런 거. 헤어스타일 같은
1: 헬스.
0: 거. 네, 네. 약간 조금 요즘 이렇게 약간 길르더라고.
1: 예.
0: 치지 않고 길러. 그리고 약간 지저분한 것 같은데 냅둬. 그리고 요즘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이렇게 꾸미지 않아요. 네. 자연스럽게 이렇게 내추럴한 느낌으로. 살짝 앞에 살짝 갈아가지고.
2: 그 머리를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없는데 지금 그 머리는 치지 않고 냅둔 겁니까?
0: 냅둔 거죠. 예. 네.
2: 그럼 이제 좀 지저분해도 냅두는 거예요?
0: 냅둬요, 냅둬. 그러면서 이제 약간 이렇게 머리 세팅할 때 조금 네, 하고.
2: 아유, 지저분해요.
1: 네. 정수영, 예? 냅둬유.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뭐. 네,
0: 그런 건 조금 유행에 좀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1: 헤어스타일이나 이런 거 노력하고
2: 헤어스타일을 따라
0: 너무 네. 안 그러면 너무 올드해지니까.
2: 나는 모르겠다. 내가 뭘 따라가고 있지 유행에?
0: 그냥 저는 그 유행을 그냥
1: 선도하는 분이에요.
0: 그렇죠. 이끌고 가시잖아요.
1: 예.
0: 안경을 이렇게 두 개를 쓰신 분이 어디 있어요?
2: 안경 아, 머리 쓰신... 머리가 길어가지고
1: 위로 그 유행을 선도하시는 분이에요.
0: 맞아요. 예. 맞아요. 예전에 그 영상들 요즘 너튜브에 막 많이 나오는데.
2: 아 제가요?
0: 네, 그때마다 예전 막 90년대. 2000년 초반. 야, 너무 멋지셨어요.
2: 예. 그래요?
0: 그때나 지금이나, 예나 지금이나? 아, 멋지십니다. 예,
1: 그때의 어떤 센스들은 다, 어디 있습니까?
2: 없어요.
1: 없어요?
2: 예.
1: 아니, 그때 패션 센스라든지 이런 것도 예. 있었다면서요?
2: 92년도에 예. 제가 시작했으니까 34년 전 센스 얘기하시는
0: 예.
2: 없어요.
1: 없어. 아. 소멸됐군요.
2: 없어, 없어. 아. 그리고 그때는 뭔지도 모르고 했어요.
0: 아, 유행인지 예. 모르고.
2: 네.
0: 아,
2: 네.
0: 선도하시니까.
1: 예. 예.
0: 그러신 것 같아요.
2: 예. 선도 좀 넘었지? 아. 유행의 선을 좀 넘어.
1: 근데 네. 아니 아이 키우면서
0: 네.
1: 아이들 키우는 것도 좀 유행이 있잖아요.
2: 그런 걸 좀 많이 따라가죠.
1: 왜냐면 네. 예, 이름도 유행이 있어요.
0: 네, 네, 네.
1: 어느 시대의 세대의 이름이 쫙 유행하는 게 있고.
0: 네.
1: 그리고 한글로 이름 지었던 그런 것도 좀 유행했잖아요.
0: 아, 근데 저 요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희 아이 키 아이를 낳고 이름 지을 때 글로벌한 이름 느낌으로
2: 영어 들어간 느낌으로
0: 아니면 이게 뭐 우리가 뭐 우리는 충현인데 갑자기 데이비드하면 이상하잖아요.
1: 예.
0: 이질감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저희 아이는 특히 아인 우진인데 아인인 아인 영어로 아인 해도 될.
1: 네.
0: 우진은 뭐 진 이런 네. 느낌으로 갈 수 있는
2: 진,
0: 예, BTS 진처럼
1: 그래 예. 맞아요
0: 그런 느낌을 조금 갖고 싶어가지고
1: 네, 네, 뭐,
0: 그런 트렌드
1: 요즘에 그런 트렌드가 있어 맞아 영어
0: 영어랑 자연스럽게
1: 아이닝 영어 이름이 되게 자연스러운 느낌
2: 아이닝은 약간 셰프 느낌 나게 아이닝
1: 그건 다이닝이잖아요
2: 다이닝
1: 그러니까 다인 아이닝
0: 예 만약에 저 저의 이름 영어로 하면 충현을 이름 부르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1: 네 그래
0: 충 총총 막 이런 식으로 이상한데 아인이면 자연스럽게 외국 사람 아인 할 수 있고
1: 그 저도 좀 그래서
0: 네, 부를 수 있고
2: 창이랑 충은
0: 예. 어렵잖아요 창희 씨도 그렇고 나도 어렵고
1: 제이니 뭐 이러면 바로 영어로도 할 수 있는
0: 그러니까,
1: 거고 예,
0: 예.
1: 뭐
0: 글로벌하게
1: 예 제니 뭐 이렇게
0: 예, 예.
1: 제니 씨도 본명이 제니잖아요
0: 맞아요
1: 예, 예. 그러니까 예. 뭐 그런 식으로 예. 그렇게 많이 하는군요
0: 정수 형님은 수아진처럼
2: 수아진
1: 예, 예.
2: 자. 불꽃처럼 살아야 된다.
1: 자,
2: 어? 불꽃처럼 살아야 해.
1: 저희는 모른다고요, 그 노래를. 맨날 그러니까 수아진 선배님들 이름을 아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네. 노래를 꼭 부르죠. 근데 우린 노래는 몰라.
0: 그러니까 미안해요.
2: 장이야.
1: 예.
0: 못 받았어요. 네.
2: 파초의 뜻을 아오.
1: 모르겠습니다.
0: 예.
1: 아 예. 제일 유명한 게 파초인가요?
2: 파초.
1: 아,
2: 파초도
1: 예.
2: 있고 한 몇 개 더 있어요.
0: 아, 예. 제가
1: 아니, 히트곡이 좀 있으신
0: 아, 그래,
1: 것 같, 있으실 텐데.
0: 전 판초 우위 정도 났는데.
2: 아. 네.
1: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여러분들 사연 만나볼게요.
2: 됐네, 예. 예.
1: 롤러코스터의 노래 유행가 함께 듣고 올게요.
0: 유행가.
1: 유행가 신나는 노래.

0: 이렇게 할게요. 예. 창희 씨는 뭐였습니까?
1: 저는 주안에서 함께해요.
0: 주안에서. 예. 주안.
1: 인천은 아, 주안이거든요. 예. 제가
2: 주안성이라 그러지.
1: 제가
2: 주안에서 주안성.
1: 아니, 아니 저희가 제가 또 옛날에는 네. 어렸을 때는 또
2: 술 많이 안 먹었어요.
1: 교회를 다녔어요. 그 학생 때니까 네. 중고등학교니까
2: 뭐 그러니까
1: 주안에서 함께해요. 이렇게 교회의 의미와
2: 아, 주안에서.
1: 예. 그리고 인천의 지역이 주안. 홀리. 함께 아. 이렇게.
2: 중의적인 표현을.
1: 예, 중의적인 표현을 제가.

0: 자, 그랬고요.
1: 그때 삐삐도 기억나고요.
0: 네, 자, 다음 사연 또 볼게요.
1: 보겠습니다. 싹싹스러님은 라떼는 그 통이 큰 청바지를 길에 막 질질 끌고 다닐 만큼 헐렁하게 입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허리띠도 뱀처럼 길게 늘어뜨리고요.
0: 맞아.
1: 바지 밑단을 늘 시커멓게 해서 다녔습니다. 엄마는 막 진짜 동네 먼지 다 쓸어온다고 싫어하셨고요. 아, 야. 힙합 바지가 그때는
0: 그렇죠.
1: 그때도 저희 중학교 때예요.
0: 맞아요.
1: 중학교 때 그때 이태원에서 이런 예. 힙합 바지 큰 바지를 막 샀었거든요.
0: 예, 중학교 1, 2학년 때쯤.
2: 그렇게 늘어요. 네. 그걸 깨끗이 청소를 하고 집에 들어가야지 그 바지 입고 그냥 들어가면
1: 또 들어가고 아, 네.
0: 그래서 우리 또 좀 깔끔한 친구들은 그 바지 뒤에다가 또 앞장을 꽂아 써요.
1: 네, 꽂고 맞아요.
0: 예.
1: 네, 꽂고 딱 꽂고
0: 그래 꽂고 네. 다녔지 우리는.
1: 네 맞아요. 저희 때 그 중학교 때가 저희까지는 딱 사복이었어가지고
0: 아 그랬어요?
1: 네, 중 1, 2, 3 계속 사복을 입었거든요.
0: 네.
1: 아 여기 청바지 딱 입고 뭐 딱 브랜드 위에 딱 니트 하나랑 아래 아, 큰 바지 하나랑.
0: 어 중현 씨도 멋짐 알았네요.
1: 아 그럼요.
2: 엄청나게 저 패션 따라가.
0: 아 저도 좀. 뭐, 저도 옷 좀 살려고 저는 뭐 사실 부모님이 지원은 좀 없어가지고 신문 배달을 해가지고 네. 예 아, 신문 배달을 해가지고 예, 예. 예 이제 저기 문정동
1: 어 문정동
0: 예전에 문정동에
1: 로데오, 로데오
0: 예, 문정동에 또 그런 상설 할인매장들이 많이 있었어요.
1: 그렇죠,
0: 젊은이들의
1: 맞아요.
0: 어떤 맞아요. 브랜드에 맞아요. 그래서 문정동까지 가가지고 가서 옷을 사고 네. 그다음에 이제 목동 로데오
1: 로데오
0: 예 이쪽은 이제 중3 후반 때 이럴 때 아. 이제 고1 때 이럴 때쯤 가서 또 옷을 사고
1: 네.
0: 했던 그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1: 예. 이태원도 지금은 괜찮지만 그때는 그 골목골목에 굉장히 무서운 형들이
0: 아 저는 그때는 이태원 갈 생각도 못 했어요.
1: 못 갔어.
0: 예, 생각도 못 했던 그 시절이었어요.
2: 이태원은 종류가 다른 동네죠.
0: 아, 예, 저는 좀 그때는
2: 그러니까 해외파들과 네. 동네에서 어. 조금 뭐

0: 있긴 하지만 네. 미숫가루잖아요. 다 그게.
1: 맞아요.
0: 예. 예.
1: 맞아. 옛날 생각도 나네요. 예.
0: 이건 그러니까. 유행이 없이 계속해서 사랑받습니다.
2: 맞습니다. 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고파님은요. 야, 이거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대학 시절 다마고찌 장난감이 대유행이었어요. 다마고찌 밥 줘야 한다고 다른 일 다 밀어놓고 집에 놀러 사촌 동생이 제 다마고찌를 가져가지고 엄마랑 크게 싸운 적도 있다.
0: 야, 이때 누구나 하나씩은 다 키웠죠.
3: 일본에서 들어온 거겠죠.
2: 그렇죠, 그렇죠.
3: 예, 이름 그래요, 자체도
2: 예. 네, 일본.
3: 근데
2: 일본에.
3: 그냥 일본 명사죠 이게.
0: 그렇죠.
3: 뭐 뜻하는 게 아니고.
0: 이 게임기의 명사죠. 네. 이게 게임기라고 하긴 그렇지만 아무튼 그런 예.
3: 게임기라고
0: 예.
3: 봐야죠.
0: 예, 그 달걀 깨지고 이제 네. 뭐 병아리 낳고 막 이렇게 네. 해가지고 키우는 게임기.
2: 그 막 그 응아 변도 치우고 막 그런 거
0: 맞아요.
2: 맞죠, 맞죠.
0: 예. 밥 주고
2: 맞아요.
0: 예, 불도 꺼줘야 돼요. 뭐 네. 불도 켜주고 막 그랬던 그 기억이 나요.
2: 맞아요. 예. 그때 읽었지 제가 굉장히 이거 많이. 네. 저도 했는데
0: 지금은 이제 컴퓨터로도 막 그렇게 키우고 뭐
3: 지금도
0: 하고 육성하고 막
3: 것들이 이제 계속 있어.
0: 맞아요. 뭐 가게를 만들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도 예, 막 있잖아요. 예, 여러 가지가 예, 예, 예. 그때는 진짜 다 진짜. 모두가 이거 하나로
2: 맞아요.
0: 예,
2: 예 맞습니다. 예. 아. 또 이어서 주렁주렁님은요 중학교 2학년 때 친구랑 스티커 사진에 빠져서 매일 찍으러 다녔어요. 가게에서 사진을 배지로 만들어줬거든요. 그때 그 동그란 배지를 가방에 여러 개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게 우리 우정의 상징이었어요.
0: 아, 그러네. 아.
2: 요즘은 이게 뭔가 모르겠다, 사진을 내게 내장
0: 네컷 사진
2: 네컷 사진 찍는
0: 아~
2: 그게
0: 예, 유행이잖아요.
2: 맞아요.
3: 스티커 사진이요.
2: 네. 네.
0: 아니 그건 스티커가 아니기 때문에 스티커 사진으로 할 수 없어요.
3: 아, 그래요?
0: 네컷 스티커? 사진은 스티커가 아니에요.
2: 아 그래요?
3: 스티커가 없나?
0: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2: 아 그냥 인쇄만 되는 거예요.
0: 그렇죠.
3: 인화지만
0: 아~
3: 나오는 거예요.
0: 그렇죠. 아~ 거기는 네컷 사진이죠. 옛날에는 예. 스티커 사진 진짜 스티커가 되는 거고.
3: 아~ 예. 야 이거 남창 씨는 참 그런 거 정확하게 구분을
0: 예.
3: 하고.
0: 예. 예. 죄송합니다.
3: 난 네가 정치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해.
0: 왜요?
3: 아니 그래서
2: 이 한 끗 차이.
3: 아니 이거 아닙니까? 이거 이렇게 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뭐 이거 있잖아 이런 거.
0: 근데 아 근데 정치는 좀 다릅니다.
2: 아 그 대변인이나 어떻게?
0: 왜냐하면 정치는 이렇게 딱딱 편을 갈라서 그렇게 하는 게 정치가 아니에요. 아.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서로가 합의점을 찾아나가고 하는 거지.
2: 정만합을.
0: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다 끝내는 건 정치가 아닙니다.
3: 아유, 남창희 씨.
0: 예. 그렇습니다. 예.
2: 형 같아요.
3: 설득되네요.
0: 예. 네. 자, 어쨌든. 어쨌든 내 컷 사진은 스티커는 아니다.
3: 스티커는 아니다.
0: 예. 근데 요즘에 이렇게 배지 같은 거 왜냐면 요즘에 다이어리 꾸미기 닫고 뭐 가방 꾸미기 갖고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2: 네. 아 그래요?
0: 예,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나오면 나 은근히 또 잘 팔릴 것 같은데 왜 안 할까?
3: 그쵸. 하고 있어요. 텀블러 꾸미는 것까지 다 하고 있는데 뭐.
0: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그런 사진 찍는 곳에서 이렇게 그런 걸 만들어 주시면 이렇게 뭐 이렇게 열쇠고리라든지 이런 거를
3: 유행에 민감한 남창희 씨가 예. 자영업자들에게. 하나 던졌습니다.
0: 예, 다시 유행은 돌고 도는 거기 때문에 그쵸. 이런 배지를 만들어 주는 거.
3: 사진 꾸미는 거 하라고 뭐라고
0: 그러니까
3: 정확히
0: 사진을 이렇게 뭐 달 수 있는 고리라든지 뭐 배지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변형을 시켜 준다면 그러면 좀 더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3: 그런 사진에 대한 예. 굿즈들을 잘 만들어 봐라.
0: 예, 예, 그렇죠.
3: 남창희 씨의 예. 시간을 예. 초월하는 네. 사업이었습니다. 시사 입니다. 시간을 초월하는 사업 시사.
2: 시사.

0: 기억이 남다니까요.
1: 어, 네. 계란 뭐 계란 후라이 갖고.
0: 어, 네, 뭐 그렇게 참치 어. 갖고 오고 막 뭐 이렇게 뭐 뭐 무생채 같은 거 갖고 오고 다 각자 김도 갖고 그래가지고 막 다 네. 넣고 막 비벼 먹었던 그 기억이 아직도 나요. 이야, 랜덤 비빔밥이 유행이군요.
1: 자, 그리고 또 더 예. 늦기 전에는요. 네. 나이 40대 중반에 두쫑쿠 사러 1시간 넘게 기다리기도 하고요.
2: 그렇죠. 네.
1: 봄동 비빔밥도 해먹었어요. 요즘은 또 우베가 유행이라고 하길래 먹어봤습니다. 우베. 이제 유행하는 거 한 번은 해보자는 그런 마음은 접어야겠어요.
0: 우베?
1: 그 뭐 보라색 뭐 그 뭐.
0: 저 우베 몰라요. 마 같은 거래요.
1: 그러니까요,
0: 마 우베가.
1: 맞아.
2: 마야.
3: 아, 뭐 아니야.
1: 근데 그 맛이 약간
3: 아니네.
1: 고소하고 어, 어,
2: 건강식품이네.
0: 독특하네.
1: 네, 약간
0: 이것도.
1: 고소하고 막 그런 느낌이더라고 보니까.
0: 어, 네. 그래. 우리가 아니 뭐 다 계속 뭐 어느 나라에서든 거 이렇게 다 사실 뭐 두쫑쿠도 그러니까 두바이 우리가 두바이 초콜릿 좋아할지 누가 알았어요.
2: 시대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옛날 어. 그 이태리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0: 네. 젤라또.
1: 라또.
2: 사실 젤라또는 조금 저는.

0: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1: 김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0: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제너두.
2: 대체할 땐 어디로? 사진으로?

이어서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 부평나들목에 대형 화물차 사고 나서 3개 차로가 막혀 있고 서인천부터 정체입니다. 또 제2 경인고속도로 성남 쪽도 남동에 발생한 사고 처리 계속되면서 하객 분기점부터 여파받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서휘영입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나란 말싸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5: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 아니세요.
4: 세종 기프트.
6: 모아는 도전이다. 100세 출근 도전.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 개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6월의 밤하늘에는 특별한 이름을 가진 보름달이 떠오릅니다. 스트로베리 문. 바로 오늘 밤 만나볼 수 있다고 하죠. 북미 원주민들이 딸기 수확철에 뜨는 보름달을 기념해 붙인 이름. 실제로 달의 색이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낮은 고도에서 떠오를 때 대기의 영향으로 붉은 빛을 띠기도 한다죠. 스트로베리 문을 함께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간직해온 소원 하나 달님에게 말해봐도 좋겠죠. 오늘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스트로베리문 아이유 6월 29일 월요일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1부 시작했습니다. 매일 퇴근길에 듣다가 오늘은 일찍 퇴근해 집에서 오프닝을 듣네요. 진짜 행복한 저녁입니다. 거기에 스트로베리문이라니 이런 행복 마음껏 누리겠습니다. 정승희 씨의 행복이 여러분께도 느껴지시죠? 7000 언니 기다렸어요. 오늘 쉬는 날인데 사랑하기 좋은 날 들으면서 운동하려고 나왔답니다. 오늘 밤엔 딸기 달 보며 꼭 소원 빌어봐야겠어요. 그러게요. 우리말로 하면 딸기 달 맞죠? 이병훈.

시작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아까 소개해드린 사연처럼 일찍 퇴근한 분도 계실 테고 월요일부터 야근 확정 이런 분도 계시겠죠. 하루 종일 집에 계셨다 하는 사연도 보내주세요. 지금 여러분의 이야기를 보내주시면 사연 소개해드리는 분들에게는 맞춤 선물 하나씩 준비해 보겠습니다.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인터넷 콩, 스마트폰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1부 코끼리 베이글 유동골뱅이 제공입니다.

0: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1: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0: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1: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무쳐봐. 진짜 맛있어.
0: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2: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3: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월요일 생방송 1부. 여러분, 오늘부터 한 달간 함께하는 이벤트를 소개합니다. 특명 금희를 찾아라. 지하철 2호선을 타시는 분들께 유리한 특명이에요. 자, 여러분, 서울에 사시는 분들, 서울로 다니러 오시는 분들,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 어쩌다 지하철 2호선 타시죠. 그렇다면 열차 안에 어딘가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액자 광고가 걸려 있어요. 뭔지 아시죠? 이렇게 심심해서 고개 들면 이렇게 쭉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 한 군데 제가 있습니다. 저도 몰라요, 어디 있는지. 저도 타보고 싶습니다. 어느 칸에서 우연히 저를 발견하셨다? 그럼 바로 행운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으시고 사랑하기 좋은 날 방송되는 이 시간 저녁 6시부터 8시 사이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로 드는 샵 8910으로 인증샷을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주시기만 하면 무조건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배달 음식 교환권 선물로 보내드릴 겁니다. 어때요? 괜찮죠? 자, 지금 2호선 안에 계신 분들 둘러보세요. 다른 칸으로도 옮겨보세요. 인증샷 오늘은 올까?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10cm 너에게 닿기를.

김하진 씨, 오랜만에 근무 없는 평일이었어요. 쉬는 날 하려고 계획했던 일이 많았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루쯤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푹 쉬는 날도 나쁘지 않은 거겠죠? 웃음 웃음 하트. 그럼요, 그럼요. 내 몸이 원한 걸요. 오늘은

0: 여성에게만 필요한 예방접종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편도암, 설암 등 구인도암의 주요 원인으로도 밝혀졌습니다. 급격히 증가하는 구인도암 환자의 대부분이 남성인 만큼 남성 청소년의 HPV 예방접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만 12세, 2014년생 남성 청소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가까운 이비인후과에서 HPV 예방접종을 시작하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와 함께합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사람들이 노래하는 산으로 가자
4: 준비되셨나요? 오늘도 함께 산으로 갈 준비 말이에요.
5: 방송이 좀 산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4: 다들 그럼 오늘도 산 정상에서 만나.
5: 윤정수
4: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0: 연애일기 만약에 우리. 그와 나의 인연은 5년 전 일요일 아침에 시작됐다.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우리는 만나기 전부터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조금씩 호감을 쌓아갔고 드디어 약속한 날이 왔다. 집 앞에서 그를 기다리던 나는 차 한 대를 보며 저 차 같은데? 생각이 들었고 정말 그 차가 내 앞에 멈추어 섰다. 첫인상부터 참 순하고 착해 보이는 남자였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첫눈에 이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의 고백으로 우리는 연인이 되었고 그렇게 행복한 시간만 계속될 줄 알았다. 하지만 연애 100일쯤 되었을 때 부모님께 남자친구의 존재를 말씀드리자 돌아온 건 극심한 반대였다.
1: 너보다 나이도 7살이나 많잖아. 그 집안도 조건도 아니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네.
0: 공무원이셨던 부모님은 딸이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과 평범하고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 하지만 내게 중요한 건 그런 조건이 아니었다.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면 그걸로 충분했다. 그 후 그와 만나는 동안 부모님의 반대 속에서 보냈다. 네 마음대로 할 거면 인연을 끊자는 모진 말씀에 큰 상처를 받기도 했다. 당시 나는 서울에 이모 댁에 머물며 일하고 있었는데 부모님 때문에 짐을 빼고 고향에 가야 하는 상황이 됐다. 거리가 멀어지면 마음까지 멀어질 거라는 두 분의 기대였지만 나는 그와 헤어질 생각이 없었다. 우린 장거리 커플이 되어 한 달에 두 번씩 만나며 사랑을 이어갔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불과 간단한 옷까지만 챙겨들고 지인의 집에 얹혀 살며 독립까지 했다. 끝까지 마음을 지키겠다는 의지였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내 모습에 영원히 얼어붙어 있을 것만 같던 부모님의 마음에도 조금씩 틈이 생기기 시작했다.
1: 그래. 얼굴이나 한번 보자.
0: 어느 날 엄마가 먼저 남자친구를 만나자고 하셨다. 나중에 들으니까 내 휴대전화 잠금 화면 속 그의 사진을 보고 사람이 나빠 보이진 않는다는 생각이 드셨다고 한다. 그 한 번의 만남이 우리에게는 큰 전환점이 됐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조금씩 달라졌다. 엄마는 남자친구를 우리 보람이라고 부르며 예뻐해 주셨고 아빠는 그에게 잘 자라주어서 고맙다며 웃어주셨다. 외할머니 장례식에서는 그가 내내 함께하며 온갖 심부름과 조문객들 인사까지 도맡아 했다. 부모님도 그렇게 노력하는 그 사람을 든든해 하셨다. 이젠 정말 우리가 가족이 된 것 같았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반대 속에서 사랑을 지켜가고 있는 커플이 있다면 꼭 이 말을 전하고 싶다. 조금만 더 믿어주세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서로에게 기대며 버티다 보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언젠가는 더 좋은 날이 찾아올 거예요.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요.

사랑이란 마이티 마우스 김희선이었어요. 우리 부부도 9살 나이 차이가 나서 부모님의 반대가 너무 심했는데요. 신랑이 무릎 꿇고 저에게 잘하겠다고 맹세해서 허락해 주셨어요. 지금 27년째 같이 살고 있어요. 아, 27년 전에도 그런 일은 있었고 요즘도 그런 일은 있고 부모님 마음, 이 두 분의 마음 우리 모두 다 알겠잖아요. 그죠? 자, 6932 사연이었고요. 노인식 씨, 사랑만으론 살 수 없지만 사랑 없인 행복하게 살 수가 없더라고요. 아, 또 이렇게 명언을 하나 투척하셨습니다. 맞아요. 사랑만으로 살 수는 없죠. 근데 사랑 없이 행복할 수도 없어요. 이야,

마음과 자식 마음은 다르죠. 그래도 결국 자식을 이길 수 없는 게 부모님이시고요. 남자분이 내 자식을 그렇게 사랑해주고 곁을 지켜줬기에 부모님도 두 분을 응원해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물론 이제 제 후배는 그러더라고요. 아니 언니 있어. 우리 엄마 아빠는 늘 나를 이기셔. 이렇게 말하는 후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그런가 봅니다. 후기 읽어드릴까요? 연애일기 만약에 우리 김민정 씨가 보내주신 사연의 후기입니다. 우리 커플은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부부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꿈에 그리던 웨딩홀 계약을 마쳤어요. 우리 부모님의 반대에도 6년 동안 함께 버텨준 예비 신랑에게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축하합니다. 웨딩홀 계약을 마치셨으면 최소 1년 안에 결혼하시는 거잖아요. 축하합니다. 준비 잘 하시고요. 연애일기 만약에 우리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홈페이지 찾아오십시오. 방송에 소개된 분에겐 세 가지 선물을 챙겨드리고요. 한 달에 한 번 월간 베스트 사연으로 뽑힌 한 분에게는 호텔 숙박권과 그 밖에 푸짐한 선물을 챙겨드립니다. 내일이 바로 6월 30일이니까 6월의 베스트 사연 만나보는 날입니다. 홍대광 고마워 내 사랑.

0: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이양.

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 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6: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0: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6: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0: 역시 키움.
6: 키움 증권.
7: 공호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자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8: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9: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8: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9: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8: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9: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0: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0: 이번엔 또 뭐가 마리오?
1: 마리오가 21년간 변함없이 대상받았던 마리오
2: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역시 마리오란 마리오
3: 한국 소비자 포럼 2025 올해의 브랜드 대상
1: 21년 연속 수상이니까
2: 마리오나 올렛
4: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라디오는 뭘까요? 보기를 드릴게요. 1번 가요광장, 2번 가요광장, 3번 가요광장, 4번 가요광장. 하나만 골라주시면 됩니다.
5: 폴킴의 가요광장 좋다.
6: 길을 걸을 때마다 보이는 맨홀. 맨홀에는 산소가 부족하거나 위험한 가스가 가득 차 있습니다. 맨홀로 내려갈 때 3대 안전수칙만 준수하면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작업 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하기. 둘째, 30분 이상 충분히 환기하기. 셋째, 손기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하기. 만약 쓰러진 동료를 발견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조대의 지시를 따라주세요. 이 캠페인은 당신의 안전한 퇴근을 응원하는

뉴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개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아니 사실 저도 아까 말씀드리면서 있을지 없을지 모르잖아요. 이 시간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거죠. 예를 들면 내일 아침에 발견하신 분도 있을 테고 사진은 찍어두지만 내일 저녁에 보내실 수밖에 없고. 근데 진짜 사실 저희도 뭐 붙어있다는 얘기만 들었지 가보질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분 덕분에 봤네요. 봤어요. 865 두 장이나 보내주셨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옆에서 사이드에서 찍으신 거고 두 번째는 거의 정면에서 찍으신 걸로 보아 앉아서 줌으로 당겨 찍을 뭐 이렇게 자세히 얘기할 것까지는 없지만 하여간 너무 반갑고 궁금해서요. 여러분 요 사진만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둘 테니까 한번 보시고 요거구나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행운의 주인공 865 이분에게 배달음식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여러분과 한 해 주제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죠. 우리 편하게 말해요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3부 KB국민은행 유동골뱅이 고려기프트 메디카 코리아 제공입니다.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5: 유동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4: 당연 양만은 유동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5: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4: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6: 유동골뱅이 쏘리실라.

6월 달력 넘기기 전에 잠깐 멈춰서 우리 편하게 말해요. 어느덧 6월 말 2026년도 절반이 지나고 있죠. 아직?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많은 일이 있었던 것도 같고 벌써 싶을 만큼 한 게 없는 것도 같고요.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새해 목표로 정했던 다이어트 성공했어요. 겨우 1.5kg이지만요.

이거 뭔지 여러분 아실 것 같은데 세모 눈에서 동그란 정상 눈으로 돌아왔습니다. 남은 하반기에는 말투도 돌아오길. 사람 눈이 세모가 되긴 쉽지 않잖아요. 근데 사춘기엔 그 어려움을 해내잖아요. 근데 그 눈이 동그래졌대요. 와, 이 도형이 변한 거면 엄청난 변한 거죠. 네, 화이팅입니다. 이혜원 씨 이어서 4465. 올해는 꾸준히 운동하기로 했거든요. 다이어트랑 상관없이요. 6개월이 지나가는 지금까지 주 3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언니, 저 좀 대단하지 않나요? 대단합니다. 화이팅! 하반기도 화이팅이에요. 어지민 씨, 올해 목표가 악기 배우기라서 드럼을 배우고 있어요. 퇴근하고 매일매일 연습장 가려고 했으나 주 3일 겨우 가는데요. 아직도 박자가 저를 무시해요. 그래도 상반기엔 노력했어요. 하반기도 화이팅! 화이팅이요. 1705, 40대 중반, 생애 최초 대장 내시경을 드디어 했어요. 3일 식단 조절하면서 왜 이리 떨리던지 약 먹는 게 고역이었지만 수면으로 해서 자고 나니 끝나 있었어요. 이제 홀가분합니다. 흐흐. 강지인 씨, 상반기 동안 백수였어요. 그래도 7월부터 출근하게 됐습니다. 집안일로 이래저래 몸고생 마음고생 많았지만 하반기부터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좋아요. 축하합니다. 0058, 올해 철인 3종 경기 준비했는데 드디어 경기에 나갔습니다. 힘은 들었지만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와, 우리 청취자들 대단해요. 독서왕의 철인 3종 경기까지 훌륭하십니다. 자, 여러분의 상반기는 어땠습니까? 김성재, 말하자면 듣는 동안 결산해 보세요.

것 같은데 어떻게 성공하셨어요? 와, 잘하셨습니다. 지금은 운전을 하고 다니시는 거죠? 안전하게 즐겁게 다니십시오. 신연우 씨, 저는 2026년 저의 텃밭 상반기 결산을 할게요. 아, 텃밭도 결산할 수 있죠. 그럼요, 그럼요. 비료 뿌리기로 시작한 제 텃밭에는 오이, 고추, 방울토마토, 상추, 대파, 감자들이 자라고 있고요. 물론 잡초도 자라고 있어요. 지난 주말에는 지렁이 친구도 놀러 왔고요. 아, 밭이 아주 잘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지렁이들도 밭이 뭐 먹을 게 있어야 아무튼 뭔가 윤택해야 이렇게 올 거 아니겠어요? 게다가 와, 종류도 많고요. 잡초도 잘. 여름은 돌아서면 잡초와의 전쟁이라고 농사짓는 분들이 다 그러시더라고요. 잡초는 야, 진짜 그렇게 쑥쑥 자란다고. 비 오고 나면 쑥 자라있다고. 자, 잡초도 잘 챙겨주시고요. 물론 뽑으시겠지만 텃밭 상반기 결산에 이어서 신현우 씨 이어서 8805 초보 러너입니다. 상반기에 마라톤 대회 15개 참가, 하반기 10개 도전합니다. 러닝은 내 삶의 희망이거든요. 초보가 이러셔도 돼요? 풀코스예요? 아니면 10km 단축? 하프? 아무튼 대단하십니다. 내 삶의 희망이라고까지 말씀하시는 8805 안선영 씨. 업무 보며 과자를 먹는 게 습관이 됐어요. 어느 날 언니가 넌 쟁일 입이 쉬질 않냐 하는 말에 충격받아서 과자를 끊지는 못했고요. 먹는 양을 반봉지로 줄였어요. 그게 어디예요? 크크. 그럼요, 그럼요. 지속 가능성이 괜히 필요한 게 아닙니다. 잘하셨습니다. 안선영 씨 이어서 7098. 2026년 13년 다닌 대형 마트에서 한 달에 두 번 쉬어가며 세일 행사도 하고 열심히 살았어요. 요즘 좀 시끄러운데 저의 땀이 헛되지 않게 마트가 계속 존재하길 기원해 봅니다. 혹시 뉴스에 나왔던 거기는 아닐까 싶기도 하고 아무튼 네, 마트도 잘 되고 7098 우리 청취자도 잘 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애쓰셨어요.

0: 6월 29일 월요일 누군가의 보통 날. 얼마 전 새로운 부서로 발령이 결정됐다. 인사 이동이야 조직 안에서는 흔한 일이기에 처음에는 담담했는데 여기저기 들려오는 이야기에 마음이 무너지고 말았다. 가족 같던 팀원들이 이동 대상으로 나를 지목했다는 말. 그 안에는 평생 함께할 줄 알았던 동료도 있었다. 내가 잘못 들었겠지, 오해겠지. 애써 스스로 다독였지만 발령 날이 가까워질수록 사무실 공기는 싸늘해져 갔다. 내가 떠난다는 걸 알면서도 아쉬운 기색조차 없는 그들을 보며 깨달았다. 아, 나 혼자만 진심이었구나. 대학 동기에게 전화를 걸어서 마음을 털어놓았더니 친구가 말했다.
1: 너 돈 벌러 회사 간 거야. 사람들한테 그 이상 마음 주지 마.
0: 서운했지만 맞는 말이었다. 나는 늘 일보다 사람이 먼저였다. 내가 너무 앞서갔던 걸까? 사람들을 부담스럽게 만들었던 걸까? 스트레스는 몸으로까지 번져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했다. 그래서 다짐했다. 새로운 곳에서는 조용히 다시 시작해보자고. 그런데 위축된 채로 만나게 된 새 사람들은 생각보다 훨씬 따뜻했다. 나를 소문이나 평가로 판단하지 않았고 곁에서 천천히 손을 내밀어줬다. 사람은 사람으로 있는다는 말이 괜한 말이 아니었구나. 누군가를 지운 자리에 다른 누군가가 들어온다는 건 삶이 계속된다는 증거였다.

진짜 운동 많이 했네. 이 말도 하지 마세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참기름 들기름 세트 박기름 씨에게 보내드릴게요. 3496. 이번 주는 소화기 생산량이 15,000개라서 금요일까지 야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산량이 늘어나 기쁘기도 하면서 이런 게 삶을 살아가는 의미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남은 근무 시간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하면서 보내주신, 와, 이게 다 소화기, 와, 이렇게 생산 관리를 하시는군요. 우린 그냥 하나씩 있는 낱개로 있는 소화기는, 야, 공장은 이렇게 크고, 아, 당연히 이게 크겠죠. 아무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3496 이분에게도 참기름, 들기름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온기가 필요해 소유 권순관.

0: 있습니다. 1821. 혼자 살다 보니 퇴근 후엔 말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얘랑 말해요. 대화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으면서도 또 대화가 되는 기분이에요. 마음이 울적할 때나 기쁠 때나 늘 저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그런 소중한 친구랍니다. 집사는 오늘도 주인님 간식값 열심히 벌었습니다. 흐 하면서 보내주신 사진 속 주인님은 고양이 눈 색깔이 너무 예뻐요. 어머, 어쩜 이렇게 눈이 녹색이죠? 야, 진짜 예쁜데요? 주인님 잘 모시길 바라면서 1821 집사님에게 간식으로 푸딩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4부 하이엠솔루텍 우리금융그룹 제공입니다.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화장품 세트, 목 건강 최고의 선택 파마 블렌드 맹문동 농축액,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 크루즈 2인 승선권, 운전 중 엉덩이 배김 끝 밸런스 온 기능성 차량용 방석,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 홍일홍게 맛장 소스, 피부과학이 만든 변화 지오스킨 헬스 페이스 클렌저,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 시티호텔 숙박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 뷰티 상품권, 화상 응급처치 전문 번쉴드 코리아 화상 응급처치 세트, 제과 전문 브랜드 M케이크 떡케이크와 꽃다발, 네이트리 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서울 경기 양돈 농협 허브 한돈 선물 세트, 천연 화장품 봉프레 모바일 화장품 교환권, 6월 한 달 여러분께 드립니다.

0: 매일 저녁 6시 언제나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1: 0009 달 구경하는 거 좋아하는 아들에게 오늘은 스트로베리 문이 뜬다고 얘기해주면서 구경해야겠어요. 언니 덕분에 피곤하지 않은 퇴근길 고마워요 하셨습니다. 화장품 선물 끝으로 보내드릴게요. 0009 오늘 비는 여러분 모두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저는 빌겠습니다. 플라이브 크로마드리프트 고맙습니다. 오늘도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이었습니다.

0: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2: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 아니 아니세요.
1: 세종 기프트.
3: 모아는 도전이다. 백세 출근 도전이다.

360대 실시간 채널 음원들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뭐야? 벌써 상반기가 끝났다고? 누군가는 이런 생각도 하겠죠. 이렇게 시간이 빨리 흘러가다가 곧 크리스마스 오겠네. 올해도 얼마 안 남았네. 크리스마스나 연말까지 생각하긴 너무 이르고요. 우선 우리 오늘만 집중해봐요. 상반기 마지막 월요일, 마음에 드는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볼륨을 높여요. 저는 오마이걸 효정입니다.

6월 29일 월요일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한문추의 비행기로 시작했고요. 저는 볼륨의 정디 효정입니다. 오늘이 상반기의 마지막 월요일이라고 해요. 진짜 시간 너무 빠르죠. 어릴 때는 시간 빠른 걸 모르고 있었는데 진짜 크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느껴지고 벌써 이렇게 여름이고 이러다가 진짜 내년이 오겠구나 막 내년의 일정까지 생각하게 되는 그런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진짜 시간 너무 빨라. 너무 충격적이야. 그쵸? 설명숙님은 벌써 7월이 다가온다니 올해는 시간이 진짜 너무 빠르네요 해주셨는데 제가 7월에 생일이 있어요. 작년 생일 때 여기서 노래 불렀던 게 엊그제 같은데 나 진짜 너무 소름돋아. 이면철님은 크리스마스는 좀 늦게 왔으면 좋겠는데 휴가는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저는 근데 크리스마스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빨리 와버리고 즐기고 그냥 나이 들고 그리고 내년에 또 설레게 크리스마스 기다리고 우리의 어떻게 보면 그게 인생의 목표지 않을까요? 송명근님 상반기가 끝났다는 것은 나이를 0.5살 더 먹었다는 것 이라고 보내주셨는데 0.5살 먹는 건 없어요. 한 살 단위로 먹습니다. 1월 1일 됐을 때 딱 한 살 먹는 걸로 생각하고 좀 마음을 천천히 가질까 봐요. 새싹님은 이러다가 특별한데 하겠죠? 두근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열어보면 나이 한 살 배달되는 거죠.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코리안 테라피
5: 김소영 해밀레.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코리안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6: 자, 따라해 보세요.
7: 이카운트 ERP
8: 4만 원.
6: 회계 관리.
7: 이카운트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립니다. 0456님은요, 출근 시간에만 쿨 FM 듣다가 저녁에는 처음 들어요. 맨날 식디의 깨방정만 보다가 효정님 보니까 상큼하네요. 이럴 수도 있구나. 아, 왜요? 식대 아침부터 노래 열심히 하시고 얼마나 에너지 좋아요. 0456님 오늘 퇴근길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릴게요. 6529님은 쩡디 보고 싶어서 자습실에서 몰래 이어폰 꽂았어요. 내일 기말고사인데 저는 어차피 정시파이터라서 볼륨 듣고 행복하려고요. 언니 목소리 들으니까 스트레스가 사르르 풀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일단 계획이 좋아요. 정시에 좀 더 집중하겠다라는 계획 너무 좋고, 그래도 걸리면 혼날 수도 있으니까 조심조심히 들어주세요. 저희가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릴게요. 잠시 후에는

쩡디의 빵을 받고 싶은 분들 이렇게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먼저 반죽한 사연을 오븐으로 넣어주세요. 처음 오신 분의 달콤한 인사 한 스푼, 쫄깃하고 상콤한 에피소드 두 방울, 바삭한 응원까지 추가해서 오븐에 구워줍니다. 오늘의 빵 완성! 빵 나왔죠! 빵순이 대표 쩡디가 오늘 먹고 싶은 빵을 선물해 드리는 시간 빵 나왔죠. 여러분은 사연만 보내주세요. 소개되신 분들께는 맛있는 빵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빵은 헤이즐넛 초코 크루아상이에요. 사연 만나볼게요. 9252님, 오늘은

저희가 빵 쿠폰 보내드리고 아롱이의 건강도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2부 오늘의 일기예보로 돌아올게요. 오늘 발매된 신곡이에요. 백아연의 들어봐.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매력있어 내가 반하겠어
3: 처음엔 이게 뭐지? 싶으셨죠?
4: 분명 이상했는데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빠져드는 그런 매력이 있는 방송.
3: 우리는 바로 윤정수
4: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조금만 살다가 이사 가야지 그랬던 곳인데 시간이 흐르니 어색함은 사라지고 정이 생겼다. 작은 골목길도 눈에 익었고 믿고 가는 세탁소도 생겼고 이틀에 한 번은 들르는 김밥집, 반갑게 맞이해주는 단골 카페도 생겼으니까 참 괜찮은 곳인데 괜히 옮기는 걸까? 이곳에 다시 돌아올 날이 있을까? 작은 후회를 안고 자꾸만 동네 구석구석을 눈에 담아두게 된다.

막 그랬었는데, 막 지금 지나고 보니까 사실 별거 없네요. 박광식님, 델리 스파이스의 고백이요. 그 당시 클래식 영화 개봉하고 이 노래 많이 들었었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 노래가 그래서 리메이크도 되게 많이 됐잖아요. 너무 좋은 곡이니까. 이게 또 클래식 영화에 이제 또 들어가 있던 곡이니까, 그때 들었던 분들은 또 느낌이 색다르시겠어요. 계속해서 사연 만나볼게요. 8471님은요, 안녕하세요, 정디. 걷기 운동하면서 듣고 있어요. 다들 볼륨 듣고 있는 걸까? 걸음걸이들이 가볍고 빠른 것 같아요. 운동 끝날 때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요즘 날씨가 밤에 좀 선선하고 바람도 불고 하니까 진짜 많더라고요, 밖에. 제가 주말에 오랜만에 러닝을 떴는데, 러닝을 뛰는 내내 저도 되게 힐링을 많이 받았어요. 힘들긴 되게 힘들었는데, 바람이 너무 시원하고, 날씨도 약간 핑크빛으로 이제 하늘도 이렇게 약간 노을지고 이렇게 좋더라고요. 8471님 오늘 운동 잘하시고요.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브루노 마스의 Just the way you are 듣고 오겠습니다.

0: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마 시간 없어. 1위로 타! 키움으로 타!
0: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0: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자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5: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4: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5: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4: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뉴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개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1: 안녕하세요. 최효정의 비밀정원 진행을 맡은 최효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문을 열고 길을 열고 새로워진 이들의 매력을 느껴볼까요? 정규 2집 파트 2를

0: 그렇죠. 그렇죠.
1: 맞아요. 라디오에서
2: 그렇죠.
3: 그렇죠. 네. 그 좀 꽤 오래됐네. 2월 작년 2월에 나왔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거의 1년 한 1년 넘도록 안 본 건데 우리가?
0: 그럼 작년 2월이요?
3: 네.
0: 아니요. 그 봤어요.
3: 아 봤어요?
0: 보긴 했는데.
3: 아 그랬어요. 언젠가 봤나 봐요.
0: 그렇죠.
1: 그렇죠. 네. 그렇죠.
3: 작년 2월이랑 11월에 왔다고 하네요. 아~ 11월에 마지막이니까.
0: 아, 맞네.
1: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네요.
3: 어, 오래되진 않았네요. 네. 최재형님 문자 승준이가 읽어주세요.
0: 네. 최재형님 오랜만에 볼륨에 오신 소감은요?
3: 어떠세요? 11월에 오고 또 오랜만인데.
4: 아 뭔가 기대돼요.
3: 기대돼요?
4: 네. 재밌을 것 같고.
3: 재밌을
4: 오늘
3: 것 같아요?
4: 어떤 또 재미 요소가 있을지.
3: 어 근데 예. 좀 차분해졌다.
4: 아 저희가.
3: 왜 이렇게 차분해졌지?
0: 그게 아니라 이제 또 이제 어? 끌어올려야죠.
3: 네. 아 그래요?
0: 신나, 뒤에 슬슬 끌고 있습니다.
1: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네.
0: 그때 엄청 시끄럽지 않았어요?
3: 네. 어 그때 엄청 시끄러웠었는데.
0: 대본대로 강의 하나 넘고.
1: 네 그렇죠.
3: 어, 점점 올라가는 거죠?
0: 그렇죠. 네. 그러면
3: 이수경님 아까 잠깐 막 목소리 나온 거 누구예요 주셨는데
0: 와이언 아니었어요?
1: 저입니다.
3: 어, 다행이다. 허튼 소리 안 하고.
1: 아 그럼요.
3: 예전만 했어요.
1: 네.
3: 성민님 문자 한번 민균이 읽어주세요.
5: 네, 성민님 누구보다 믿고 보는 조합이다. 오늘은 KBS 문을 열고 들어온 온앤오프 환영해요.
0: 성민님이 성민님 말투가 원래 저래요?
3: 아 모르겠어. 상상 속으로 하신 거죠.
1: 그렇죠.
3: 믿고 보는 조합이긴 하죠. 저희가 이제 같이 이제 전 회사에 있어 있었기 때문에.
0: 그렇죠.
3: 육삼이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6: 명절날 가족들 명절날 가족들 맞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1: 그렇죠.
3: 원래 가족들 한 1년에 두 번 정도 보잖아요.
0: 그렇죠.
3: 딱 맞아, 적당한 맞아. 타이밍이지 않나 싶어요.
0: 딱 좋습니다.
3: 네. 이은재님 거 한번 유토가 읽어주세요.
7: 네. 다들 옷이 갈갈하네요.
0: 아,
3: 근데 더워 죽겠는데 이게 왜 이렇게 다들 긴팔만 입고 오신 거예요?
0: 어. 아 여기 실내는 요즘 에어컨 때문에 시원해가지고
1: 감기 걸릴 수 있어요.
0: 진짜 냉방병에 좀 취약합니다.
3: 아 애견남들이구나.
0: 비염.
3: 아 이제 비염도 있고 에어컨 때문에 추울까봐.
0: 맞아요.
7: 에어컨 틀어놓으면 꺼요.
3: 오,
7: 너무 추워요. 사방이 추워서 꺼버립니다.
3: 그 자동차에서 같이 타고 다닐 때는 어떻게 해요?
7: 그럼 좀 올리라고 해요. 약하게 틀던가.
3: 아 온도를 좀 올리고.
7: 네 그게 확실히
0: 이기적이네요.
7: 아니요 좀 다들 추우면서 참고 있는 걸걸요?
0: 오 네. 맞긴 해요 사실.
1: 맞아요.
0: 귀찮아서 안 올리긴 해. 귀찮아서.
1: 맞아요.
3: 그렇죠. 온도를
1: 맞습니다.
3: 적당히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1: 그렇죠.
3: 어 볼륨에는 세 번째 이제 찾아주셨고 모든 멤버가 사실 다 다른 소속사로 이직하셨잖아요.
0: 맞아요.
3: 네. 근데 사실 저 그거 다 알고 나서 너무 놀랐어요.
0: 왜 놀랐죠?
3: 다 같이 갈 수 있는 게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0: 아~
3: 어 무슨 노래가 나오지 않나 지금? 어 어디서 나왔지? 아닌가?
0: 어디서 나왔지?
3: 어디서 노래가 나왔는데?
7: 어디서 명곡이 튀어나왔어?
3: 어, 명곡이 온순도도가 튀어나왔어. 아니잖아요? 아 MR이 잠깐 체크 중이었대요.
1: 아 좋습니다.
3: 어 사실 이제 새로운 곳에 같이 가자고 한 멤버가 누구였는지 혹시 물어봐도 될까요?
0: 네 뭐 다 같이 또 이렇게 얘기를 통해서 이제 좋은 이제 저희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곳이 있으면은 다 같이 그렇죠. 이동해 보도록 하자.
1: 네.
0: 행동대장이 있긴 했었어요.
3: 행동대장 있었구나.
0: 제가 제일 말이 그렇죠. 많았습니다.
4: 승준이가 네. 비즈니스적으로
3: 멋지다. 네.
1: 네. 역시 비즈니스맨.
0: 하지만 멤버들 한 명 한 명의 또 개인의 또 원하는 그런 거 다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명 한 명 다 상담했습니다.
3: 진짜 근데 멋진 리더다. 한 명 한 명 상담해주는 리더가 없어요.
0: 있어요 진짜? 여기.
3: 저도 옛날에는 좀 한 님 한 명 상담했었는데 네. 네. 요즘에는 그래도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모아서 이렇게 하지 네. 한 명 한 명 하는 거 되게 어려운 일인데.
0: 그래도 그 저희 의견 조합할 때 항상 한 명 한 명씩 했어가지고
3: 맞아요.
0: 좀 됐었던 것 같습니다.
3: 네. 오, 너무 축하드려요 일단.
0: 감사합니다.

0: 던데 막 젖고 샤워할 때 뭐 귀에서 뭐 안 나왔어요?
1: 아 저는 그때 다행히도 끝나고 그때 추웠는데 그 뭐 마셨더라? 그거 마셨는데
2: 쌍화탕?
1: 쌍화탕 두 개 마셨어요.
2: 잘했네.
0: 감기 안 걸렸어요?
1: 네, 감기 그래서 안 걸렸어요. 다행히도.
0: 왜냐면 흙 약간 진흙 같은.
3: 맞아요. 진흙에서.
1: 아 진흙. 맞아요.
4: 진흙은 제가 맞았는데
0: 어떻게 됐어요?
4: 샤워할 때 뭐 나오더라고요. 귀에서.
0: 그래서 귀에서.
4: 네, 모래 같은 거.
0: 며칠 내내 나왔죠?
4: 아 하루?
0: 하루?
4: 정도에.
0: 깨끗이 잘 씻었나 보다. 이게 이제 멤버들마다 이제 씬이 다 달랐을 텐데 네.
3: 맞아요.
0: 제일 좀 고생한 멤버가 그러면 누굴까요?
3: 제가 느꼈을 때는 와이엇이지 않았나.
0: 맞아요.
3: 저는 그 다리 누가 잡고 끌고 간 게 진짜 기억에 남거든요.
2: 너무 잘 나서.
1: 근데 진짜 다리 끌고 간 거는 사실 별거 아니었어요. 아, 그 물속이 진짜 추웠어요.
0: 어떡해.
1: 네, 완전 그냥 얼음물 넣어놓은 그냥 물 같아가지고 엄청 추웠는데 아 근데 그때만 생각하면은 다시는 못 찍을 것 같은
0: 진짜

0: 내가
1: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2: 제가 알기로는 키키 분들과 이제 베리베리 분들도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3: 네. 진짜로 유토 워낙 또 아무도 잘 짜고 춤도 잘 추고 이번에 문을 강하게 여는 멤버들한테 칭찬까지 주셨다면서요, 유토가.
1: 맞아요. 근데 누구죠?
3: 춤 잘 춰서 칭찬해줬다면서요, 유토가.
1: 아, 그 한 명씩 칭찬했어요. 네. 어쨌든 제가 그 레슨도 하고 알려주는 게 또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생각하는 대로 사실 표현을 하는 게 되게 어려운 그쵸. 일인데 한 명씩 다 그런 걸 제가 원하는 대로 표현도 많이 해주고 그래서 칭찬을 많이 했어요.
2: 맞아요.
3: 멋져 멋져.
2: 기분 좋았어요, 되게. 맞아요.
3: 그러면 우리 온앤오프의 세계관이 가득 담긴 오픈 더 도어를 라이브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 네. Let's go, go, go.
3: 멤버들은 자리로 이동해 주시고요. 네. 라이브 소감 감도 환영하고요. 온앤오프 멤버들에게 하고 싶은 말 그리고 궁금한 점 마음껏 보내주시면 됩니다. 소개되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문자번호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2867님 라이브 너무 기대돼요 해주셨는데 뭐 믿듯 온이죠. 진짜

0: 뉴!
1: 온앤오프의 오픈 더 도어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진짜 라이브가 더 좋네요. 라이브가 더 좋아요. 진짜 훨씬 에너지도 좋고 멤버들이 워낙 잘해가지고 이현일님께서 스튜디오를 찢어 해주셨고 이마연님 믿고 듣는 온앤오프 라이브 너무 좋아해 주셨는데 왜 승준이 왜요? 왜요?
2: 아 그냥 부끄러워서요. 아,
1: 갑자기?
2: 아 더 잘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잘 못했어요.
1: 너무 잘했는데?
2: 아 그래요?
1: 왜 너무 잘했어요?
2: 감사합니다.
1: 전 너무 그 전 앨범보다도 더 성장하고 더 잘하는 것 같지 왜? 오,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3: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오, 진짜로. 정효미님 문자 한번 와이어시 읽어볼까요?
4: 누구요? 아 정효미님이요? 어 말씀하실 때랑 라이브 할 때 목소리 느낌이 다르네요. 완전 치여요. 아 반전 매력이죠.
1: 예. 와이어시 좀 말할 때랑 좀 다르긴 한 것 같아요.
4: 제가요? 네. 어떤 느낌이에요?
1: 어떤 느낌이에요? 약간 이러다가 갑자기 오픈 더도 그런 느낌 아닌가?
3: 맞아요, 맞아요.
1: 약간 시크해지는 느낌?
4: 아 노래할 때만큼 또 시크해집니다.
1: 그렇죠. 박태준님 문자 한번 승준이 읽어주세요.
2: 네, 시원한 사운드와 힘 있는 보컬이 어우러지네요. 듣는 내내 에너지가 넘치네요.

0: 잘했어요.
1: 마지막 틀리면 어떡해요.
2: 마지막이라는?
3: 아니 잘한다고 해줘요.
0: 저는 잘한다.
2: 그 해석을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아~ 마지막이라는 시작이란 약간 이런 식으로 아~ 받아들였다.
4: 그렇지, 그렇지.
2: 그렇게 어. 되네요.
3: 어, 그렇게. 나중에 기회 되면 파트 챌린지 이런 거 하면 좋겠네요.
4: 좋네요. 방어 부르기. 저 부를 수 없지만.
3: 왜요? 왜요? 노래 잘하잖아요.
4: 다 높아요.
3: 에이, 잘하잖아요. 네,
4: 많이 높아요.
3: 성민님께서 자체 음방 정말 신선하던데 누구의 아이디어예요? 해주셨어요. 맞아, 이게 자체 음방을 또 열어서 되게 화제가 많이 됐었는데.
2: 맞습니다.
3: 이거 누가 아이디어 냈던 거예요, 혹시?
2: 사실 저희 모두가 혹시나 이렇게 회사를 옮기거나 했을 때 뭐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혹시나 자체 음방으로 할 생각은 있냐 해가지고 뮤즈들 네. 만나는 시간을 갖자 해가지고 나온 겁니다.
3: 너무 맞죠? 잘 나왔더라. 네. 그리고 개인 직캠들도 다
2: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3: 그날 헤메코가 되게 예뻤는데.
2: 아, 그래서 완전 음반 같이 하자.
3: 완전. 네,
2: 완전 음반 같이 하고 직캠도 찍고
3: 완전.
2: 이것저것 다 하자 우리.
3: 네. 팬분들도 불러서 응원도 다 하고 진짜 팬분들 너무 좋으셨을 것 같아. 밖에 퓨처분들 소리 질러주세요.
0: 소리 질러! 소리 질러!
3: 어머 오늘 아까 한 8시 직전부터 네.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이제 우리 오는 오프 친구들 보려고.
2: 맞습니다.
3: 이제 30분 정도 남았으니까 또 즐겨주시고 저희는 4부에 또 오는 오프와 함께 얘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5: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6: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5: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경리.

0: KBS 쿨 FM 가비의 Super Radio 매일 오후 2시 지금처럼 만나요.
1: 여러분은 지금 KBS 쿨 FM 듣고 계시고요. 저는 21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키스더라디오 DJ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해낸 전설의 DJ 데이식스 영케이. 옆에 계신 이분은요, 블락비 연습생을 거쳐 하이브리드 힙합 그룹 팬텀으로 데뷔.

0: 맞습니다. 네네. 민균이는요?
1: 저 같은 경우는 반응이 좀 안 좋네요.
0: 아, 재밌었어요.
1: 아, 감사합니다.
2: 저는 유토 부모님 집으로 가겠습니다.
1: 아, 그거는 안 돼요.
2: 왜요? 네. 왜요?
3: 그 예의가 아니죠. 아니,
2: 미리 말씀드리고 가는 거죠.
0: 뭐.
4: 아, 네. 신고당할 수도 있어요.
2: 아, 왜냐면 비자 있어요. 일본 여행 갔을 때,
3: 맞아요.
2: 일본 여행 갔을 때 그 부모님하고 밥을 먹었었어요. 네.
5: 아 맞아.
2: 그때 기억이 너무 좋아서 저한테는
0: 네. 따뜻하셨구나 엄청. 네. 잘 챙겨주시고. 그럼 멤버들은 이렇게 문을 열고 여기로 간다고 하고요. 네. 그럼 지금 이제 다음 코너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온앤오프의 돈독함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저희가 텔레파시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3: 오, 좋아.
0: 보기 중에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되거든요. 다섯 문제 중에 세 개 이상 같은 답이 나오면 성공이고요. 볼륨에서 커피 쿠폰 10장을 쏘겠습니다. 만약에 실패하면 다섯 장만 줄 거예요. 그래서 세 개 이상 같은 답을 꼭 외쳐주세요.
3: 네. 좋습니다.
0: 그럼 제가 문제 내겠습니다.
3: 네.
0: 미다지문, 여다지문. 하나, 둘, 셋.
6: 미다지문.
0: 오, 제일 종잡을 수 없는 멤버는 민균 아니면 이션. 하나, 둘, 셋.
6: 민균.
0: 아, 근데 얘네 목소리가 커서 모르겠어. 와이엇이 좋아하는 운동은 벤치 아니면 스쿼트. 하나, 둘, 셋.
6: 벤치.
4: 뭐라고? 맞았는데?
6: 벤치 플러스.
0: 맞았대요. 화가 나면 가장 무서울 것 같은 멤버는 효진 아니면 유토. 하나, 둘, 셋.
6: 효진.
4: 다 틀렸는데?
0: 온 아니면 오프. 하나, 둘, 셋.
6: 오프.
0: 얘네 다 안 맞았죠?
1: 맞았어요.
4: 어떻게요? 어제 다 맞았어요.
7: 저희 맞았어요.
0: 아, 오는 맞았어요.

0: 서울에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아, 시티니 로우. 어, 그거, 시티니 그거. 로우도 있고 네. 래플다운도 있고 다 합니다. 저는.
0: 아, 다 해요?
1: 네. 전 다 합니다.
0: 대박이다. 2865님 문자 한번 민균이가 읽어주세요.
2: 네, 2865님 화가 나면 무서울 것 같은 사람 당연히 막내 아닐까요? 힘을 숨기고 있을 것 같아요.
0: 어, 누굴까? 나 진짜 궁금해. 아, 효진이랑 유토 중에 누가 화나면 무서울까요?
3: 아니 저는 안 무서워요.
4: 아니야. 사실 저 멤버로서 효진이 화나는 거는 많이 봤는데 유토 화나는 거는 그치. 조금밖에 못 봤는데 맞아, 사실 화날 때 조금 귀여워요. 귀엽긴 해요.
1: 저 무서운 게 아니잖아.
0: 어떻게 화내?
3: 아, 제가 또 화내면 현진한테 혼납니다.
4: 아니에요. 그 옛날에 이현이한테 소리 질렀을 때가 생각나는데요.
3: 아, 아이고 그, 없었잖아 거기에.
4: 그래도 그 유일하게.
1: 아, 소리 질렀어?
4: 유일하게.
1: One and only. One and only. You are the one and only.
0: 어, 그럼 선이가 얘기해 줘 봐봐요. 화낼 때 어땠는지.
5: 일단은 약간 이런 말이 되나요?
3: 아, 예.
5: 약간 한국말이지만 약간 일본 억양이 약간 나는 살아! 하면 섞여 있어요.
3: 아니야.
5: 난다 그래! 아니야. 아니, 제가 느낀 거니까.
0: 아,

0: 노래는 뻥 뚫린 고속도로에서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2: 속 시원한 느낌.
1: 네, 맞아요.
2: 1088님 문자 이션이 한번 읽어주세요.
3: 이 온앤오프 이번 앨범 노래 다 너무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2: 그럼 이번에 앨범 노래 다 좋으니까 수록곡 얘기 좀 나눠볼게요.
4: 좋습니다.
2: 이번 틀의 배드드림입니다.

0: 갑자기?
1: Strawberry Moon 예. 위해서.
2: Strawberry Moon, Once in the Red Moon.
0: 그럼 그 문을 보면서 이 노래를 들으면서 달 보고 소원을 빈다면 어떤 소원 빌고 싶은지 멤버들 들어보고 싶어요.
3: 달 보고 소원. 소원 빈다면 오픈 더 도어가 이제 음원 차트 올킬 하는 게 제 소원입니다. 아.
0: 쫙쫙쫙쫙 올라가가지고
3: 맞습니다.
0: 네, 올킬 했으면 좋겠다. 민규님 소원 있어요?
4: 저는 그냥 건강하게 내일도 별탈 없이 지내는 게 저의 뭐 소원입니다.
0: 네. 오. 그리고 현이는요?
5: 현실적으로 말해보겠습니다.
6: 네. 예.
5: 시상식도 나가고.
6: 오, 그렇지.
5: 콘서트도.
6: 그렇지.
5: 계속 성장해서 많은 우리 퓨즈들과 함께하고. 오. 계속해서 멋진 모습 보여드리고.
6: 예. 오.
5: 이제 음원 차트도 하고.
0: 오. 그러니까.
6: 예.
5: 음반도 많이.
0: 많이 사랑받고
5: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싶어요.
0: 그러니까요.
6: 예.

0: 괜찮다. 근데 이렇게 한건 미안하고 이렇게 하자. 약간 이런 식으로 그쵸, 푸는구나.
1: 그쵸. 네 맞아요.
0: 근데 그게 가장 건강한 방법 아닌가요?
2: 맞아요, 맞아요.
3: 그렇죠.
1: 제일 건강하죠.
0: 제일 건강한 거야.
3: 뒤끝이 없어요. 네.
0: 팀생활 때 뒤끝이 없어야 돼요.
4: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0: 그래서 결국엔... 이렇게 요즘에 계속 하는 거죠.
1: 그래서 화날 때 한 번에 다 해놔야 돼요. 나중에 뒤끝 없게 하려면.
0: 그래, 그래. 왜 여시원이 무슨 말하고 싶어요?
2: 결국엔 이제 목적은 같잖아요.
0: 목적은 같죠.
2: 근데 생각이 다르죠.
0: 그렇죠.
3: 그렇죠.
2: 그렇기 때문에.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듣고 전남 여수의 아름다운 섬 망도에 다녀왔어요. 둘레길을 산책하며 반짝이는 윤슬과 시원한 바다 풍경을 눈에 담았고, 오랜만에 어머니와 마주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었습니다. 이번 여행은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차량과 함께해 오롯이 행복에만 집중할 수 있었어요.

0: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인터넷 라디오
1: 콩.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지드래곤, 에스파, 투어스부터 소설가 베르나르 베르베르까지 요즘 최면으로 전생을 체험하는 콘텐츠가 인기라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

알아보는 전생 테스트 재미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름 초성을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무료인 어플 콩과 KBS 플러스로 보내주세요. 그럼 제 이름 정한해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초성으로 알아본 저의 전생은요. 지읒, 순수하고 히읗, 엉뚱한 히읗, 일복 터진 노비. 여기는 키스더라디오. 안녕하세요. 저는 DJ 한해입니다.

뭔가 좀 착착 달라 붙는 느낌이 들고 뭐 괜찮습니다. 어울린다면 좋고 우리 청취자분들을 주인님 삼아서 열심히 또 제가 매일매일 방송하고 있죠. 우리 주인님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면서 각자의 또 초성들 보내주셨거든요. 전생이 많이들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사실 뭐 과학적으로 과학적이지 않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우리 박현진님 비읗 티읗 지으시죠. 시끄럽고 엉뚱한 고집 센 양반이십니다. 어우, 새 조합 참 최악이네요. 시끄럽고 엉뚱한 고집 센 양반. 굉장히 좀 불통일 것 같은 느낌 조금 들고. 여기 이름 속에 숨겨진 전생 직업은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0246님. 저의 전생 궁금해요, 궁금해. 비읍, 니은, 미음. 시끄럽고 복 터지는 땅 파는 장인. 오. 이건 약간 좀 부동산 쪽으로 좀 유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7494님. 송광섭. 시옷 기억 시옷. 봐줘요. 라고 하셨고. 여유롭고 자상한 골목길 탐정. 이고요. 여유롭고 자상한데 탐정. 좀 괴짜 느낌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고다이님. 기억 디귿 이응. 이거 초록창에 검색하면 있나요? 뭐라고 검색하면 되나요? 샴디 노비라니 오마이갓이라고 하셨고 지금 보이는 라디오를 띄워놨습니다. 우리 고다이님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돈 많고 역사에 남는 조선의 임금. 이야 이거는 최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돈 많고 역사에 남는 조선의 임금. 뭐 약간 세종인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우리 임금님 새싹이십니다. 웰컴 드링크 세미 샴페인. 포도 탄산 음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님, 제 이름의 전생은요.

이 광대라면은 진짜 제가 가수를 한다고 마음 먹었을 때이 이름이 좀더 유리하지 않을까? 일폭터진 노비보다는 그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안민철님, 우와 샴디, 저도 해주세요. 저희 테스트하는 거 좋아하는데 제 전생 알려주세요. 더 재밌을 것 같아요라고 하셨고, 우리 안민철님 알려드리겠습니다. 몸 좋고 잘생긴 국밥집 주모. 야, 최고다. 이거 최고야. 박이 터지겠어. 그 진짜 그 국밥집은 사람이 넘쳐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0: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1: 이재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재너두.
2: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4: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살까 말까 고민하지 마세요. 주 7일 풀근무하는 정한의 이사가 결제 도장 찍어드립니다. 한해 만에

임채영님, 저는 수박을 참 좋아하는데 식구들은 손도 안 대요. 저 혼자 먹자고 한 통을 사기엔 너무 많고 반으로 자른 걸 사자니 왠지 손이 안 가요. 큰 거 한 통 사서 식구들한테 강제 할당을 할까요? 아니면 그냥 자른 수박 반 통을 구입할까요? 아, 저도 아 좋다 좋아 수박이 박수 칠 정도로 수박을 좋아하는데요. 수박 큰 거 한 통에 한 9kg, 10kg까지 나가는데 이거 혼자 다 먹기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식구들이 손도 안 댈 정도면 수박을 거의 좀 등한시하는 느낌인데, 그러면은 강제 할당하는 우리 채영님도 힘들고 억지로 먹는 식구들도 괴롭잖아요. 이 와중에 또 자른 수박은 또 손이 안 가신다고 하니까 요런 결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만에 수박 4kg짜리 적당한 걸로 사서 드세요.

레드벨벳 빨간맛 듣고 왔습니다. 한 해 만에 오늘은 임채영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고요. 식구들 중에 혼자만 즐기는 수박, 큰 거 한 통 사서 먹을지 반 통을 살지 결제해드렸는데요. 아, 요새 뭐 진짜 수박이 다양한 이런 크기, 종류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뿌띠뿌띠 수박 쪽으로 가시면은 모든 게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단호하게 뭐 반 통, 뭐 큰 거 한 통 관계없이 만에 결제해드리고 좀 작은 거 사시라고 결제를 해드렸고, 아니 뭐 정말 뭐 수박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뭐 다 같이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뭐 모든 가족들이 먹으면 더 맛나

다양한 것들이 많습니다. 아무튼 우리 사연자님, 우리 임채영님은 뿌띠수박 한번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리면서 한 해 만에 저 한 해가 뭐든 결정해드리는 시간이죠. 채택된 분께는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고요. 참여 원하시면 KBS 쿨 FM 한 해 키스더라디오 홈페이지 한 해 만에 코너 게시판이나 문자번호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무료인 어플콘과 KBS 플러스로 말머리 한 해 만에 달아서 보내주세요. 그럼 세븐틴의 박수 듣고요. 한키라 선정 수박이 박수가 절로 나오는 아이돌 1위입니다. AB6IX 전웅씨와 희한해로 돌아올게요.

0: 청취자 최준호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1: 저희 아버지는 식사하시고 나서 꼭 빵을 먹고 싶다는 말씀을 하세요. 벌써? 빵 먹는 배가 따로 있는 아버지 참 희한합니다.
0: 준호씨 아버님께 공감하시는 분들 문자 주세요.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1: 아니 진짜 왜 저래 싶은 이상한 취향,
0: 아니 솔직히 살면서 처음 봤다 싶은 독특한 사람,
1: 아니 근데 실화야 싶은 미스터리한 상황
0: 모두 대합니다.
1: 희한해.
0: 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합니다. 한키라 선정

0: 이사를 했거든요.
1: 아이고 오늘 이삿날이었구나.
0: 네, 그래서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삿짐을 계속 나르고 계속 야, 정리하고
1: 어떡해.
0: 그러다가 엄마 나 잠깐만 나 잠깐 나 그 헤어 메이크업 좀 해야 돼. 나 라이 나 지금 라디오 가야 돼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저는 막 이거 막 하고 있고.
1: 아 오늘 힘든 날이었네.
0: 예. 네, 오늘 정말 힘들더라고요.
1: 근데 보통 이사한 날은 아, 정리는 다음에 하자 할 수도 있는데
0: 끝냈습니다.
1: 끝냈다고?
0: 오늘 끝냈어요.
1: 와
0: 정말
1: 보통 부지를 확실히 체지방 3kg 3%가 맞는
0: 엄청나게 빠릿빠릿하게 움직였는데 지금 집에 안 가고 싶은 이유가 딱 하나가 있어요.
1: 뭐죠?
0: 에어컨이 내일 와요.
1: 어떻게?
0: 진짜 저 찜쪄 죽을 것 같아요. 큰일 났어요.
1: 근데 그 다행히 네. 오늘 그래도 밤이 아까 오는데 좀 선선하더라고.
0: 맞아요.
1: 바람 선선해서 문 열어놓고 자면은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모기만 좀 잘 체크 하면은
0: 일단 문을 다 열어놓고 오긴 했는데 지금 좀 걱정이 많이 돼요.
1: 그러니까 아 그래도 오늘 괜찮을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오늘 어머니라도 오선 도선
0: 어머니 내려가셨습니다. 아, 저랑 네 저가 같이 내려가는 그 이제 같이 차를 타고 같이 갔어요.
1: 아,
0: 같이
1: 나갔거든요.
0: 따로따로 헤어졌어요.
1: 알겠습니다. 네. 아, 굉장히 또 차갑고 차가운 이사 언니 수고하셨고.
0: 아니 원래 주무신다 그랬거든요. 네네. 에어컨 내일 온다고 듣고 바로 가셨어요.
1: 어머니도 잠자리가 또 중요하십니다. 오늘 못 자면 내일 컨디션 또 어떡할
0: 그쵸,
1: 거야.
0: 맞아요.
1: 어머니 잘 선택하셨고 코너 시작할 때 소개한 사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0: 아이고, 이제야 네.
1: 네 이제야 밥 먹고 나서 꼭 빵을 찾는 아버지 제보해 주셨는데 뭐 저는 뭐 이해 가능합니다.
0: 그렇죠라고 하시더라고.

0: 저는 이 가는 거 뭐 들어본 적은 없는데.
1: 어, 아니 근데 이 갈면은 수면의 질이 또 안 좋아진다.
0: 맞아요.
1: 잘 챙겨가지고 하시길 바라겠고.
0: 감사합니다.
1: 장은숙님께서 기가 약해서 그렇다 그럽니다. 외계어 쓰는 게. 제 남동생도 그래서 엄마가 약 지어 먹였대요라고.
0: 아 이게 흔한 일인가요?
1: 아니까 그러니까 잠꼬대로 외계어를 하는 사람이 좀 있나봐.
0: 오.
1: 에? 그러니까 뭐 원래 좀 잠을 좀 잘 못 자고 왜 귀신 본다 그러고 그러면은 아유 너 기가 약해서 그래 이런 말 때 하잖아요. 그런 차원인 것 같기도 하고.
0: 그러니까 나는 가위 눌린 거는 그래 너 기가 약해서 그래. 근데 외계인이랑 소통하는 거는 그치. 그거는 기가 약하는 게 너무 신기하다.
1: 꿈에서 뭐 외계인을 봤거나. 근데 나도 사실 예전에 가위 진짜 많이 눌리긴 했어.
0: 아 저도요. 저 그래서 이번에 오늘 처음 자잖아요 집에서. 아이고 걱정돼요. 오늘 걱정돼. 가위 눌릴까봐.
1: 아유
0: 가위 눌리면 안 되는데
1: 새벽에 전화해요 아니면 아. 제가 재워드릴게요.
0: 그럼 제가 삐뽀 이렇게 해도 돼요? 스트레스 받아서?
1: 우리 웅아 이러면서 아. 피곤하구나 이러면서 저 말 걸어드릴게요.
0: 감사합니다. 네. 네. 강영우님께서 흉내내는 두 분 웃지 않고 하시는 게 진짜 대단하세요. 덕분에 이 밤 아주 크게 빵 터졌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1: 뭐 사실 희한해 이제 거의 1년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정도 희한한 건 저희가 귀엽습니다.
0: 그냥 귀엽죠.
1: 귀여워가지고 뭐 사실 뭐 몰입이라기보다는 되게 그냥 즐겁게 소화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0: 그러죠.
1: 우리 영우님이 아 새싹이셨구나. 아. 새싹이셔서 우리의 텐션이 좀 이렇게 되게 신선하셨나봐요.
0: 신선하셨어요.
1: 웰컴 드링크 세미 샴페이.
0: 파파오.
1: 탄산 음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올리브님, 웅이님 진짜 맛깔나게 사연을 읽어주시네요. 정말 존경해요.
0: 어 그렇게까지? 어 그건 아니야. 아니 그러지는 마요.
1: 존경합니다.
0: 아니, 거기까지 하지 마.
1: 딕션도 좋고 진짜 오늘부터 팬할게요. 찐팬 귀여워요라고 하셨고요.
0: 아이 존경은 좀 그냥
1: 야,
0: 사랑만 해주세요.
1: 야, 아니 근데 야, 사연을 열심히 읽으니까 존경도 받고 팬까지 되신다라.
0: 아이 그러지 마세요.
1: 아, 아주 우리 그린 올리브님도 새싹이시네.
0: 아 새싹이시구나.
1: 네, 웰컴 드링크 세미 샴페인. 고도 탄산 음료 드리겠습니다. 아 희한해가 굉장히 매력적인 코너고. 아니 뭐 이왕 사랑 주시는 김에 전웅인데요. 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너튜브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알림 설정도 좀 해주시고.
0: 감사합니다.
1: 댓글 쓰는데 하입도 있거든요. 하입도 좀 올려주시고.
0: 어 센스쟁이요. 네. 그리고 K8121님께서 잠꼬대로 수학 공식 암기한 적 있어요. 반수면 상태에서 꿈 비슷한 걸 꿨는데요. 저희 형이 아, 너 되게 재수없다 하더라고요. 제가 엄청 대단한 걸 외운 것도 아닌데.
1: 수학 공식 쉽지 않네.
0: 수학 공식 혹시 아는 거 있으세요? 수학 공식?
1: 수학 공식이요?
0: 뭐

0: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의 지진재해 보험. 풍수의 대비해.
1: 엄마, 풍수의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0: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2: 아니,

0: 김윤정님께서 저는 중국어 시험 준비할 때 중국어로 잠꼬대했다고 동생이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신경 쓰는 거가 나오나 보네.
1: 그러게. 근데 이게 잠꼬대가 제대로 못 자는 거잖아요. 스트레스.
0: 그러네. 한번 이렇게 시를 한번 읊어보는 것도 좋겠다.
1: 시.
0: 되게 문학적일 것 같아.
1: 산은 산이요. 아, 그건 모르겠다. 시가 아닌가 또? 아, 모르겠다. 나 가만히 있을래.
0: 김미솔님께서 수학 공식 토크에 아티스트 보호해달라는.
1: 그러니까. 아, 이거는 근데 저희 그렇죠. 그 이거 한키라에서는 저희 한키라 법 만들어요. 수학 그러니까. 얘기 금지.
0: 수학 얘기 금지입니다. 네,
1: 수학 얘기, 물리 얘기 금지까지.
0: 아, 다 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저희도 다 공부하고 맞아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조금 흐려졌다.
1: 흐려졌다.
0: 흐려졌다로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 그렇죠. 뭐,
0: 근의 공식 이런 거 알죠, 저도.
1: 근의 공식 알죠.
0: 희한해. 희한해. 뭘 사연 보내실 거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 네, 알겠습니다.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사연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 드립니다.
0: 네. 1부 끝곡으로 저스틴 비버, 댄 앤 쉐이의 10,000 Hours 듣고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매일 아침 7시 당신만을 위한 콘서트 조정식의 FM 대행진.
1: 보고 있어요.
2: 길을 걸을 때마다 보이는 맨홀. 맨홀에는 산소가 부족하거나

0: 정은지 한혜의 키스터 라디오.
1: KBS 쿨 FM 한혜의 키스터 라디오 2부가 시작됐고요. 최면을 통한 전생 테스트 결과 왕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나대는 조선시대의 궁녀 였습니다. 우리 ABC 전웅 씨와 희한에 함께 하고 있는데.
2: 맞아요.
1: 아, 아까 오프닝에 저희가 전생 체험 테스트 얘기를 좀 했었고. 전생 테스트 했었잖아요.
2: 네, 저 했었어요. 전 진짜로 궁녀가 나왔어요.
1: 이게 아니 그 리얼이에요? 진짜 막 보였어요?
2: 이게 그냥 그 내가 최면을 걸렸다라고 느껴지는 것보다는 그냥 뭔가 그냥 떠오르는 게 그걸 그냥

0: 이제 전생입니다 하면 그냥 떠오르는 걸 그냥 얘기하는
1: 아,
0: 느낌.
1: 어렴풋이 이렇게 머리에 떠올랐구나.
0: 네, 맞아요, 맞아요, 오, 맞아요.
1: 진짜. 근데 네. 이런 게 떠올랐어.
0: 네, 그래가지고 대박인데? 그 궁녀가 나와가지고 왕한테 너무 막 그 눈에 들고 싶어가지고 막 악착같이 막 악착같은 그런 사람이 나왔는데. 네,
1: 아, 죽는 순간에 왕한테 플러팅할 걸 후회까지 했다고 하고.
0: 왜냐면 너무 못되게 살았어요. 막 그 궁녀가 사실 얼굴이 막 좋지 않았는데 그 열심히 근데 막 성격도 못난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또
1: 그런 디테일까지 다 떠올린다.
0: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계속.
1: 아, 진짜. 네, 네.
0: 왜 쟤만? 왜 저 사람만? 막 이런 질투하는 느낌이랑.
1: 와, 나 이거 너무 궁금하다.
0: 형 한번 하러 가보세요.
1: 나 체면이 안 걸릴 것 같아.
0: 아, 진짜?
1: 의심이 많아가지고.
0: 아, 걸려요, 걸려요.
1: 걸려요?
0: 걸려요, 걸려요.
1: 알겠어요.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저희 이거 브랜뉴에서 했으니까.
1: 아, 진짜 한번 내가 회사한테 한번 여쭤봐야 돼. 나도 한번 가야 되겠네.
0: 가보세요, 가보세요.
1: 그때도 뭐 거기는 이제 그때는 와인이 없었으니까. 막걸리라도 좀 먹고 있었는지 주막에서
0: 막걸리하네.
1: 막걸리하네. 저는 그리고 아까 뭐 재미로 한 거긴 한데 노비가 나왔거든요. 초성으로 초성으로 하는 전생 테스트.
0: 뭐였어요?
1: 그냥 순수하고 엉뚱한 일복 터진 노비. 어느 정도 뭐 공감하시나요?
0: 오, 근데 형 열심히 일하시고 아니 노비라는 건 아니고요. 아니 잠깐 말하는 게 너무 이상하다. 말하는 게 너무 이상해.
1: 맞아. 나 다년간 노비로 살긴 했어.
0: 아니, 노비라는 게 아니고 일하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1: 네, 맞아요, 맞아요.
0: 네, 그럼 순수하고 엉뚱하시고.
1: 아, 그만큼 워커홀릭이라는 뜻으로 이해하겠습니다.
0: 그쵸,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1: 웅 씨는 순수한 임금님으로 나왔어요.
0: 오, 임금님이에요?
1: 전웅.
0: 헐레.
1: 임금 스타일은 아닌데 우리도.
0: 저도 살짝.
1: 임금 스타일이라기보다는
0: 살짝 한량 느낌.
1: 한량 느낌 쓴데. 아무튼 뭐 재미로 보는 거니까. 휴밍님께서 야생 버라이어티에서 벌레도 씹어 먹을 만큼 독한 궁녀.
0: 그게 접니다, 여러분.
1: 준비되어 있으니까.
0: 준비됐어요.
1: 이보미님. 웅이 오늘 완전 아기 성기다. 삐죽 머리 너무 귀여워요. 라고 하셨고.
0: 감사합니다. 좋아하는 머리 스타일이에요. 요즘.
1: 그러니까 네. 오늘 머리 반응이 좋네.
0: 그러게요.
1: 황아미님이 웅이 오빠 중딩인 나보다 더 어려 보여. 이야. 와. 중학생이면은 지금 몇 년생이에요? 2010몇 년생 아닙니까?
0: 너무 더 죄송합니다. 보인다.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1: 해주셨습니다.
0: 그러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1: 계속해서 희한의 사연 저희가 받고 있는데 어디로 네. 보내면 되는지 웅 씨가 안내해 주세요.
0: 네, 문자차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1: 아, 유한이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웅이 이름이 금년이었어요?
0: 맞아요. 그
1: 진짜?
0: 이름이 그 금년이었어요.
1: 그러니까 이름이 떠오르는 거야?
0: 그냥 이름은 뭐였어요? 하면 딱 그냥 금년? 뭐 이런 느낌으로 그냥 떠올라요.
1: 진짜?
0: 네, 그래서 당연히 옆에 있는 사람들 얘기한 것도 다 들리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1: 대박이다.
0: AB6IX 4명 다 그랬어요. 다 잘 걸렸어요. 다 애들이 순수해서.
1: 나 이거 찾아봐야 되겠다. 너무 즐거울 것 같아. 재밌을 것 같아. 사연 소개된 분들께 선물 드리고요. 이쯤에서 저희는 광고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2: 안녕하세요.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원장 조용남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든 시간 뒤에는 믿을 수 있는 돌봄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육에서 교육까지, 돌봄에서 성장까지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보육과 교육에 더 넓은 책임을 이어가겠습니다.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자, 따라해보세요.
6: 이카운트 ERP
5: 4만원
6: 회계관리
7: 이카운트 ERP
8: 4만원
6: 재고관리
7: 이카운트 ERP
6: 4만원
5: 생산관리
7: 사업 성공
8: 함께해요.
6: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7: 이카운트
6: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한해의 키스더라디오에서 준비한 6월 선물입니다.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나의 우아함을 깨우는 힘 닥터세르스에서 여성 청결 세럼, 여성의 품격을 디자인하는 작가 주니퀸에서 화산백토 파우더워시, 천연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 극단 무아에서 로맨틱 타임슬립 뮤지컬 썸데이 공연 관람권을 드립니다.

0: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 더 라디오.
1: 월요일 한혜의 키스 더 라디오 AB6IX 전웅 씨와 함께하는
2: 히 한혜
1: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2: 네.
1: 익명을 요청하신 분께서 보내셨습니다.
2: 저희 삼촌은 돈이 좀 있으셔서 명절마다 조카들에게 용돈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냥 주시는 법이 없고 본인과 관련된 퀴즈를 내서 맞히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1: 가장 많이 맞히는 사람은 10만원, 2등은 5만원, 3등은 한 푼도 못 받는 거야. 다들 공부 많이 했지?
2: 아 그럼요 그럼요. 빨리 문제 주세요.
1: 좋아. 1번 삼촌의 태몽은?
2: 정답 정답. 백마가 할

0: 정답. 다음 문제. 삼촌이 가장 좋아하는 고기 부위는?
1: 살치살, 살치살.
0: 땡땡땡.
1: 아, 등심, 등심.
0: 땡땡땡.
1: 안창살.
0: 땡. 어, 정답이다. 삼촌의 노래방 애창곡은?
1: 정답, 정답. 브라운 아이즈. 벌써 1년.
2: I believe in you. I believe in your mind. 벌써 1년이 지났지만.
0: 정답. 아유. 그래서 다들 명절

0: 돈 많은 삼촌 부럽습니다.
1: 아, 돈, 저희 삼촌은 어. 돈이 좀 있으셔서 어,
0: 나도 돈 많은 삼촌이 되고 싶다.
1: 어, 멋있다.
0: 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근데 이제 사연을 읽다 보니까 약간의 자기애, 자기애스가 조금 있으신 분 같다는 생각이
1: 완전.
0: 좀 들고 좀 이게 사실 이렇게 퀴즈를 만드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1: 그러니까 근데 이걸 또 재밌어서 하시는 거거든요 사실은.
0: 그치. 어, 그리고 어. 아이 금액도 세네.
1: 10만원 5만원이면
0: 10만원 5만원이면은 이거 만날 때마다 하면은 꽤 부자삼촌 맞겠다.
1: 부자삼촌이죠. 부자삼촌이죠.
0: 아 그리고 제가 아까 좀 그 대본 소화하면서 좀 오류가 있었는데 제가 그 안창살 했을 때 내가 딩동댕 해야 되는데
1: 땡땡
0: 너무 그냥 내 의견으로 그냥 땡땡 해가지고

0: 그 부위를 가장 좋아하세요? 형 어... 어, 딱 있으실 것 같아 뭔가.
1: 안창살 좋아합니다.
0: 안창살.
1: 안창살 좋아하고 아 뭐 다 사실 속이 다 매력적이어가지고.
0: 자꾸 침 삼키시는 거예요? 아니 입맛 따시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1: 안심도 매력적이야. 안심도 매력적이야. 나는 안심도 약간 그 기름기 많은 부위보다 조금 적은 부위. 제비추리. 제비추리도 좋아. 제비추리.
0: 자꾸 어. 그 부위 얘기하기 전에 입맛 따시지 마시라고요.
1: 아니, 미안합니다. 생각 선홍빛만 생각하면은 가슴이 뜁니다. 아... 김민솔님. 삼촌 저도 시험 범위 좀 알려주세요. 저도 시험 볼래요. 아까 그리고 전생 토크할 때 보내주신 문자인데 김민솔님께서 저는 전생이 프랑스 공주였는데 어.

0: 네, 딱 하나. 침 컨트롤이 잘 안 돼. 아니 무슨 아니 침, DJ한테 침 컨트롤이
1: 아 이게 진짜 아, 근데 본능적인 영역. 이거 근데 나 9171님을 뭐라고 할 수도 없어. 그만큼 세심하게 들어줬다라든가. 아. 그리고 난 솔직히 말해서 내가 말하면서도 먹을 거 얘기할 때 좀 침이 좀 이렇게 나오거든요.
0: 짭짭 나오죠.
1: 아 좀 이게 아 좀 보기 좀 그렇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때가 있는데 아 먹을 거 얘기만 나오면 좀 모이스처해지거든요.
0: 맞아요.
1: 좀 촉촉해지는데 이게 본능입니다.
0: 아니
1: 어쩔 수가 없어요.
0: 침 컨트롤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봐요. 태어나서
1: 침은 컨트롤 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이건 진짜 본능이라서.
0: 그렇죠, 그렇죠. 아니 먹을 거 얘기만 나오면 이러셔.
1: 그러니까 자 뭐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웃기다. 제가 조절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0: 아이.
1: 침 컨트롤 신경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0: 까지도 좋아해요. 지금까지
1: 계속해서 희한의 사연 보내주시고요.

0: 뉴진스 어텐션 듣고 왔고요. 이번에는 짧은 희한의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채원님이 전 식빵을 먹을 때 항상 테두리 부분을 먼저 다 먹고 흰 부분을 먹어요. 겉부분은 질겨서 따로 먹는 게 더 맛있더라고요. 근데 저보고 다 희한하대요. 정말 희한한 걸까요?
0: 어? 저 완전 이렇게 먹는데?
2: 이렇게 해서 돌려서 먹고?
0: 어, 예, 예. 채원님이랑 저랑 완전 같아요.
1: 왜 근데 그렇게 드세요?
0: 저도 비슷한 이유이긴 한데 네. 그 겉부분하고 그 안쪽 부분하고 조금 느낌이 다르죠. 좀 다르잖아요.
1: 식감이, 네.
0: 식감이 좀 달라서 그 따로따로 향유하는 게 좀 더 좋고요.
2: 향유!
0: 그리고 그 안에 부드러운 거를만 이렇게 한꺼번에 탁 먹을 때 그 만족감이 있어.
2: 아, 이 혀에서 녹잖아요.
0: 이거를 내가 참 누리다니. 이 뭔가 만지 그 맛있는 거를 마지막에 아껴두고 탁 먹는 느낌이 있잖아.
2: 와, 근데 식빵 한 조각으로 이렇게까지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정말.
0: 아, 근데 식빵을 내가 유난히 좋아해. 빵 중에 또 식빵 좋아해.
2: 아, 그래요?
0: 공감이 좀 됐습니다. 아, 방금 좀 좀 컨트롤 했는데 괜찮아요?
2: 맞아요.
0: 심 컨트롤?
2: 끝나고 침을 삼키시더라고. 얘기하고 얘기가 마치고 나서 그 침을 삼키시더라고.
0: 아, 그 디테일이 티가 났구나. 아, 미안합니다. 유난히 좋아하는 게 많은 유난히 많은 DJ라는.
2: 그러니까.
0: 유난히 좋아하는 게 많은.
2: 유난히 많은.
0: 네, 김초희님. 오전 카페 알바생인데요. 요즘 날씨가 더워서인지 아예 얼음 많이 주문이 많아요. 꽉꽉 넣어드려도 마음에 안 드시는지 얼음 더 넣어 반말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2: 아이고.
0: 저희는 얼음 적정량이 있어서 제발 얼음 사서 더 넣어 드셨으면 좋겠네요 라고 하셨고. 아,

0: 낮은 신발을 신거나 그냥 네. 신발을 신으면 이 발을 이렇게 어쨌든 깔창이 닿잖아요. 아, 이 닿는 와중에서도 살짝 들으면 그 공간이 남잖아요. 그럼 이만큼 키가 커지는 거잖아요. 저는 이거를 많이 공항에서 되게 많이 써요. 이 스킬을.
1: 남들이 많이 볼 때.
0: 네, 공항에서 되게 많이 써요. 이 스킬을.
1: 아, 또 이런 스킬이 있군요. 아니 추가 반응 중에 뒤꿈치 들고 걷는 거 보여주세요 샴디라고 하는데 이거 무슨
0: 뭐야
1: 뭐 챌린지 하다하다 뒤꿈치 챌린지도 있는 겁니까?
0: 걷기 챌린지?
1: 걷기 챌린지가 있는 뒤꿈치 걷기 챌린지 하여튼 특이치 이상 확실히 희한한 분들이 희한해. 많아요.
0: 진짜 희한해요.
1: 이 우리 청취자분들이 희한해 코너 할 때 더 희한했어요.
0: 그 우리가 같이 만들어가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만 희한한 게 아니에요.
1: 함께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0: 예예. 예.
1: 황희정님 저희 엄마는 엘사예요.
0: 어?
1: 뭐든지 얼려버리시거든요. 먹다 남은 빵, 떡, 밥은 물론이고요. 채소랑 과일, 유통기한 임박한 것들이 눈에 띄면 무조건 어? 이거 얼른 넣어야지! 라면서 죄다 냉동실에 얼려요. 오늘 얼린 오이 먹다 토할 뻔했어요.

0: 굳이 뭐 티내면서 아유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1: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조금 그렇다.
0: 희한해서 갑자기 우리가 너무 좀 이제 뭐라고 한 것 같긴 한. 미안합니다.
1: 미안해요. 희한해.
0: 희한해서 희한하신 분 같네요.
1: 희한하신 분 같아요.
0: 희한하신 분이라 생각이 들고.
1: 맞아 맞아요.
0: 제가 너무 몰입했네요.
1: 그러게요.
0: 일하면서 술을 먹다니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1: 저희가 너무 꼰대였네요.
0: 미안합니다.
1: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0: 샴디는 냉면 육수를 얼려서 항상 곁에 구비해 두실 것 같아요. 라고 하셨고.
1: 아니 근데 샴디는 그 편의점에서 파는 거 이제 또 많이 드신다고 하니까.
0: 텀블러에 넣어서 먹어본 적은 있습니다. 텀블러에 넣어서 먹어본 적은 있고.
1: 그건 뭐
0: 이럴 때 나쁘지 않잖아요.
1: 좋아하나 보다.
0: 음료로 생각해 주세요. 각자 뭐 여러분들이 먹듯이 냉면 육수 한 번씩 먹는

0: 그러네.
1: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살짝 언짢다.
0: 어, 연애 거드러기였다.
1: 연애 거드러기였다.
0: 아 그런데 딱 읽어보니까 뭐 별 사연 아니네.
1: 별 사연 아니에요 사실은. 어. 그냥 그 연인들끼리 가끔 장난치는 뭐 그런 거 같은데.
0: 그러네.
1: 그냥 뭐 연애 거드러기를 한번 대겪고 싶었다.
0: 아, 아, 예. 진짜 만약에 통증을 못 느껴가지고 이게 너무 괘씸하다면은.
1: 그래.
0: 허벅지 안쪽. 허벅지 안쪽을 요거.
1: 어 지옥이야.
0: 땅콩으로.
1: 너무 지옥이야.
0: 땅콩으로 한번 딱 때려보세요. 거기는 진짜 아프면. 어. 거기는 진짜 아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 여기 구렛나루 쪽 머리카락.
1: 여기 살짝.
0: 여기가 살짝 제일 아픕니다.
1: 서울 구경. 서울 구경.
0: 서울 구경.
1: 서울 구경.
0: 여기가 진짜 아프니까. 그쪽으로 한번.
1: 그렇죠.
0: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1: 한번 가보세요.
0: 어, 소개된 분들께 커피 쿠폰 드리고요. 아 오늘 참 긴 하루다 그죠?
1: 어 그러게요.
0: 어, 이사도 하고 이렇게 예쁘게 머리도 하고 이렇게 좀. 라디오까지 오셨는데.
1: 근데 저는 오늘 하루가 정말 저는 되게 길었고 네. 되게 많은 일이 있었고 그랬는데 네. 저는 오늘 이렇게 한 키라로 마무리를 해가지고 네. 잠이 잘 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확실히.
0: 행집욕부.
1: 행집욕부.
0: 행복.

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이고운님 비행기 노래 덕분에 하느님 알게 됐고 입덕까지 했어요. TV도 잘 안 보는 사람인데 하느님 노래 부르는 영상 찾아서 보는 중이에요. 라디오도 처음 들어요.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샴디 윗볼에 뭐 넣었나요? 너무 귀엽 이라고 하셨고 아, 윗볼이라고 하면은 아, 제 광대를 좀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유독 제가 좀 광대 두 개가 좀 동그랗고 좀 솟아있는 스타일이죠. 호빵맨이라는 얘기들도 좀 들었는데 아무튼 그것도 매력으로 봐주시니까 우리 고우님이 입덕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비행기로 입덕을 하셨으면 정말 최근에 가장 최신 입덕이신 것 같은데 환영합니다. 또 한키라라는 매력적인 공간이 있기 때문에 자주자주 놀러 오시길 바라겠고

이런 것들이 한식이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정욱님 새싹이시거든요. 웰컴 드링크 세미 샴페인. 포도 탄산음료 드리겠습니다. 7502님 안녕하세요 샴디. 제가 저번 주에 한문 시험을 보는데 한자로 써야 하는 문장 중에 한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지에 쌤 매일 밤 10시 한해 키스더라디오 들었어요. 우리 한해 오빠 목소리 미쳤어요 라고 써서 제출했답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부르시더니 어디서 듣는 거냐고 물어보셔서 알려드렸는데 주말부터 들으셨대요. 그래서 제 기분이 좋았답니다 라고 하셨고요. 아니 난 답지에 또 이게 아 너 무슨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를 하니 하면서 또 혼난 뭐 이런 엔딩일 줄 알고 좀 걱정을 했는데 너무나 이렇게 훈훈한 아름다운 엔딩이셨군요. 그러면은 우리 지금 7502님과 선생님이 같이 들을 수도 있겠네요. 아, 좀 같이 들으셨으면 좋겠다. 이 또 사연도 같이 들으면 너무 좋겠다. 의미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항상 전파해 주셔서 저희 한키라를 전파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선생님도 환영입니다. 앞으로 좀 오래 머무시길 바랄게요. 그럼 멜로망스 김민석 은하수 듣고요. 내일의 맛으로 돌아오겠습니다.

0: 말머리에 내일의 맛 적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저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헤밀레.
4: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헤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2: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코리안 테라피.
4: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5: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이번에도 분명 카미보다 더 짙고 푸른 여름이 숨쉬고 있을 겁니다. 지금의 난관을 전부 극복할 만큼 굳센 절대 무적의 생명력이요.

08910,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이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스테이션 제로 홈페이지 신청곡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0: 이재너도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재너도.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평일 밤 12시 홍주연의 스테이션 제로. 내일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하루의 끝과 처음이 만나는 시간, 스테이션 제로.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냥 갖고는 있지만 혹시 그런 분들 중에 좀 부지런하셔서 거기 이제 중고거래에 올리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근데 또 그 맛이 안 나죠? 새 상품 갖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6416님? 아무튼 그럼 화장품을 이제 더 안 사는 걸로 합시다. 사연 더 볼게요. 기간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주현님 안녕하세요. 첫 생방 때 왔는데 기억하시려나요? 대학생 되고 나서 방학 3일 차인데 오늘 하루 집에만 있었더니 잠이 안 와서 아침 7시 식디 라디오부터 스테이션 제로까지 듣고 있어요. 킥킥킥킥킥. 오랜만에 들으니 너무 좋네요. 첫 생방? 작년이잖아요. 작년은 고3인데 그러면 재수생이었다고 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기관님 근데 왜 오랜만에 들으시죠? 대학생 되고 지금 너무 재밌는 게 많아서 저를 버리신 거죠? 방학이니까 이제 재밌는 거 별로 없으시니까 많이 들어와 주세요. 9035님 낮에 외근 나갔다가 늦을 것 같아서 전력질주 했더니 다리 근육통이 있어서 파스 발랐습니다. 너무 화끈거려서 잠이 다 깨네요. 그러니까 잠깐 전력질주 하신 거 아니에요? 9035님 평소에 약간 운동 부족 스타일이신가? 그죠? 한번 제가 감히 예측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파스 너무 붙여놓고 하면 좀 화한감이 있어가지고 제 생각에 좀 떼고 주무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합니다. 사연 계속해서 여러분 많이 보내주세요. 샵8910 우물정 8910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이고요.

단어에 맞춰 고르고 고른 노래 플레이리스트 제로 키워드 믹스. 오늘 키워드는요, 산, 바다, 강과 같은 자연이 생각나는 노래입니다. 몽환적인 노래 분위기와 자유를 온몸으로 만끽하는 듯한 퍼포먼스로 라이브 클립 조회수만 무려 1700만 회를 넘기며 화제가 됐던 노래입니다. 송소희의 날어드림으로 시작할게요. 그 뒤엔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준비했어요. 빽빽한 빌딩 숲을 벗어나 이 대

0: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SM
0: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2: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3: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2: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3: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4: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5: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4: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5: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4: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6: 유동 골뱅이.
7: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주말에 제주도 공연을 다녀왔는데요. 그때 저를 보셨던 관객분들이 메시지를 많이 보내주셨어요. 폴킴 실제로 보니까 잘생겼다는 정말 천사같은 0413번님, 커피 한잔 할래요 또 듣고 싶다고 하신 상무님, 가강 화이팅 하고 외쳐주셨던 1251번님, 폴킴이 손잡아줘서 아직도 손에서 폴킴 냄새가 난다는

6월 29일 월요일 폴킴의 가야광장 첫 곡으로 태연의 제주도의 푸른밤 들려드렸습니다. 저는 오후를 함께 시작하는 폴킴입니다. 그 뭐랄까요? 되게 한 주가 훅 지나간 것 같기도 하고 천천히 지나간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오랜만에 새로운 주가 시작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기분이 좀 드는 월요일입니다. 제가 제주도에 다녀왔는데 제주도에 가서도 가요광장 홍보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내가 커피 보내드리겠다 뭐 등등등 이렇게 꼬셨거든요. 많은 분들이 넘어와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강정림님께서 폴디 넘넘 반갑습니다. 저도 금요일 제주에서 손 잡아줬네요. 정말 정말 내가 바로 BTS

0: 고등이더라고요. 고등을 제주도 사투리로 보말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가면은 항상 먹는 곳이 있는데 아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임선례님께서 경기 시흥 백오친도시 생명공원 와주세요. 바다가 바로 앞에 보이는 곳. 아하, 아 제가 다 간다고 했죠. 경기 시흥 앞에 바다가 보이나요? 오호, 가보고 싶은데요. 강영옥님께서 양산에도 와주세요. 양산사는 39살 강영옥입니다. 양산 가보고 싶습니다. 양산에도 간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나영님께서 마산 창동 한번 와주세요. 제가 유명한 팥빙수 사드릴게요. 아 마산이 팥빙수가 유명한가요? 창동이? 네, 아구찜이 유명한가요? 마산은? 하, 맞죠. 그 예전에 같이 소속사 있던 친구가 마산 출신이라서 마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마산 갈 일이 막상 많지는 않더라고요. 가서 아구찜 먹고 팥빙수까지, 우리 나영씨가 사주는 팥빙수까지 먹고 오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나츠키님께서 후쿠오카에서 듣고 있어요. 후쿠오카에서 오빠가 오는 날을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어요. 몸을 약간 10명으로 이렇게 몸을 한 10등분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녀야 될 것 같아요. 갈 곳이 너무 많다. 어떡하면 좋아. 분신술을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엄여진님께서 은평구 꽃축제 때 와주세요. 불러야 가지요. 아니 꽃축제가 날 불러줘야 가지. 네. 꽃축제 하면은 약간 공원, 요즘 뭐 서울숲 공원 요런데도 이렇게 지금 단장해놓고 지금 사람 맞이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꽃을 막 이렇게 심어놓고 하는 축제일까요? 궁금한데요. 문정은님께서 여기는 시흥 은계지구 은계호수공원 와주세요. 명령같이 들리는 건 기분 탓이겠죠? 아, 갈 곳이 많습니다. 지금 요즘에 날씨가 물론 덥기는 하지만 그래도 뭔가 작년, 재작년 여름보다 조금 덜 더운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비 소식이 조금 늦어지면서 좀 돌아다니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게 빨리 이럴 때 좀 이렇게 돌아다녀야 할 것 같아요. 30780님께서 충주에서도 공연해주세요. 엄마랑 같이 폴디 공연 꼭 보러 갈게요. 그니까요. 나중에 뭐 충주 갈 일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버스킹이라도 안 되면 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뭐 우리 뭐 공개방송 충주로 가나요? 네. 여러분들이 응원 많이 해주시고 홍보 많이 해주시면은 저희가 또 가요광장이 어딘가로 훌쩍 떠날 수도 있습니다. 네. 제작진분들이 눈을 피하는 거는 기분 탓이겠죠? 6097번님께서 안양에도 와주실 수 있나요, 폴디님? 너무 보고 싶어요. 제가 치킨 사드릴게요. 와, 나 치킨 때문에 가야겠다. 치킨, 혹시 퀴즈 보내서 우리 가요광장에서 치킨 쿠폰 받아가지고 그걸로 다 사주려는 거 아니죠? 저는 그런 거 좋아합니다. 자, 6월의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께 커피 선물 보내드릴게요. 사연 보내주세요. 뭐 하고 계신지, 또 주말에 뭐 하셨는지, 듣고 싶은 노래 뭐가 있는지, 뭐든 좋습니다.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 와서 사연 또 소개해 볼게요.
1: 안녕하세요. 한국영유아 보육교육진흥원 원장 조용남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든 시간 뒤에는 믿을 수 있는 돌봄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육에서 교육까지, 돌봄에서 성장까지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 보육교육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보육과 교육에 더 넓은 책임을 이어가겠습니다.
2: 위제로 과식에도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위제로
3: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4: 이영약품
5: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가요광장 폴킴의 가요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0713번님께서 토요일에 변우성님 팬미팅 가는데 정말 실제로 보면 더 잘생겼겠죠? 너무 기대됩니다. 언젠가 시간되면 폴킴도 보러 갈게요. 0713번님 그렇게 옛다 떡 하나 주듯이 토요일날 변우성님 팬미팅 가는데 언젠가 시간되면, 아니 왜 나도 그럼 이번 주 토요일날 당장 나를 보러 오세요. 이번 주 토요일날 나를 당장 보러 오라. 내가 어딘가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나를 보러 오라. 네, 그 뭐랄까요, 이렇게 DJ니까 공감해주고 좋은 말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실제로 보면 더 잘생겼겠죠? 저야 모르죠. 전 안 봤으니까. 아니 정 그렇게 궁금하시면 변우성님을 여기로 좀 모시고 와보세요. 변우성님, 가요광장 폴킴이 언제나 변우성님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라도 변우성님 그날 오시면요, 변우성님 저쪽 끝에 의자 앉혀주시고요, 저는 저쪽 끝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5m 이상은 서로 떨어뜨려주세요. 네, 같은 화면에 같은 앵글에 잡히지 않도록. 네, 좋습니다. 노현님께서 폴디, 제 결혼식 축가로 너를 만나를 듣는 게 로망이에요. 제 결혼식에 와주세요. 아직 26살 사회 초년생이긴 합니다. 하하. 그러니까 사회 초년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결혼할 사람 있냐고. 애인이 있냐고요. 네. 아니 왜냐면은 뭐 그런 말이

0: 예약을 했느냐? 네. 저 오늘 월요일이라서 너무 티 같아요. 네. 나 지금 기분 안 좋으니까 여러분 이쁜 문자만 보내줘요. 나 지금 나 월요일이라서 기분이 안 좋아. 8457번님께서 고등학교 교사예요. 이번 주부터 아이들 기말고사인데 너무 피곤한지 아이들이 안쓰러워요. 폴킴님 응원이 필요해요. 3학년 4반 화이팅이야 외쳐주세요. 3학년 4반 화이팅!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선생님 수업 안 하시나요? 점심시간이겠죠? 점심시간이겠죠? 아 뭐야? 온라인 수업? 온라인 수업? 뭐야 지금 밖에서 지금 우리 지금 팬분들께서 저에게 힌트를 주고 있는데 뭐야 이렇게 지금 아 시험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시험을 보는 동안 선생님께서 라디오를 듣고 계신 거예요? 아 그건 아니에요? 어머 어떡해. 죄송해요. 제가 학교를 다녀본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네. 어 밖에 계신 분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뭐라고요?
1: 끝났어요.
0: 끝났어요?
1: 시험이 끝났어요.
0: 아 벌써 시험이 끝났어요? 네, 기말고사가?
1: 끝나고 왔다고.
0: 아 시험이 끝나고 왔어요 지금? 누구? 시험 잘 봤어요?
1: 아니요.
0: 미안해요. 그런 거 물어보면 안 되는 건데 물어보고 싶었어. 아니 그냥 성적 말고요. 잘 봤냐고 그냥 잘.
1: 잘 보긴 했죠.
0: 어 그럼 자,

코너가 생겼습니다. 가광 문화센터. 평일 이 시간 매일 다른 주제로 찾아옵니다. 알찬 프로그램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첫 번째로 준비한 프로그램은 바로바로 쿠킹 클래스입니다. 오늘의 점심 메뉴를 자랑해 주셔도 되고요. 사진 보내주시면 더 좋습니다. 나만의 레시피, 우리 동네 맛집 이야기, 또 내가 즐겨 먹는 음식들 등등등 저에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점심 햄버거 먹습니다. 자랑해요. 사진 보냅니다. 라든지 떡볶이에 토마토 소스 넣어보셨어요? 저만의 킥 공유해요. 라든지 문자번호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콩이나 KBS 플러스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연 소개된 분들께 배달앱 상품권과 이거 진짜요? 자, 여러분 배달앱 상품권도 좋지만 다음 중요합니다. 한우 곱창 구이 밀키트. 밖에 계신 분들 소리 질러. 곱창 이렇게 좋아한다고? 네. 아, 이러면 되겠다. 한우 곱창 구이 밀키트로 이제 요리를 준비하시고요. 배달앱 상품권으로 약간 사이드나 음료나 약간 같이 먹을 걸 이렇게 주문하면 되겠다. 오늘 배 터지겠는데? 노래 듣고 와서 가광 문화센터 쿠킹 클래스 시작해 볼게요. 6231번님의 신청곡입니다. 악뮤의 My Darling.

가광문화센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다른 라디오에서는 절대 경험하실 수 없는 고품격 하이엔드 프리미엄 퀄리티로 모십니다. 오늘은 미식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할게요. 쿠킹 클래스.

약간 깻잎인지 고추인지 약간 장아찌 같은 것도 보이고 왼쪽 아래 있는 게 뭘까요 저게? 가지인가요? 검정색? 아니면은 아 짜장이에요? 허, 진짜 괜찮다. 요즘은 반찬 먹을 수 있는 거 진짜 없어요.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백질과 야채부터 섭취해주세요. 노래 들을게요. 전소미의 아이스크림.

우도에서 직접 낚시로 잡은 거래요. 폴디는 해산물 좋아하시나요? 하면서 한치회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와, 나 진짜 오늘 못 살겠다. 아, 정말 월요일 너무너무 힘들다. 월요일 이렇게 맛있는 사진, 여러분 이렇게 맛있는 거 드시면서 매일 사시는 거예요? 한치회 정말 투명해가지고 먹으면 몇 번 씹지도 않고 목구멍 다 넘어갈 것 같은 그런 그림입니다. 아, 너무 맛있겠다. 네, 김치도 맛있을 것 같고. 자, 저희는 광고 듣고 입으로 돌아올게요. 맛있는 거 더 자랑해봐요.

와 일치하는 분들 포함 그리고 재밌는 오답까지 선물 보내드립니다.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선물은 올리브 뿅 상품권 올리브 뿅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초성 텔레파시 게임 오늘의 초성은 이응 이응 이응 잉잉잉 세 글자입니다. 노래 듣고 와서 정답 발표할게요. 오마이걸의 번지.

0: 봐. 어우야. 어우야. 1540님께서 저 선물 받고 말 거예요. 명수 DJ가 말합니다. 야야야.
1: 야야야.
0: 아 이거 아니야? 야야야. 아 요거예요. 3242번님께서 으악! 아침에 거미가 벽에 붙어서 놀랍뇨. 으악! 보내셨습니다. 박선미님은 연예인 폴디의 폴디는 나의 찐 연예인. 그대의 연예인이 되어. 나 연예인이에요. 나 연예인 맞아요, 여러분. 어제도 어떤 분께서 저한테 혹시 연예인 아니세요?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 안녕하세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냐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정성환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싶었는데 아 폴킴이라고 합니다 라고 했어요. 아 너무 민망하잖아. 연예인이라고 물어봤는데 나한테 이름 물어보면. 그런 일도 있더라. 6836님께서 저의 지금 이 일에 대해서 대답을 내려주셨어요. 웃어요. 그래 웃어요. 그냥 웃어요. 허미자님께서 유인원 우리 6836님도 하나 드려요. 웃어요. 그래 웃으면 복이 와요. 0121번님께서 올인원 아이야 아야야 오유야 오이야 응애야 우영우. 나 이분 노력이 가상해서 이분 드려야 될 것 같아. 우리 0121님도 하나 드려요. 오늘의 정답은 아 일요일 다음은 뭐죠? 월요일이었습니다. 우리 그럼 오늘 다섯 분 정답 맞추신 다섯 분 포함해서 아까 그 세 분까지 드리는 거요? 와 우리 가요광장 스케일 좋다. 오늘 총 그럼 여덟 분 선물 드리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세 분 포함해서 정답자 다섯 분도 추첨했습니다. 세린, 스컹크, 김여진, 9425 지금 밖에 있는 분들 지금 심장 떨리는 거 봐. 8555 없나 봐. 아, 저기 없나 봐. 네, 다섯 분 너무 축하드립니다. 올리브 뿅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2714번님께서 이어루 초등학교 때 짝꿍 이름이에요. 오 괜찮다. 이렇게 이럴 때 친구 추억여행도 한번 하고 좋습니다. 이어루 이무일 뭐 이런 분도 떠오르고. 네. 그렇네요. 이은주님의 신청곡 듣고 사연 또 소개해 볼게요. 민서 피처링 폴킴의 2cm.

아침이기도 하고 또 멜로디랑 가사가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즉흥으로 노래를 만들고 있어요. 작곡 작사를 새로 하면서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좀 신뢰가 될 수 있다라는 점. 세리님께서 오늘 7개월 아기 함께하는 휴가 첫날인데 퀴즈 당첨됐어요. 덕분에 행복하게 서울에서 전라도 영광 할머니 댁으로 가고 있습니다. 혹시나 여쭤보는 건데 제가 알고 있는 그 세린 양인가요? 혹시 저희 어머니의 친구분의 딸 세린인가? 왜냐면 그 친구도 아기를 낳았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거든요, 최근에. 내가 아는 세린이라면 한번 연락 주길 바래요. 김소라님께서 활기찬 월요일입니다. 오늘 재고조사 등 여러가지 업무들이 막 밀려서 아침부터 격하게 파이팅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 이렇게 바쁜 날이 더 힘나는 것 같아요. 펄킴도 오늘 하루 더 텐션 높게 파이팅하세요. 김소라님, 나 이런 스타일 진짜 좋아요. 나 이런 사람 너무 좋아. 그냥 긍정적이고 활력 넘치고 같이 있으면 기운이 나는 것 같아요. 우리 소라님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영옥님께서 주말에 캠핑 갔어요. 매주 가는 캠핑이지만 가는 사람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져 너무 재밌게 놀다 왔어요. 집에 오니 밤이더군요. 월요일 출근한 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일 못하고 있네요. 어떡하면 좋아.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여행이 너무 즐거우면 돌아왔을 때 후유증이 더 큰 것 같아요. 아쉬움을 남기고 돌아오면 또 가고 싶기도 하고 뭔가 이래 돌아가기가 쉬운데 너무 재밌어 버리면 떠나기도 힘들고 뭔가 일을 딱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행복했다는 뜻이겠죠? 이제 빨리 정신 차리세요. 네, 네, 정신 차릴게요. 정민서님께서 안녕하세요, 민서입니다. 폴키님 저 지금 뭐하냐고요? 빨리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 이럴 때 동명이인이라 너무 즐거워요. 깜짝아, 나 지금 우리 민서가 연락한 줄 알고 놀랐어요. 우리 민서 씨 대신해서 정민서 씨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빨래 그 잘 마르게 좀 이렇게 띄엄띄엄 놀아야 되는 거 아시죠? 네, 오늘 날도 좋으니까 햇볕 아래서 창문 살짝 열어놓고 이렇게 말렸으면 좋겠어요. 네, 이럴 때 빨리 빨리 해야 돼요. 네, 노래 듣고 와볼게요. 몬스타엑스의 스탠드업.

마지막으로 갔던 게 작년쯤인 것 같아요. 작년에 가려고 해서 갔던 건 아니고 우연히 지나가다가 한번 들어가 볼까? 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근데 이렇게 무더위에는 동물들도 너무 힘들겠지만 보는 저도 힘들더라고요. 중간에는 길을 잃어가지고 정말 내가 동물원에 갇힌 그런 기분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도 친구분들이랑 아주 추억 잘 쌓고 오셨을 것 같은데요. 백아연 루시님과 함께하는 가광초대석 너를 만나가 곧 시작합니다. 저희 모습 보실 수 있어요. 어플 콩 들어오셔서 보이는 라디오 접속하셔도 되고요. 또 쿨FM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 그 전에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 실라!

0: 곳에
1: 폴킴의 가요광장.
2: 아연님, 로시님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월요병 없습니다. 그냥 없어요. 없어요. 이 두 분의 노래가 여러분들의 피로를 사르르 녹여드릴 예정이거든요. 저도 두 분의 라이브 너무너무 기다렸는데 혹시 두 분도 저 만나고 싶으셨나요?
3: 그럼요.
4: 네, 기다렸다고요.
2: 마이크의 뒤에 숨어서 보고 싶었냐고 물어보는 폴디. 괜찮죠? 배가연 로시 두 분과 함께합니다. 가광 초대석

0: 항상 너를 만나던 것 같아요.
1: 아, 역대라니.
0: 아니, 역대라는 단어가 여기 나올 줄 몰랐거든요. 자, 신곡으로 돌아온 백아야, 로시 두 분 카메라 향해서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백아연입니다.
3: 안녕하세요, 로시입니다.
0: 9802번님께서 라이브 맞네요. 네, 여러분 이거는 뭐 녹음 뭐 립싱크를 할 수가 없어요. 라이브 오늘 할 예정입니다. 아니, 여태껏 음이 안 맞은 사람들 네. 뭐 다양하게 있었거든요. 네. 이렇게 타이밍이 안 맞은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로시님. 네, 어떻게 된 거죠?
2: 아, 죄송합니다.
0: 괜찮습니다. 5985번님께서 각자 노는 너를 만나 이래서 만나지겠어요?
1: 어떻게든 만나죠.
0: 이러다가 네. 친해지는 거죠.
1: 그럼요, 그럼요.
2: 그럼요.
1: 제일 친해지는 거죠.
0: 5612번님께서 오늘 라이브 얼마나 좋을지 감도하나. 벌써 좋다. 아, 벌써 좋나요?
1: 좋으시다. 긍정적이시다.
0: 우리 8790번님 것도 한번 로시님께서 읽어볼까요?
2: 네, 8790님. 와, 오늘은 폴킴의 고막 여친 특집인가요?
0: 와,
1: 감사합니다.
0: 우리 희연님 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2: 네, 두 분 의상이 엄청 시원해 보여요. 여름이다.
0: 진짜 오늘 날씨 꽤 더웠죠, 근데.
2: 너무 더웠어요.
0: 진짜 너무 더워서 이제는 에어컨을 안 키면 살 수가 없습니다.
2: 맞아요. 저는.
1: 그렇더라고요.
0: 네. 네. 자, 그리고 김중현님께서 세 분 친분이 있나요?

0: 친한 사이가 아니에요?
1: 네.
0: 전 지금 너무 당연하게 두 분이 베프라고 생각했어요.
2: 아니요, 진짜
0: 너무 친해, 너무 친해 보여가지고.
1: 너무 좋죠. 네. 근데 진짜 신기하게 제가 오랜만에 컴백을 할 때도 항상
2: 저도 오랜만에
1: 네.
2: 컴백.
1: 네. 라디오에서 한 번쯤은 꼭 뵙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0: 이게 타이밍에 맞는 분들이 꼭 있는
1: 네,
0: 것 같아요.
1: 너무 신기했어요.
0: 저도 로시님 행사 때 몇 번 뵌 적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방송에서 한번 뵀던 것 같은데.
1: 저요?
0: 네.
1: 그랬나?
0: 아, 그랬다고 저 해요.
2: 선배님 공연 때.
0: 아 제가 아 맞아 맞아.
2: 맞아요.
0: 아~ 감사합니다. 아, 그럼요 갑자기. 또 아연님 같은 경우 저희가 또 네. 우리 결혼식장에서
2: 맞아요.
0: 왔었죠.
2: 맞아요. 맞습니다.
0: 네. 네, 그녀의 결혼식장에서.
1: 네, 그럼요, 그럼요. 아유, 너무 소중한 결혼식이었죠. 네.
0: 아,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오스트 잡아먹어님께서 오늘 OST 가수 특집인가요? 폴킴, 백아연, 로시, 대한민국 드라마, 영화, OST 다 잡아먹은 사람들인데
1: 와.
0: 다 잡아드셨어요? 좀 소화되셨나요?
1: 저는
2: 더 먹고 싶어요.
1: 네, 저도 더 먹고 싶어요.
0: 아, 진짜? 아직도 욕심만. 나는 배가 고프다.
1: 배가 고파요.
0: 아, 네, 진짜.
1: 맞아요.
0: 네. 듀엔님께서 꽤 오래된 저,

0: 이제 그 상대 가수를 엄청 잘 배려해 주시는 걸 보고 그래서 전 너무 하고 싶다고.
1: 그럼 연락 한번 주시지 그러셨어요.
0: 근데 제가 그렇게 가깝게 연락을 할 수 있는 분이 계실지 몰랐어요. 그녀가 계실지 모르고. 네. 네, 아무튼 그랬습니다.
1: 많은 분들이 그녀가 궁금할 것 같아요. 네. 안 알려드려요.
0: 네, 죄송해요.
2: 아, 궁금하다.
1: 아 진짜 나중에라도 이렇게 듀엣 네.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네,
1: 저도 아니 목소리 진짜 좋아하거든요.
0: 감사합니다.
1: 아 진짜 기록을 보니까 2020년에 제 목소리가 너무 예뻐서 따뜻하게 캐럿송을 만들어 보고 싶다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0: 예쁘시잖아요.
1: 제 목소리가요. 네. 목소리가 예쁘고 따뜻한 폴킴이올 씨다, 여러분. 자, 야. 오랜만에 신곡을 발매한 두 분의 새 노래 이야기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앨범 활동이 네. 뜸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오랜만에 노래를 내시는 거예요?
0: 저는 개인적인 일이 좀 큰 지막한 일들이 많았어가지고
1: 아, 또.
0: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 보니까는 네. 앨범을 준비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아. 생각이 들어서 오랜만에 하게 됐고
1: 네.
3: 저는 새 소속사로 이제 옮겨서 네. 네, 준비를 하는 과정이 좀 길었습니다.
1: 어, 축하드려요.
3: 감사합니다.
1: 얼마나 뜻깊은 자리예요.
3: 맞아요.
1: 자 먼저 우리 아연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0: 네.
1: 오늘 저녁 6시 오늘 저녁입니다 여러분. 와. 어제 내일 아닙니다. 오늘 6시에 응. 새 앨범 발매 예정이시라고요.
0: 네.
1: 축하드립니다 미리.
0: 와, 감사합니다.
1: 그러니까 엘메가 발매되기도 전에 네. 지금 스케줄로 가요광장에 나와주신 거잖아요.
0: 네.
1: 진짜 감사해요.
0: 아,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가요광장이 제가. 홍보하기 딱 좋은 장소입니다.
0: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아.
1: 지금 저희가 믿기지가 않아요. 2년 7개월 만에 신곡이 나오는 거라고 합니다. 노래 제목이 들어봐.
0: 네.
1: 그냥 물어보지 마시고 그냥 배가 노래 일단 들어봐.
0: 들어봐.
1: 들어보셔.
0: 어, 약간 그런 뭔가 홍보 효과도 조금 아, 노려서 이제 제목을
1: 있죠.
0: 짓기도 했고 그리고 들어줄래라는 가사가 이제 들어가 있어서 제목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막 이렇게 약간 길게 할까 하다가 조금 네. 그래도 임팩트 있게 좀 짧게 하면 어떨까 해서 여러 의견을 받아서 들어봐로 되게 됐습니다.
1: 원래는 가사에는 들어줄래로 들어가
0: 네,
1: 있는
0: 네, 들어줄래가 있어요.
1: 그럼 들어봐라는 가사는 없는
0: 없어요.
1: 건가요?
0: 없어요. 네.
1: 아, 근데 제목을 들어봐라고 네, 강력하게
0: 네.
1: 들어줄래 하면은 안 들을 수도 있으니까
0: 네,
1: 들어봐!
0: 네.
1: 당장 약간, 들어봐! 약간,
0: 네. 꼭 들어야 돼 이런 느낌으로
1: 좋습니다. 이별 들어봐 님께서 쏘쏘 이럴 거면 그러지 말지 아이님의 곡들이 이별 노래가 많았는데 이번 신곡은 티저만 봐도 분위기가 엄청 밝아요. 오랜만에 발매하는 신곡으로 들어봐를 선택한 이유도 궁금합니다.
0: 들어봐가 사실 곡 자체도 너무너무 신나고 밝은 느낌이었고 그리고
1: 네.
0: 제가 그동안 사랑을 많이 받았던 뭐 쏘쏘나 이럴 거면 그러지 말지가
1: 네.
0: 멜로디는 되게 밝고 예쁜데 가사가 조금 씁쓸한 면이 있었던

0: 그래서 그걸 이제 가사에 넣었더니 회사에서도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1: 아니 일단은 뭐 2년 정도 두 살 됐죠. 네, 네. 아, 근데 늦었지만 축하드려요.
0: 네. 아 감사합니다.
1: 지금 많은 분들이 아, 이 외모의 엄마라고 하고 지금 충격 받으신 분들 진짜 많을 것 같아요. 외모는 아유. 지금 얼마 전에 태어나신 것 같거든요. 지금 신생아 수준입니다.
0: 가차이십니다.
1: 진짜 아마 다른 이제 또 아기를 키우는 우리 육아맘 분들도 청취자분들 중에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도

0: 긴장될 것 같은데.
1: 저도 정말 너무 긴장됐는데 네. 그 사전에 이제 회사에서 미리 섭외는 하셨지만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네. 아 이런 게 있는데 괜찮으실까요? 시간 괜찮으실까요? 이 정도 질문으로
0: 가서 봐서
1: 진짜 현장 섭외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미리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도 그것마저도 리액션에 약간 맞아.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인사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들어가자마자 바로 노래를 불러드리고
2: 너무 떨렸을 것 같아요.
0: 진짜, 진짜 인사도 못하니까 사실 그게 더 낯설잖아요. 네, 네. 어색하고
1: 리허설도 못해보고
0: 근데 그런 또 그 리얼한 그 생동감을 있어요, 또 사람들을 좋아하잖아요. 네. 아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다음 아연님의 아직 발매되지도 않은 들어봐 이 노래 라이브로 저희가 청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준비가 좀 되셨어요?
1: 네 열심히 자, 해보겠습니다.
0: 아연님을 라이브적으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매가 안 된 노래를 이렇게 먼저 나와서 또 라이브로 부른다는 게 진짜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1: 완전
0: 그렇죠? 스님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2: 없어요.
0: 발매되기 전에 노래를 하신 적이 없으세요?
2: 그냥 콘서트에서 이제 성공의 곡 이 정도 있는데
0: 그런 것도 사실 좀 굉장히 떨리잖아요. 어떻게
2: 엄청
0: 보면.
2: 떨리죠.
0: 오 진짜.
2: 그래서 또 라디오에서 최초 공개를
0: 네 가요광장 최초 공개 최초 공개인 가요광장 자 백아님의 들어봐 여러분 그냥 한번 들어봐

0: 감사합니다.
1: 이렇게 곡을 소개해야 될 것 같아요. 백아연의 들어봐. 들어봐. 당장 들어봐. 너가 안 듣고 배겨 들어봐.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사실 약간 들어

0: 로시님은 혹시 데뷔가
1: 저 어때요? 저 17년도.
0: 아 진짜 저랑 비슷하십니다.
2: 아 진짜요?
0: 네.
1: 저 연습생 때 노래 많이 불렀어요.
2: 어머머머머머머.
0: 저는 14년 데뷔입니다.
2: 어머머머머머머.
0: 사실
1: 선배님들이시네요.
0: 사실 그렇게 대단히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1: 맞아요.
0: 근데 네. 이렇게 해서 한 살이라도 나는 어려 보이고 싶다. 네,
1: 그렇게
0: 내려 보이고 싶다.
1: 네. 하나도 안 불편하고요. 네. 저도 뭐 속.

0: 자, 로시님도 오랜만에 신곡이 나왔습니다.
1: 맞습니다.
0: 2년 만에 무려 와. 2년 만에 나온 Don't Be 발매 축하드립니다.
2: 와, 감사합니다.
0: 아니 로시님도 진짜 너무 오랜만에 신곡을 내신 것 같아요. 네. 2년 동안 도대체 뭐 하신 거예요?
1: 진짜 시간 가는 줄을 몰랐지만 네. 그 공백 기간 동안 뭐 회사도 찾아다녔었고
0: 또, 새로운 곳으로
1: 네 그리고 새로운 데 와서 콘서트 첫 콘서트도 했어요. 데뷔 이후 첫 콘서트를 해서 그것도 준비하고 바로 신곡을 준비하느라 네. 2년을 그냥

0: 약간 명령조로다.
1: 맞아요.
2: 어, 좋아요. 이런 거 좋아합니다. 저는. 로시 초콜릿님께서 앨범 컨셉 사진도 이전이랑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3: 이게 또 1부 사진인데 제가 매달 이제 한 곡씩 나올 거예요.
2: 아, 네?
3: 그래서 아. 5개월의 프로젝트입니다. 우와. 마지막에 미니가 나올 건데 오. 이제 이 돈비는 이 사진은 이제 네, 그 중에 하나의 저의 자아의 표현? 표정인 거고
2: 지금 이제 그 네. 보이는 라디오에도 사,

0: 손가락 돈비. 아, 괜찮다. 자, 여러분 돈비 들으면서 네, 돈 벼락 맞으시길 바랄게요. 2135번님께서 로시님 Don't be 인프피의 일태를 담았나요? 이기적인 내가 될 거야.
1: 맞아요. 진짜
0: 제대로 읽었다.
1: 와, 진짜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저도
2: 것 같아요.

0: 불러주는데 이제 애기도 적응이 됐는지 노래 불러줄까 하면은 응 하면은 이제 불러주면은 자요.
1: 우와. 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노래 들으면서 나도 자고 싶다. 난 어릴 때 우리 엄마가 자장 자장 우리 아기 잘 더 산다 이렇게 해줬는데 그래서 구수해졌나 봐요.
2: 애기 부럽다.
1: 9380님이 동요가 너무 고퀄이에요. 어머머. 6151님도 자장가 왜 이렇게 고급져?
0: 아, 감사합니다.
1: 아니 뭐 유리 구두 신어야겠다. 안 되겠다. 진짜.
2: 너무 좋다.
1: 우리 8490님께서 플랫 프로젝트 다음 곡도 로시 자작곡인가요? 이번처럼 스스로 다 해야만 하는 거면 노래 쓰고 부르고 기획하고 스타일링하고 이렇게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너무 일이 많은데. 어떻게 이번, 되는 거죠?
2: 이번 곡들은 다 제가 참여하려고 다 했습니다.
1: 진짜 정말 쉼을 포기하셔야겠네요.
2: 네. 진짜. 근데 늦기 전에.
0: 늦기 전에.
1: 그래, 할 수 있을 때. 그럼요, 열심히 그럼요. 해야죠.
0: 맞아요.
2: 행복해야
0: 돼요.
1: 빼서 부르기님께서 Don't Be를 백아연님의 목소리로 들어봐를 로시님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요.
2: 진짜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1: 근데 목소리가 두 분이 서로의 노래를 바꿔 불러도 엄청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0: 저보다 더 시원하게 부르실 것 같아요.
1: 와, 이런 것도 너무 기대되긴 한다. 챌린지님께서 요즘 보컬 챌린지도 유행인데 두 분도 보컬 챌린지 예정되어 있나요? 오랜만에 신곡 발표하셨는데 어떤 활동 예정되어 있나요?
0: 챌린지 네. 그 생각은 하고 있는데
1: 네.
0: 사실 멜로디가 밝은 것도 보컬 챌린지로 해도 되나?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2: 밝은 좋지 않아요.
0: 근데 제가 이제 자의로 이제 챌린지를 만들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1: 아 그래요? 네. 그럼 제가 만들어드려요?
0: 만들어주실래요?
1: 아 뭐 어떻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근데
0: 모르겠어요.
1: 그냥 본인이 이렇게 부탁하고 이렇게 네. 하는 거죠. 이렇게 서로 돕고 네. 발품 파는 거죠.
0: 한번 열심히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1: 좋아요. 네. 아니 오늘 이 노래 듣고서 많은 네. 분들께서 이 노래 너무 좋아서 챌린지 불러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노래방 가서 부르는 거 한번 찍어서 올려봐 주세요.
0: 네.
1: 제가 다 찾아봅니다.
0: 부탁드립니다.
1: 허거 여신 갑자기 약간 뜬금없는데 허거 여신님께서 로시님 이번 신곡 발매 후 허거 먹음 이야기하는 너튜브 콘텐츠를 봤어요. 허거 많이 좋아하나요? 꼭 넣어 먹는 재료와 소스 취향 알려주세요.
2: 갑자기 허거를
1: 허거 좋아하세요?
2: 엄청 좋아하죠.
0: 진짜 좀
2: 매운 거 짠 거 진짜 목에 안 좋은 거 다 좋아해요.
0: 목에 어머, 안 좋은
1: 세상에.
0: 거
2: 진짜 미쳐버리겠어요.
1: 아니 지금 회사 옮겨가지고 하는데
0: 근데 안 먹을 것 같은데
2: 저 진짜 좋아해요.
0: 진짜.
2: 네. 그래서 허거 너무 좋아하는데 진짜 노력 중입니다. 줄이려고 꼭 넣는 재료와 네. 소스는
1: 뭐가 있을까요?
2: 저는 숙주를

0: 스포츠 브랜드 제클라에서 라이크라 볼캡, 건강한 브랜드 셀로맥스에서 어린이 튼튼 시럽,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을 드립니다.
1: 폴킴과의 모든 순간을 함께한 여러분, 잠시 후 2시부터는 가비의 슈퍼 라디오 타임. 어디 가지 말고 저와의 시간도 함께해요.
0: 폴킴의 가요광장 마칠 시간입니다. 아니 근데 이 가비님 마지막에 이 노래 부른 남자분은 누구예요? 항상 이분 목소리 너무 좋더라고요. 1004번님께서 백아연의 불러봐 잘 들을게요. 폴킴은 정신을 차려봐. 내일 만나요. 그니까 엔딩 멘트 바꿀까요? 여러분 정신 차려봐. 아니에요?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네. 아하 AI예요? 진짜 어떡해. AI가 나의 자리까지 다 침범했어 이제. 아 진짜 4741번님께서 폴디 이제 까칠함이 누그러졌어요? 아니요 지금 저 AI 되면 다시 까칠해졌어요. 어떡하면 좋아. 진짜 목소리 너무 좋은 것 같아. 아하 이럴 수가. 더 가수들이 분발해야겠어요. 내일은 오늘은 관리 중 폴킴의 가요광장 첫날에 서프라이즈로 오셨던 이국주님과 함께합니다. 내일도 보이는 라디오로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들 놀러 오세요. 아니 놀러 오세요 아니고 놀러 와. 놀러 와 봐. 들어봐 놀러 와 봐. 네. 오늘 끝곡으로 백아연의 쏘쏘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내일 낮 12시에도 꼭 만나요. 여러분 정신 차려봐.

0: 유리창이나 간판이 떨어질 수 있어 무척 위험합니다. 따라서 실내에서 작은 흔들림을 느끼면 먼저 가스불을 끄고 탁자나 책상 밑으로 들어가 머리를 보호합니다. 만약 엘리베이터 아니라면 모든 버튼을 눌러 신속하게 내리고 안전을 확인한 후에 대피합니다. 거리에선 손이나 가방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블록담과 대문 기둥에선 떨어져 있어야 하는데요. 운전자는 도로의 오른쪽에 일단 차를 세우고 대피할 필요가 있을 땐 창문을 닫고 키는 꽂아둔 채로 나옵니다. 지진이 멈춘 후엔 여진을 주의하면서 부상자 구조를 요청하고 가스와 전기는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사용해선 안 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재난재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아침을 상쾌하게 맞이하는 꿀팁! 매일 아침 5시 우리 함께 만나요.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스트로베리 문 아이유 6월 29일 월요일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1부 시작했습니다. 매일 퇴근길에 듣다가 오늘은 일찍 퇴근해 집에서 오프닝을 듣네요. 진짜 행복한 저녁입니다. 거기에 스트로베리 문이라니 이런 행복 마음껏 누리겠습니다. 정승희 씨의 행복이 여러분께도 느껴지시죠? 7000 언니 기다렸어요. 오늘 쉬는 날인데 사랑하기 좋은 날 들으면서 운동하려고 나왔답니다. 오늘 밤엔 딸기 달 보며 꼭 소원 빌어봐야겠어요. 그러게요. 우리말로 하면 딸기 달 맞죠? 이병훈 씨, 요즘 장모님이랑 아내랑 매일 밥 마실 나가는데 나가서 아는 척 좀 해야겠어요. 오늘 달은 스트로베리 문이라고. 덕분에 어깨 좀 으쓱해 볼게요. 네네. 정승희 씨, 그리고 7000 이병훈 씨 모두 금이 딸기라떼 한 잔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월요일 저녁 주제 하나로 여러분과 함께 대화 나누는 시간이죠. 우리 편하게 말해요. 3부 준비하겠습니다. 한 주의 시작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아까 소개해드린 사연처럼 일찍 퇴근한 분도 계실 테고

0: 월요일부터 야근 확정 이런 분도 계시겠죠. 하루 종일 집에 계셨다 하는 사연도 보내주세요. 지금 여러분의 이야기를 보내주시면 사연 소개해드리는 분들에게는 맞춤 선물 하나씩 준비해보겠습니다.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인터넷 콩, 스마트폰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1: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2: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1: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2: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1: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2: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3: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4: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5: 서울사이버대학교
6: 위제로
7: 과식에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6: 위제로
7: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6: 위제로
8: 소화불량 체험 과식의 위제로
9: 일양약품.
10: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11: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12: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월요일 생방송 1부. 여러분, 오늘부터 한 달간 함께하는 이벤트를 소개합니다. 특명 금이를 찾아라. 지하철 2호선을 타시는 분들께 유리한 특명이에요. 자, 여러분, 서울에 사시는 분들, 서울로 다니러 오시는 분들,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 어쩌다 지하철 2호선 타시죠. 그렇다면 열차 안에 어딘가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액자 광고가 걸려 있어요. 뭔지 아시죠? 이렇게 심심해서 고개 들면 이렇게 쭉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 한 군데 제가 있습니다. 저도 몰라요, 어디 있는지. 저도 타보고 싶습니다. 어느 칸에서 우연히 저를 발견하셨다? 그럼 바로 행운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으시고 사랑하기 좋은 날 방송되는 이 시간 저녁 6시부터 8시 사이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로 드는 샵 8910으로 인증샷을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주시기만 하면 무조건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배달 음식 교환권 선물로 보내드릴 겁니다. 어때요? 괜찮죠? 자, 지금 2호선 안에 계신 분들 둘러보세요. 다른 칸으로도 옮겨보세요. 인증샷 오늘은 올까?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10cm 너에게 닿기를.

김하진 씨, 오랜만에 근무 없는 평일이었어요. 쉬는 날 하려고 계획했던 일이 많았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루쯤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푹 쉬는 날도 나쁘지 않은 거겠죠? 웃음 웃음 하트. 그럼요 그럼요. 내 몸이 원하는 걸요. 오늘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지만

반백년 살아오시는 동안 노안 소리 들으셨는데 이제 남은 반백년은 동안으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맞죠? 그런 거죠? 어우, 좋으시겠어요. 사연 소개해드린 세 분에게 편의점에서 쓰실 수 있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립니다.

나요. 그러면 밥을 먹는지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눈이 계속 이렇게 TV를 향하니까. 근데 라디오는 어때요? 라디오는 우리 시야를 방해하지 않거든요. 눈은 편안하게 밥이나 국이나 반찬에 두고 다음엔 뭘 먹을까? 이 보는 즐거움도 있잖아요. 사실 식사의 즐거움 중에는 된장찌개를 한

드셨다고 한다. 그 한 번의 만남이 우리에게는 큰 전환점이 됐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조금씩 달라졌다. 엄마는 남자친구를 우리 보람이라고 부르며 예뻐해 주셨고 아빠는 그에게 잘 자라주어서 고맙다며 웃어주셨다. 외할머니 장례식에서는 그가 내내 함께하며 온갖 심부름과 조문객들 인사까지 도맡아 했다. 부모님도 그렇게 노력하는 그 사람을 든든해 하셨다. 이젠 정말 우리가

남자분이 내 자식을 그렇게 사랑해주고 곁을 지켜줬기에 부모님도 두 분을 응원해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물론 이제 제 후배는 그러더라고요. 아니 언니 있어. 우리 엄마 아빠는 늘 나를 이기셔. 이렇게 말하는 후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그런가 봅니다. 후기 읽어드릴까요? 연애일기 마녀의 우리 김민정 씨가 보내주신 사연의 후기입니다. 우리 커플은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부부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꿈에 그리던 웨딩홀 계약을 마쳤어요. 우리 부모님의 반대에도 6년 동안 함께 버텨준 예비 신랑에게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축하합니다. 웨딩홀 계약을 마치셨으면 최소 1년 안에 결혼하시는 거잖아요. 축하합니다. 준비 잘 하시고요. 연애일기 만약에 우리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홈페이지 찾아오십시오. 방송에 소개된 분에겐 세 가지 선물을 챙겨드리고요. 한 달에 한 번 월간 베스트 사연으로 뽑힌 한 분에게는 호텔 숙박권과 그 밖에 푸짐한 선물을 챙겨드립니다. 내일이 바로 6월 30일이니까 6월의 베스트 사연 만나보는 날입니다. 홍대광 고마워 내 사랑.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난 괜찮아 진주의 노래 5275 이제 4년만 있으면 정년이거든요. 4년 뒤에 나에게 그동안 고생했다고 그동안 수고했다고 선물하려고요. 산양삼 15년근으로 세 뿌리를 준비해서 산삼주를 담갔습니다. 아싸! 와 이런 준비성 훌륭합니다. 4년 뒤를 바라보며 스스로를 위한 산삼주를 담그신 5275 진주 난 괜찮아 3부 첫 곡의 행운을 나누셨기에 햄버거 쿠폰 선물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와 찾았어요. 지하철 2호선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광고 확인 하면서 865 아니 사실 저도 아까 말씀드리면서 있을지 없을지 모르잖아요. 이 시간에

내일 저녁에 보내실 수밖에 없고. 근데 진짜 사실 저희도 뭐 붙어 있다는 얘기만 들었지 가보질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분 덕분에 봤네요. 봤어요. 865 두 장이나 보내주셨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옆에서 사이드에서 찍으신 거고 두 번째는 거의 정면에서 찍으신 걸로 보아 앉아서 줌으로 당겨 찍으 뭐 이렇게 자세히 얘기할 것까지는 없지만 하여간 너무 반갑고 궁금해서요. 여러분 요 사진만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둘 테니까 한번 보시고 요거구나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편하게 말해요. 어느덧 6월 말 2026년도 절반이 지나고 있죠. 아직?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많은 일이 있었던 것도 같고 벌써 싶을 만큼 한 게 없는 것도 같고요.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새해 목표로 정했던 다이어트 성공했어요. 겨우 1.5kg이지만요. 이 기세 그대로 하반기에 마이너스 10kg 가죠. 웹소설에 빠져서 무려 39작품을 읽은 거 있죠. 살면서 이렇게까지 다독해본 건 처음이에요. 우리 편하게 말해요. 오늘 주제 2026년 나의 상반기 결산.

하반기에도 목표하신 대로 뭐 부지런하게 안 사귀면 그대로 또 열심히 사귀면 그대로 잘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8751 이어서 8728 32년 만에

들었습니다. 안선영 씨여서 7098. 2026년 13년 다닌 대형마트에서 한 달에 두 번 쉬어가며 세일 행사도 하고 열심히 살았어요. 요즘 좀 시끄러운데 저의 땀이 헛되지 않게 마트가

0: 진심이었구나. 대학 동기에게 전화를 걸어서 마음을 털어놓았더니 친구가 말했다.
1: 너 돈 벌러 회사 간 거야. 사람들한테 그 이상 마음 주지 마.
0: 서운했지만 맞는 말이었다. 나는 늘 일보다 사람이 먼저였다. 내가 너무 앞서갔던 걸까? 사람들을 부담스럽게 만들었던 걸까? 스트레스는 몸으로까지 번져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했다. 그래서 다짐했다. 새로운 곳에서는 조용히 다시 시작해보자고. 그런데 위축된 채로 만나게 된 새 사람들은 생각보다 훨씬 따뜻했다. 나를 소문이나 평가로 판단하지 않았고 곁에서 천천히 손을 내밀어 주었다. 사람은

0: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SM
1: 신용정보 1600-9300

제주 시티 호텔 숙박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 뷰티 상품권, 화상 응급처치 전문 번쉴드 코리아 화상 응급처치 세트, 제과 전문 브랜드 M케이크 떡케이크와 꽃다발, 네이트리 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서울 경기 양돈 농협 허브 한돈 선물 세트, 천연 화장품 봉프레 모바일 화장품 교환권, 6월 한 달 여러분께 드립니다.

0: 월요일 저녁 6시 언제나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1: 0009 달 구경하는 거 좋아하는 아들에게 오늘은 스트로베리 문이 뜬다고 얘기해주면서 구경해야겠어요. 언니 덕분에 피곤하지 않은 퇴근길 고마워요 하셨습니다. 화장품 선물 끝으로 보내드릴게요. 0009 오늘 비는 여러분 모두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저는 빌겠습니다. 플라이브 크로마드리프트 고맙습니다. 오늘도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이었습니다.

2026년 6월 30일 화요일 허요원의 상쾌한 아침 첫 곡은 잔나비 꿈과 책과 힘과 벽이었습니다. 북데이트, 미국을 시작으로 지금은 일본까지 아주 핫한 문화라고 하는데요. 상대방을 생각

분께 제가 책을 선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참에 책 추천을 하나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책을 정말 잘 안 읽거든요.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걔 중에서도 정말 제 이 좁은 책 리스트 중에서도 정말 좋아하는 책이 있어요. 바로 저희 아나운서 실의 선배님 중에 이상협 아나운서께서 나에겐 가까운 바다가 있다 라는 에세이 책을 내셨는데요. 저는 그 책을 지역 근무할 때 선배님께 선물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입사하기 전부터 이상협 아나운서의 팬이었는데 입사를 하고 나서 선배님 저 선배님 팬이에요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지역 근무하고 있는 대구까지 새 책이 나왔다고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책을 읽었었는데 제가 참 우울한 시절에 그 책을 보면서 많은 힘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막 힘을 주는 그런 내용은 사실 아닌데 다양한 내용이 있어요. 뭐 선배님께서 워낙 여행을 좋아하셔서 여행 가는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똑같이 저처럼 지역근무를 하셨을 때 그때 그 우울했던 마음을 어떻게 달래셨는지 뭐 그런 내용도 있고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수필 집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게 읽었기 때문에 우리 상쾌한 아침 가족분들께도 선물을 할 수 있다면 제 주변 분들께 제가 추천을 되게 많이 하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선물을 할 수 있다면 나에겐 가까운 바다가 있다 추천드리고 싶네요. 선배님께서 이 라디오를 꼭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최애 책 혹시 있으신가요? 다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책, 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 이런 거 하나쯤은 마음속에 품고 살잖아요.

0: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신청곡도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2: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1: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3: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5: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4: 메디힐 토너 패드.
6: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7: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8: 하모니 렌트카,
9: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8: 뭐니뭐니 뭐니

10cm 너에게 닿기를 들려드렸습니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토리 DJ,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사연 기다리고 있어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0: 30분 일찍 나가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정원님. 그쵸? 지각하지 않도록 10분만 더 일찍 나서기 같이 연습해봐요. 노래 듣고 올게요. 신청곡 보내주셨는데요. 9734님의 신청곡 휘성의 With Me 그리고 Fly to the Sky의 Missing You 들려드립니다.
1: 오, This song's dedicated to all the broken hearts. Yeah.

가장 마음껏 놀 수 있는 유일한 시기인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왜냐하면 중고등학교 때 방학 때는요. 이제 중학교 때는 아마 학원에 가야 되고요. 공부를 해야 되는 그 압박이 엄청나거든요. 고등학교 때야 뭐 수능 준비해야 되고요. 대학생 3학년만 돼도 이제 취업 준비한다고 방학 때 무슨 스펙 쌓는다 이런 것 때문에 그 정신이 없었던 것 같고 대학교 1학년, 2학년 방학은 무조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막 해외여행도 갔다가 아르바이트도 해봤다가 친구들이랑 여행도 가고 국토대장정도 해보고 진짜 그렇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들어드리겠습니다.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의 Beautiful.

세븐틴 울고 싶지 않아 이어서 위너의 Really Really 듣고 오셨는데요. 정말 제가 그 인생에서 처음으로 남자 아이돌을 본 게 위너였어요. 그 릴리 릴리의 무대를 봤었는데 아직도 생각이 나네요. 그때가 아마 2017년이었던 것 같은데

다가 처음 글을 남겨보네요. 신청곡은 비에 너야 듣고 싶어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우와, 그러셨군요. 그러면은 바다를 주제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는 거군요. 개인전까지 하시고, 우와, 작가님이시네요. 근데 진짜 사주가 참 신기하죠, 여러분. 이게 나의 그 사주 오행에서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거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뭔가 끌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끌리고 있는 거죠. 와, 신기하다. 저는 나무, 목이랑 금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푸릇푸릇한 거를 되게 좋아하고 여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사주의 세계는 알수록 신기한 것 같습니다. 행복한 바다. 바다도 참 다양한 모습이 있잖아요. 우리 2804님께서 어떤 그림을 그리시는지 좀 궁금한데 저한테 사진이라도 하나 보내주시면은 저도 함께 즐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비에 너야 신청해 주셨는데 이게 부제고 제목은 Feel It이라고 하네요.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말들 사연으로 남겨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1부 마칠 시간이에요. 1부 끝곡으로는 2AM의 영화처럼 들려드릴게요. 우린 2부에서 다시 만나요.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디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5: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 아니 아니세요.
4: 세종 기프트.
6: 모아는 도전이다. 백세 출근 도전이다.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 개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makes you beautiful 이거 아니고 don't you know that you're beautiful 좀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아름다운 거 모르겠어요? 그만큼 아름답다라는 뜻이 되겠죠. I'll do anything for you like I've never loved before. 이 부분에 살짝 더 달라진 거 눈치채셨죠? I'll do anything for you. 당신을 위해 뭐든 하겠다. Like I've never loved before. 마치 내가 전에 사랑해 본 적 없는 것처럼요. 라는 문장입니다. 네, 두 번째 미션 문장 찾아볼게요. 어떻게든 나를 당신 마음속에 들어가게 해줘요. 라는 문장 들어보세요.

이건 무슨 뜻이죠? 어떻게든 somehow라고 끝났으니까 let me into your heart. 나를 당신 마음 속에 들어가게 해줘요 라는 문장이에요. 어떻게든 나를 당신 마음 속에 들어가게 해줘요 라는 미션 문장이 뭐였다고요? Let me into your heart somehow 라는 문장입니다. 좋아요. 이제 세 번째 미션 문장.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thinking about the things that we can do. 그죠? Let me in. 내가 들어가게 해줘요. 내가 당신 마음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라는 뜻이 되겠죠. I won't let you down. 이거 무슨 뜻이죠? 맞아요.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을게요에 해당하는 문장이었습니다. 미션 문장인 거죠. I won't let you down. I won't let you down. I will not let you down. 이 문장이에요. I will hold you down. 이어지는 소절 어떤 뜻인가요? 내가 당신을 hold you down. 만약에 직역을 한다면 내가 당신을 아래로 붙잡고

긍정적인 뜻으로 I will hold you down. 내가 당신을 끝까지 잡아주겠다, 지켜주겠다 라는 뜻으로 이 down이라는 것을 활용을 한 상황입니다. 곁을 든든하게 끝까지 지켜주겠다. I will hold you down. 이해되시죠? I don't wanna stumble before. 나는 전처럼 이라는 뜻으로 I don't wanna stumble before. 그 다음 stumble이라는 단어도 소개해드리면 S-T-U-M-B-L-E 라는 철자이고 발을 헛디딜 때, 그 다음에 또 휘청거릴 때, 비틀거리거나 더듬거릴 때, 그럴 때 이렇게 stumble이라는 단어를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I don't wanna stumble. 나는 예전처럼 그렇게 흔들리고 싶지 않다라는 의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But this feeling is unusual. 하지만 이 감정은 unusual하다라고 했어요. 특이하네요? 특별하네요가 더 자연스럽겠죠? 하지만 이 감정은 좀 특별하네요.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아주 좋은 분위기에 또 멜로디도 좋습니다. 그럼 함께 들어볼게요. Dabs on the map, Fellaiba의 Beautiful.

그럼 내용 기억하시면서 리뷰 타임! 첫 번째, 당신을 아름답게 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당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나요? 이런 의도로 어떻게 활용을 했나요? Don't you know what makes you beautiful? 오, 기억나시죠?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Don't you know what makes you beautiful? Can't you see?

0: Let me into your heart somehow. Let me into your heart somehow. Let me into your heart somehow. 세 번째,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I won't let you down. I won't let you down. I won't let you down. 네, 왠지 하루 종일 Don't you know what makes you beautiful? 이렇게 부르면서 지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Good Morning Pops 다시 듣기는 KBS 애플리케이션 콩 오리지널 탭과 KBS 콩 유튜브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Good Morning Pops, 저는 조장현이었습니다. Have a happy day!
1: Good Morning Pops 잘 들으셨나요? 저희는 광고 듣고 Good Morning Wake Up Dance로 돌아올게요.

우리만의 댄스 신고식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2031님의 사연으로 시작할게요. 서핑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올해도 양양에 방을 두 달 예약해놨어요. 맨날 서핑하며 놀 겁니다. 기다려야 받아야 NCT BC의 서프 신청할게요. 두 달이요? 와...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이어서 어정인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올해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했는데 벌써 다닌 지 3개월이 지나가네요. 시간이 참 빨라요. 유치원 졸업식 때 춤췄던 베이비 몬스터의 드립 추억삼아 신청해봅니다. 유치원 졸업식 때 베이비 몬스터의 드립을 추셨다고요? 이 노래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이 노래 들으시면서 우리 유치원의 아들이 춤추는 모습을 상상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노래 들려드릴게요. 베이비 몬스터의 드립.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좋네요. 이 독한, 우리 독한 사람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야, 우리 상하가족분들은. 소개해드린 2620님 그리고 5142님께는 닭가슴살 샌드위치 쿠폰 보내드립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케이티 페리의 Firework.

0: 상대방이 뭔가 이제 잘못했다는 식으로 구구절절 연락이 오면 네. 나도 아직 감정이 미련이 있으니까 그래 받아주자 해서 받아주고 그럼 다시 붙고 그럼 또 싸우고 그쵸, 또 사랑이
1: 결국에
0: 울고
1: 다 안 되죠?
0: 그래서 제가 네. 잘 받아주는 편이었는데 그런 사례들을 몇 번 겪고 나니까 네. 다시는 헤어지자고 하면 받아주지 말자가 제 주의가 돼버렸어요.
1: 정말요? 그렇죠. 뭐 이게 순간적인 감정에 이렇게 휘둘려가지고 홧김에 헤어지자고 했을 수도 있지만 뭐 결국에는 어떤 이유가 있었기

0: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뒤로는 이제 연락하지 마시길. 예, 서로 힘듭니다.
1: 아, 갑자기 왜 이렇게 우울해지지?
0: 왜요? 최근에 그 사람이 생각이 나요?
1: 자, 이제 보내드릴 시간이 됐나 봅니다. 우리 박철규 아나운서 보내드리면서 저희는 Boy Next Door의 I Feel Good 들려드릴게요. 내일 만나요.
0: 네, 안녕히 계세요.

0: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 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3: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0: 따라주세요. 이 캠페인은 당신의 안전한 퇴근을 응원하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좋은 아침 정식이가 정식으로 깨워드립니다. 매일 여러분의 주제곡 정해드리면서 문 열어요. 오늘 주제곡 받으실 분 입장. 최송아님, 식대 7살 아들 미술학원에다가 그만둔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 앞에만 서면 입이 안 떨어져요. 아, 일주일째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식디, 저 어쩌죠? 이런 얘기 아무렇지 않게 하는 분들이 부러워요.

맞아요.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렇지만 학원 선생님 입장에서는 아마 이런 일을 정말 많이 겪어보셨을 거고, 또 오늘 벌써 6월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또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서 아기가 또 7월 한 달

0: 집에서 엄청 연습하고 말하는 거예요 하셨고요. 아, 정성민 씨가 저도요 초등학교 5학년에 시작했는데 그만둔다고 말 못해서 우리 큰애 고1 됐어요. 아 웃기네요. 이런 문자 오수진 씨도 왔어요. 저도 퇴사 얘기 못해서 4년 더 다녔어요 라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길다. 초 오면은 12살 때에서 17살 5년을 더 다닌 거니까 이러다 미술 전공할 뻔했어요. 계속 다녔으면. 예. 김도현 씨도 그런 건 빨리 얘기해 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선생님은 덤덤할 수 있으니까 어려워하지 마셔요 라고 남겨. 전혀 이런 거 신경 쓸 아니 그렇습니다. 신경 쓰이지. 예. 저도 어제 그 인별그램에 제가 원래는 크로스핏을 다니는데 어제 이제 그 하이록스랑 이제 러닝을 하는 곳을 또 한 군데를 다녀요. 왜냐면 달리는 걸 좀 배워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회차권으로 끊었는데 그래 이 사연 보니까 저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됐네요. 지금 업로드 할 때 솔직히 좀 크로스핏 선생님 신경 써요. 그리고 아 맞아 그러네. 아 나도 그러네. 물레동에서 살다가 이렇게 성수동으로 넘어갔을 때 좀 신경 쓰여요. 아 맞네. 아 그리고 저도 뭐 이렇게 간다고 따로 얘기 안 했어요. 선생님한테 저 저기 뭐 가요 옮겨요 뭐 이런 얘기 그냥 이사 간다고만 했지. 그러네. 에, 그래서 저는 사실 좀 약간 할부로 헤어졌거든요. 물레동에서 성수동 거기 크로스핏 옮길 때도 그 성수동에서 이제 어차피 여의도로 출근하니까 물레동 크로스핏을 몇 번 가. 이사 갔는데도. 그러다가 이제 점점 텀을 늘. 근데 이런 미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달을 등록해야 되니까. 근데 의외로 막 너무 딥하게 말 있죠. 막 선생님 저 할 말 있어요. 선생님. 막 이 바이브 말고요. 선생님. 이렇게. 보배 씨가 예체능 관련 학원 마무리할 때는 주요 과목 핑계대는 거 말고는 없던 선생님 내가 수학을 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일단 수학 좀 여름방학 때 하고 다시 올게요 아시겠죠? 그냥 이렇게 그냥 가볍게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정현호 씨가 저도 학습패드 끊는다 하고 결국에는 할인해서 6개월 더 연장했습니다. 이거 끝나면 진짜로 끝낼 거예요. 말리지 마요 라고 연호 씨 남겨주셨고요. 네. 그러니까 사람 또 상대니까 쉽지 않죠. 네. 자 날씨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기상청의 송소진 씨와 함께 오늘 날씨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소진 씨 좋은 아침.
1: 네 좋은 아침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은 그렇게 시원한 편은 아닙니다. 어제 이 시각보다 기온이 1, 2도 정도 높고 습도도 조금 높은 편이어서 서울의 경우 지금 체감 온도가 24.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도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33도, 대구 32도, 전주와 광주 31도, 강릉, 부산 26도 등으로 내륙을 중심으로 32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지금 서울과 경기도, 세종과 충청 내륙에는 폭염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오늘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대기가 불안정해서 곳곳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최고 50mm로 한 지역 내에서도 강수량의 차이가 무척 크겠고요. 천둥, 번개와 돌풍, 우박이 동반돼 요란하게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과 글피 금요일에는 제주도와 남해안에 비가 오겠고요. 토요일에는 충청 이남 지방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4도입니다.

0: really become the most fun.
1: Oh, you're kidding me.
2: Best radio in Korea.
1: 어, 끝이에요. 주변에서 잘한다고 해요, 영어를. 콩 어플리케이션, 유튜브 라이브 통해서 전 세계에서 함께할 수 있습니다. 조정식의 FM 댕진. Thank you. 네, 조정식 FM 대행진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서인 씨가 식디, 저는 남편과 헤어지자는 말을 못해서 28년째 살고 있어요. 거절 오래 못하고 있다. 98년도부터 그렇죠? 정권이 한 6번 바뀌었네.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이제 지금 거절 못하고 있네요. 서인 씨 문제였고요. 자, 오늘 첫 코너입니다. 조정식 식 음악 퀴즈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X세대 형님들이 참 좋아했던 솔리드의 이 노래 제목부터가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고요. 예고해드립니다. 오늘 부를 부분 이준 형님의 랩 파트 부분, 네, 그 뭐 이렇게 내가 약속을 정하고 이렇게 그날이 됐는데 이렇게 좀 준비도 예쁘게 하고 그랬었는데 오랜만에 이걸 해가지고 뭐 이런, 네, 이 랩 부분 줄줄 외울 수 있는 부분. 저희 뭐 라디오 피플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이 노래 가사가 굉장히 그 좀 이상하다라는 걸. 멜로디 너무 좋고.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샵 8910으로 도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아마도 이제 솔리드의 최고 히트곡은 이 밤의 끝을 잡고일 것 같고, 이제 아마 두 번째로 거론되는 노래가 아마 이 곡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도전해 주시고요. 4부 뷰티 인사이드 이호선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3879님이 TV에 이호선 교수님 나오시길래 어머 반가워 했더니 남편이 너 친해? 이러네요. 그래, 나 교수님이랑 친하다. 화요일마다 만난다. 식식이들의 절친 호선쌤과 함께하는 4부까지 2시간 동안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미숙님, 식대 왼쪽 뺨이 홀쭉해진 것 같아요. 안경을 다른 걸 써서 그런가. 어제 그 라디오에서 몸무게를 재고 믿을 수가 없어서 인바디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체지방만 2kg가 빠졌습니다. 정말 마음 같아선 이렇게 SNS에 자랑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전 아직 목이 마르기 때문에 조금 더 극적인 결과를 만들고 한번 인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 씨, 식대 저 감기 걸렸는지 코맹맹이 소리가 계속 나네요. 감기 이겨낸 비결 좀 알려주세요. 못 이겨냈어요. 아니, 어제 좀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오래 가더라고요. 네, 감기 조심하시고 약 잘 챙겨 드시고 잘 쉬어야죠. 뭐 잠자야 돼요. 잠자야 돼. 네. 자, 조정식식 음악 퀴즈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음악은 뭐다? 자신감이다. 씩씩하게 밀어붙이는 퀴즈 타임. 조정식식 아웃퀴즈. 자, 오늘 문제 푸실 식식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8207님이시고요. 저요. 자, 지금 솔리드 콘서트도 갔었어요.

0: 하려고요. 네.
1: 왜냐면은 또 위험하니까 꼭 정자하고 도전하겠습니다.
0: 네네네.
1: 네. 많이 놀라셨죠? 저는 인기 DJ입니다.
0: 아니, 저 진짜 이런 거 처음이어가지고 너무 떨려요. 어떡해.
1: 그 원래 그 또 갖고 계신 그 음악의 흥을 그 보여주시면 네. 돼요. 끼를.
0: 네, 네, 네 알겠습니다.
1: 솔리드 네. 노래 좋아하시죠? 오늘 노래 어떤 노래인지 아시겠죠?
0: 네, 저 알아요. 저 그거 완전 팬이었어요, 솔리드요.
1: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 좀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0: 네, 감사합니다. 네,
1: 앞으로도 네. 또 우리 그 FM 댄스 계속 함께해요.
0: 네, 감사합니다. 네,
1: 자, 정 씨가 식으로 노래를 부르면 가사 붙여서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1: 원, 투, 쓰리, 포. 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
0: 저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는데.
1: 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식시
0: 오랜만에 하는 소개팅에서 무슨 말을 할까 고민도 하고 널 만날 때와 다른 느낌에 설레임을 안고 집을 나섰지.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고 이래저래 좋았던 거야.
2: 와우, 어디서 좀 노셨군요.
1: 약간 랩 스타일이 따지는 랩 스타일이네, 그죠? 좋았어. 좋았습니다. 아, 덕분에 아침에 기분이 그냥 확 좋아지네요. 우리 8207님 덕분에. 네, 건강기능식품 선물로 드리면서 씩씩플레이스로 갑니다.

나는 1, 2인 가구 증가와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크기가 작고 보관이 편리한 미니 과일을 찾는 소비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오늘의 음료

형님이 한분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윤진식 형님께서 라데꾸 스트리트 파이터 가일이라고 보내셨는데 좋습니다. 진짜 진짜 형님이군. 그러니까 문방구 앞에서 쪼그려가지고 친구랑 이제 100원 넣고 게임하다가 친구가 자꾸 앉아서 발차기만 해가지고 그 말다툼 해봤던 형. 예, 알죠? 자꾸 그 얍삽하게 하지 말라고 이제 소리 질러 봤던 형. 그리고 오락실에서도 이렇게 맞은편에 보서 이렇게 보통

0: 팀 주식 다들 어디서 해?
1: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2: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1: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2: 역시 키움.
1: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청취 및 상품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의 지진재해 보험 풍수의 대비해
0: 엄마 풍수의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4: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5: 요즘은 좀 그런 얘기도 좀 돌긴 하더라고요.
6: 네네.
5: 제 컨디션이 코스피 지수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7: 네. 거의 뭐 3전 하이니까.
5: 왜냐면 대한민국 자체 에너지를 좀 주다 보니까.
8: 제가 볼 땐 조만간 미장까지도.
5: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누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대한민국의 빵 맛은 조정식이 어느 정도 좌지우지한다고.
7: 저도 모르겠어요.
5: 정식이가 라디오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대한민국의 빵 테이스트가 약간 좀 떨어진다고 그러던데.
9: 아침부터 웃는 자가 인류. 함께해요. 조정식의 FM대행진.
5: 네, 박상그레님의 오답입니다. 오늘 일본 브라질에게 졌다 2-1 보내셨는데 이게 우리가 일본을 항상 이제 좀 축구 또 라이벌로 생각을 하지만 이게 지금 큰일이에요. 지금 그 이건 아시아의 자존심이에요. 지금.

0: 안윤상과 정식이가 전해주는 소소한 뉴스 막간 소식. 자기야 그거 들었어? 들었어?
1: 안녕하세요. 왕과 사는 남자 음도 유혜진입니다.
0: 어서 오세요, 유혜진 형님. 오랜만이에요.
1: 오랜만이네. 그래,
0: 오늘은 어떤 소식을 들고 오셨습니까?
1: 다름이 아니고 요즘 우리 사회가 고령화다, 뭐 만혼이다, 무슨 출산 지연이다 해서 다이나믹하게 바뀌고 있잖아.
0: 그쵸 그쵸.
1: 근데 그게 국가 데이터처 설문조사에서 그대로 묻어놨다는 거지. 아유, 이름도 어려워요. 국민시간 이전 계정이라는 조사인데 이게.
0: 국민시간 이전 계정?
1: 이전 계정.
0: 어떤 내용을 조사하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이제 돈으로 계산되지 않는 집안일, 돌봄 같은 가사노동의 가치를 시간 단위로 측정하는 조사인데 이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집에서 하는 요리, 청소, 가족 돌봄 같은 집안일의 경제적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봤더니 5년 전보다 55%가 급증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지 이게.
0: 야, 그러니까 5년 전에 비해서 집안일을 하는 어르신들이 늘었다, 이런 결과군요.
1: 아니, 맞아. 이게 저 가만히 그 왜 그런가 봐봤더니 요즘 혼자 사시거나 노부부끼리만 사는 가구 비중이 무려 70%나 된다 이 말이지. 두 분만 계시니까 어쩝니까? 두 분이 그 청소도 하시고 요리하고 집안일을 하는 수밖에 없지.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가정관리뿐만 아니라 가족 돌보기라는 부분도 35% 가까이 증가를 했다는 거야.
0: 야, 가족 돌보기, 그러니까 가족을 케어하는 뭐 그런 걸 말하는 건가요?
1: 아유, 너무 잘한다. 그치. 특히 고령 부부가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이걸 이제 노노부양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배우자를 챙기는 비율도 54%가 증가를 했어요.
0: 아하.
1: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게 또 예쁜, 그냥 아유 그냥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예쁜 손주들 돌봐주시는 황혼유가. 미성년자들 돌보는 분들도 5년 전보다 21%가 늘어난 거야. 아유, 이게
0: 그렇구나.
1: 왜 어르신들이 애기까지 보시나 하고 봤더니 우리 자녀 세대들이 요즘 결혼도 좀 늦고 아기도 늦게 낳고 그러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이러다 보니까는 손주를 봐주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늘었다는 게 수치로도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지.
0: 그렇군. 아니, FM 대행진에도 이게 등원, 하원 도와주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사연이 많이 도착하는데요. 야, 진짜 우리 정말 어르신들 고생 많으십니다. 그죠?
1: 아, 참 감사하지 뭐. 아유, 아마 지금 얘기 듣고 속으로 뜨끔뜨끔한 분들 많을 겁니다. 집에 가면 아유 엄마 나 저 피곤한데 나 나중에 갈게 그러지 말고 부모님 집 좀 자주 찾아가서
0: 맞아요.
1: 아유, 청소기라도 한 번씩 돌려드리고
0: 맞아요.
1: 맛있는 것 좀 사드리고
0: 어? 그러니까
1: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씩씩이 여러분이 됐으면 한 말의 바람입니다. 예.
0: 아유, 맞아요. 저부터도
1: 왕 모시지 말고 부모님을 좀 모셔봐요.
0: 맞아요. 부모님이 또 소중하죠. 저부터도 그러겠습니다. 혜진 형님 오늘 감사합니다.
2: 예,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입니다. 예, 그래도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저 이 손주들의 재롱을 보는 것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기쁨 아니겠습니까? 뭐니 뭐니 해도 이 자식보다 손주가 먼저다. 하하하하. 예.
0: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어떤 소식을 들고 오셨습니까?
2: 우리 저 정식 씨는 혹시 MFL이라는 신조 알고 계십니까?
0: MFL이요? 애매하다, 애매한 느낌 뭐 이런 건가?
2: 이것은 먼저 MFL을 설명하기 전에 시네필이라는 단어가 있죠. 프랑스어로 영화 애호가, 영화광을 뜻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MFL,

0: 과 신문 독후감을 공유하거나 경제신문을 읽는 그런 모임도 활발하더니 굉장히 바른 길을 찾아간다라는 생각을. 그 외에 요즘에 옛날 우리 저 신문 외국 나가면 우리 신문이 그렇게 많대잖아요.
1: 아, 왜요 왜요?
0: 그 저 싸는 용도로 아, 그 수출을.
1: 어머나 세상에.
0: 읽으라고 만든 건데 너무 속상합니다.
1: 어머나 세상에. 그러니까 종이신문과 영화관을 즐긴다. 본질적인 가치를 찾아가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다. 반가운 소식 감사하고요.
0: 다시금 신문이 읽는 용도로 이렇게 돌아왔으면 그러니까. 좋겠네요.
1: 아니 이렇게 종이신문과 영화관을 또 즐기는 반면에 요즘에는 또 이제 조금 그 속이 상해가지고 이게 축구를 좀 안 보고 싶다 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MB 형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MB 아, 형님인데
2: 아, 네네네
1: 아니요 아니, 이 아. MB 형님 말고 홍 MB 형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지금 이런 현상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3: 글쎄 뭐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도 충분히 저는 가지고 있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저를 버렸습니다.
1: 아, 네, 알겠습니다. 저기 또 EMB 형님만 뵙다가 이렇게 또 홍 MB 형님을 이렇게 좀 뵙게 됐는데 아무쪼록 진짜 그 한국 축구가 좀
3: 네, 한국 다시 축구처럼 준비가 좀 덜 돼 있는 상태에서 이 목소리를

3417님 제 인생 아이돌 유피예요. 이혜정 누나 건강하시죠?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오다교님, 중3 때 KBS 지구촌 영상음악 프로그램에서 보고 좋아한 영국 아이돌 테이크댓이 제 마지막 아이돌입니다. 라고 남겨주셨고요. 야, 이게 제 후토크 너무 어렵네. 제가 모르겠습니다. 테이크댓. 유명한 팀인가요? 9384님, 제 마지막 아이돌이 될 것 같은 투어스 신유. 초딩 딸 덕분에 알게 됐는데, 사실 제가 이제 신유 부모님이랑 나이 차가 별로 안 날 것 같지만, 네. 아, 뿌듯해요. 보고 있으면 너무 잘 커서 뿌듯해요. 라고 남겨주셨고요. 9758. 나의 마지막 아이돌은 터보. 몇 년 전에 토토가 나왔을 때

북을 진짜 한 사람이 치는 것처럼 쳐가지고 그때 7792님 저는 H.O.T.요 올해가 30주년입니다 만약에

대세 대박 축하 소식입니다. 세이 씨의 아이돌 라인업 소개해드릴게. 투어스 도훈, 코르티스 주훈, 그리고 조정식. 쟁쟁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무래도 지방만 2kg를 좀 빼다 보니까 아 이제 코르티스 주훈 씨와 투어스 도훈 씨와 함께 이름을 올리게 됐네요. 셀프 축하 축하 축하. 자, 빵 외길 인생 38년 걷고 계신 4489님 남편분 오늘 생일 맞으셨습니다. 생일에도 새벽

0: 대한 이비인후과에서 HPV 예방접종을 시작하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와 함께합니다.
1: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화요일 출근길 서울 시내 도로는 자주 밀리는 곳을 중심으로 정체 이어집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방화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막히고요. 45분 정도 걸립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론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밀리고 여의하류에서 한강대교까지 정체입니다. 남산 1호 터널 도심 쪽으론 요금소를 지나서 3차로에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돌발 구간이 있는데요.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 하남 드림휴게소 부근에서 사고 나면서 진입로가 통제 중입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쪽으론 평택 고덕에서 화재 사고 발생했고요. 지금

0: 장문 100원 샵8910으로 응원 문자 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드립니다. 정답 맞힌 분이 1번부터 5번 번호 뽑아서 선물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백화점 상품권 20만원권, 여행용 캐리어, 블랙박스, 곰팡이 제거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중간에 꽝이 하나 있으니까요. 네, 잘 골라주시고요. 하지만 다섯 번 도전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면 저희가 준비한 선물을 다 챙겨갈 수 있습니다. 어느새 삼승입니다. 아, 삼승 도전자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도윤이 그리고 지윤의 집이죠. 목동으로 향하고 계신 우리 도진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도진님.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지금 출근 중이십니까?
1: 예, 오늘도 여전히 어쩔 수 없이 출근 중입니다.
0: 아, 그렇군요. 우리가 뭐 모두가 같은 마음이죠, 뭐, 그죠?
1: 네, 맞습니다.
0: 아니, 그 회사에는 아직 퀴즈 데뷔 소식이 퍼지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1: 아, 예, 아직 못 알렸습니다.
0: 회사에서 그냥 제 예, 그 나 자신의 이야기가 도는 것 자체가 싫으시군요.
1: 아, 그렇다기보단 네. 예, 출근길에 하다 보니까 저를 응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0: 아,
1: 그 아쉬운 마음에
0: 아, 그렇군요.
1: 네, 알리지 못했습니다. 네.
0: 하지만 가족들에게는 좀 알리셨다고요?
1: 가족들에게는 지금 네, 사돈의 팔촌까지 찾아서 알리고 있습니다.
0: 장인어른께서 특히 우리 사위가 자랑스럽다 뭐 이런 말씀 하셨다고요?
1: 아,
0: 아 전혀 어, 금시초문입니까?
1: 아, 예,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0: 어, 누가 좀 좋아하던가요, 가족 중에서는?
1: 사실 그 도윤이와 지유가
0: 아, 도윤이랑
1: 제일 지유가. 좋아하는데
0: 네.
1: 네, 어, 식디님의 팬이 돼가지고
0: 도윤이랑 지유가요?
1: 네, 만나러 가고 싶다고 지금.
0: 진짜 원래는 팬이 아니었었는데 아. 도윤이랑 지유가
1: 그렇죠. 이제 저희가 출근길에 듣다 보니
0: 아.
1: 아이들은 항상 자고 있거든요, 그 시간에.

0: 이 근처에 회사를 두 분이 다니시는 거죠?
1: 맞습니다.
0: 이렇게 같이 출퇴근하신 지 얼마나 되셨는데요?
1: 이제 막 한 달 좀 됐는데 이제 이직을 하게 돼서.
0: 얼마 안 됐구나.
1: 네.
0: 그렇구나. 아, 그 어디 어느 동네로 가세요? 누가 어느 동네로 가세요?
1: 제가 강남 쪽으로 넘어갑니다.
0: 강남 쪽으로. 야, 그러면 이제 목동과 강남 사이에 신혼집을 얻어야겠네요?
1: 아, 근데 신혼집을 이미 얻어가지고.
0: 어딘데요?
1: 신혼집이 신정동이에요.

0: 네, 매우 매우 추천해서 항상 출근할 때마다 같이 듣고 있습니다.
1: 어, 처음에 들었을 때는 약간 좀 그 가자미 눈을 뜨고 들었어요?
0: 아, 살짝 그랬는데 퀴즈가 너무 재밌고 해가지고.
1: 아, 좋습니다. 어, 우리 또 애청자분 저 목소리 들리네요. 목소리 역시 미인이신 FM대행진 팬이라 그러신지.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남편 파이팅 한번 외쳐주십시오.
2: 광수 파이팅.
1: 아, 좋습니다. 자, 광수 파이팅입니다. 광수님.
0: 네.
1: 네, 아무래도 이제 결혼 준비 중이다 보니까 역시 백상 좀 원하시죠?
0: 네.
1: 아, 좋습니다. 네. 식장 잡았어요?
0: 네, 잡았습니다.
1: 날짜 언제입니까?
0: 9월 6일입니다.
1: 9월 6일이요?
0: 네.
1: 어, 얼마 안 남았네. 예. 항시 조심하시고, 예.
0: 네.
1: 그 몸 관리 잘 하시고요.
0: 네.
1: 그 살도 좀 빼시고, 아시겠죠?
0: 알겠습니다.
1: 네,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목동의 도진님과 인사 나누십시오.
3: 안녕하세요.
1: 네,
3: 안녕하세요.
1: 네, 좋습니다. 자, 두 분 구호 연습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0: 도지!
1: 아, 도지가 살짝 빨랐어요. 예, 그리고 동시에 외치면 오늘 도지님 끝번호가 0이기 때문에 도지님한테 기회가 갑니다. 광수님 아시겠죠?
0: 네.
1: 네, 좋습니다. 자, 두 분 준비되셨으면 문제

0: 2013년 6월 30일 전 세계 방송 역사상 가장 오랜 시간 생방송된 프로그램이 처음 송출된 날입니다.
1: 도지
0: 여기서요.
2: 응?
0: 지금 두 줄 읽었는데요. 여기서요.
1: 네.
0: 정답은요?
1: KBS 이산가족 찾기.
0: 이산가족 찾기.
1: 네.
0: 와. 이게 무슨 일입니까?
2: 와.
0: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정답입니다.
1: 와. 최태성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야, 대단하네요. 야, 문제를 제가 좀 읽겠습니다. 장장 453시간 45분 총 138일 동안 5천여 명의 제작인원이 참여한 이 프로그램은 KBS에서 휴전 30주년을 맞아 기획됐는데요. 전쟁의 아픔과 가족의 사랑을 생생하게 송출한 기념비적인 기록으로 인정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입니다. 전쟁, 남북 분단, 자연재해와 같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터져 서로 소식을 모르고 사는 가족을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특별 생방송의 제목에도 들어가는 네, 이 단어, 이산가족, 네, 정답이었습니다. 자, 일단 축하드리고요.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네? 어떻게 여기서 드라이브를 거셨어요, 도지님?
1: 아, 이게 저희 아이가 그 최태성 선생님의 인력을 가지고 있어요.

0: 4월 30일이 무슨 날이었나 봤더니 그 KBS ETV에 이상가족 찾기가 와. 그 인력에 나와 있었던 거예요.
1: 와.
0: 야. 그걸 제가 오늘 와이프랑 이게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출근했는데 지금 온몸에 소름이 돋아서 와 죄송합니다. 말이 잘 안 나오네요.
2: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아 대박입니다. 우리 그 아드님 따님 너무 좋아할 것 같고요. 네 일단 축하드립니다. 일단
0: 네 감사합니다.
2: 그리고 우리 좀 인사를 좀 나눌게요. 우리 광수님과.
0: 네.
2: 광수님 아 오늘 좀 네. 억울하시겠어요.
0: 아 근데 이 정도의 운명이면 이렇게 지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2: 그러니까요. 아 참 오늘은 진짜 뭐 그 문제도 못 들어보고 지금 탈락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0: 아 네 그 이번에 결혼 앞두고 이직해서 아마 예비 아내가 많이 불안했을 텐데 오히려 더 마음 다잡아주고 해가지고 너무 고맙고 식전도 후에도 앞으로도 예쁘게 살아가자.
2: 아 좋습니다. 뭐 보나 안 보나 뭐 너무 행복하게 예쁘게 잘 사실 것 같고요. 우리는 또 네.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0: 네, 네.
2: 두 분이 이제 따로 차를 타고 가시더라도 FM 대행진과 함께 해주십시오.
0: 네 감사합니다.
2: 좋습니다. 네 빠빠이.
0: 빠빠이. 네.
2: 자 우리 그 도진님.
0: 네.
2: 도윤이랑 지우 너무 좋아하겠네요. 그죠?
0: 아, 안 그래도 아까 작가님한테 제가 오늘 맞추면 내일 네. 반차를 내고라도 아이들과 함께 퀴즈에 참여해도 되냐라고 여쭤봤었거든요.
2: 우리 그럼 내일 도윤이랑 지우 볼 수 있는 거예요?
0: 아, 예, 있습니다. 아, 제가 반차를 내고
2: 오케이.
0: 아이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보통 근데 이러면 떨어져야 정상인데
2: 그니까 아니 근데 정말, 오늘 그 설레발을 안 하셨잖아요.
0: 정말 최평성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 내일 오시면 저희가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0: 자 아, 우리 네 책디 감사합니다.
2: 아, 저한테 감사할 건 하나도 없어요.
0: 아 그냥 감사해요 식디한테. 아,
2: 저도 감사합니다. 도윤이랑 지유한테 감사합니다. 자 네. 2, 4, 5 중에 골라주세요. 랜덤 박스 돌려주세요.
0: 2번.
2: 2번이요. 2번이요. 백화점 상품권 드립니다.
0: 우와!
2: 야 오늘 100점이네요. 100점. 네. 백화점
0: 감사합니다.
2: 상품권까지 챙겨. 우십니까?
0: 아 와이프가 울어요.
2: 아. 아니 백화점 상품권이 그렇게 갖고 싶었어요?
0: 아니요 아니요 기법으로 그냥 역사를 맞춘 것 같아서.
2: 아 이게 저도 같이 행복하네요. 아 너무 좋습니다. 아 그러면은 내일 아침에 도윤이랑 지우랑 같이 만날게요.
0: 네 감사합니다.
2: 뭐 제가 뭐 부담 주는 건 아니고 도윤이랑 지우한테 뭐 이렇게 개인기가 있으면은 치킨이랑 피자 뭐 이런 거 가긴 간다고 그것만 전해주세요.
0: 아, 네네 연습 시키겠습니다.
2: 아, 스트레스 애들한테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내일 보겠습니다. 네. 빠바이.
0: 네 감사합니다.
2: 소리가 도착하셨네 그죠? 주차 소리가 딱 나네요, 그죠? 예. 자, 청취자 문제 바로 드리겠습니다.

0: 2번.
1: 2번 무조건. 3번 올여름 청취율 조사가 관건. 묵직한 또 3번 복이네요. 네. 마음에 약간 부담을 주는 3번 복입니다. 네. 김동건 무조건 올여름 청조사가 관건. 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문자 샵8910, 콩은 무료고요. 정답자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립니다. 재밌는 오답 보내주신 분 뽑아서 꽃미남이 만든 대도수산 협찬 해물 밀키트 세트를 보내드리니까요. 노래 듣는 동안 정답 제치는 오답 많이 쏴주십시오. 잔나비의 투게더 듣겠습니다.

조정식 FM 대행진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8시 16분 지나고 있고요. 정답을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 1번 김동건 아나운서가

대전 33도, 대구 32도, 전주와 광주 31도, 강릉, 부산 26도 등으로 어제만큼 오르겠고요. 서울과 경기도, 세종과 충청 내륙에는 지금 폭염주의보도 발효 중이니까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겠지만 대기가 불안정해서 곳곳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최고 50mm로 한 지역 내에서도 강수량의 차이가 무척 크겠고요. 천둥, 번개와 돌풍, 우박이 동반돼 요란하게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은 제주도와 남해안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5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0: 것들이기 때문에 날씨에 따라서 전력 공급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폭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완하려면 에너지 저장 장치 ESS 같은 것들에 대규모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용수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 정도도 확인하지 않고 발표할 정도로 실력이 없지는 않다라고 했고요. 전력 부분도 신규 원전 건설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자, 이제

8시 26분 지나고 있고요. 안내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예고입니다. FM대행진이 코앞으로 다가온 청취율 조사를 맞아서 빅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아, 이름하야 식식이들 비행기 타고 가요. 예측되시죠? 여름휴가 때 유용하게 쓰시라고 FM대행진이 항공권을 쏩니다. 스케일이 장난 아닙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프랑크푸르트로 향하는 티켓이고요. 프랑크푸르트 좋은 분과 함께 가시라고 두 장을 준비했습니다. 8월 22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티켓이고요. 이렇게 또 이렇게 항공권을 걸었는데 그냥 또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 7월 6일,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에 퀴즈를 들고 올

0: 김종식의 FM 댕진 연만 붐.
1: 모난 마음, 뿔난 마음 가시.

0: 네. 그냥 아예 포기하게 되는 그런 감정들.
1: 그렇죠.
0: 또 무력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싶기도 그렇죠. 하고요. 네. 여러분은 최근에 어떤 일 때문에 무력감을 느끼셨는지, 그 감정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사연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인터넷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일단은 뭐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이제 무력감이 그냥 갑자기 불현듯 찾아오는 순간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1: 아, 그럼요. 네. 우리가 이제 무력감이라는 것의 제일 앞글자가 업술무예요. 업술무고 우리가 이제 기운할 때 기자가 있고 힘력자를 쓰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기운이 없고 그 다음에 힘이 빠져 있는 상태.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네 손에 이 볼펜을 줄 힘조차도 없어지는 이런 완전히 무너진 것과 같은 상태를 우리가 아울러서 무력감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 무기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감각이 되어서 오랫동안 내 마음속에 머물고 일상 속에서 이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우울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 이게 장기화되면 때로는 이게 심리적으로는 약간 병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내 자신에게도 기쁨이 안 느껴지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즐거움이 없고 일상에 하는 일에 대해서도 아 내가 신난다 이런 느낌이 없는 상태로 이 시간이 일주일이 되고 2주일이 되고 이렇게 지나게 되면 우리는 이걸 이제 우울로 진단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0: 우리가 왜 SNS 같은 거 보잖아요.
1: 네.
0: 그러면 SNS 남들 보세요. 다 100% 필터 쓰고요.
1: 맞아요.
0: 그리고 뭐 지 집에 있는 것 중에 심지어 남의 집에 있는 것까지 가져와서 좋은 거 다 펼쳐놓고 사는 게 SNS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에는 보면 다 너덜거리고 다 후지고 또 남의 집은 왜 이렇게 넓어. 거기도 왜 이렇게 깨끗해. 아줌마 쓰나? 우리 집은 내가 아줌마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러면 이런 모든 상황들이 완벽하지 않은 사람도 내가 부족한 것에 대한 그 상대적 박탈의 경험을 하게 되는데 완벽주의와 이 상대적 박탈은 먼 거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도경완이라고 하는 건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아주 좋은 인품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서의 도경완 씨지만 우리가 이 무력감과 관련해서는 이런 도파민이 고갈된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경쟁 너무 심한 경쟁 이후에 발생하는 텅 빈 감정 또 이 완벽주의가 나에게 주는 이 도달하지 못하는 닿을 수 없는 것에 대한 이 무너지는 감정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무력감의 원인이다 이렇게

0: 이제 무력감이 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1: 아 근데 그게 무력감이 근데 그것 자체가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우리가 인간관계 아이들을 키울 때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프로젝트나 혹은 어떤 일을 딱 기획을 하고 계획을 하고 혹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네. 이런 부분이 내가 막 응원을 하고 막 열과성을 다해서 거기서 막 기도를 하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막 참여해서 노력을 하고 이렇게 막 진을 빼는 그 모든 순간 그야말로 영혼을 다해서 그 대상 에 대해서 혼신을 다했다.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가 생각

0: 그래서 작은 움직임, 움직인다는 생각 혹은 움직임을 통해서 아주 작은 첫 번째 시작점을 갖는 것. 그래서 흔히 이거를 30초 출발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30초 동안 손을 잼잼 할 수 있는 분들은 그 뒤로 3분의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또 3분의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30분의 운동을 또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력감이 있다 싶을 때는 잠깐 이 무력을 견디는 것도 괜찮아요. 좀 더 내가 무력감을 갖도록 놔두는 것도 괜찮은데
1: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잘 돌아보고 예. 그래야 또 이제 나중에 무력감에서 헤쳐나왔을 때 다른 네네. 사람들의 아픔을 또 같이 공감할 수 있으니까
0: 예. 그리고 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건 공식 무기력 타임을 갖는 것도 괜찮아요. 내가 너무 무기력하다. 그런데 일상은 또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무기력을 벗어날 수는 없어. 그럴 땐 하루에 딱 20분 정도 정해놓고 이날은 이 시간만큼은 그냥 완벽한 무기력 나의 무력감을 그냥 만끽하는 거예요. 아, 이 등신 이 빙구 해가면서 내가 아주 힘 빠진 이 상태를 그냥 20분 안에 압축적으로 내가 요 할 수 있는 요 시공간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그냥 힘들어도 발끌 질질 끌면서 그냥 살아가고 그러나 20분만큼은 그냥 인간적으로 나에게 무력감을 허락하는 시간 저항 없이 무력감을 즐기는 시간도 저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그렇게 그 시간을 보내고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는 좀 작은 움직임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
0: 네. 네. 근데 인간이 맨날 극복이 어려워요.
1: 근데 그건 무력할 때는 사람을 안 만나는 게 좋죠.
0: 당분간은 단기로는 그래서 무작정 나아질 때까지 안 만나 이게 아니고요. 내가 3일은 안 만나 이렇게 정해놓는 게 좋은 게 인간이 무기력도 일종의 중독이에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이 무력감이 계속 나를 안쪽으로 이렇게 침범해버려요. 그러면 나중에 마치 심장 박동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되면 곤란해져요. 그래서 아 내가 3일은 안 나갈 거야 혹은 3일만 안 만날

0: 그리고 천년의 이상형은 내 짝이 아니에요.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1: 100년의 이상형 네. 정도로 하는 게.
0: 100년의 이상형도 아니야. 그냥 30일의 이상형. 저는 그게 오히려 현실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우리 꼭 만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1: 우리 그 보배 씨는 아들이 수시 6덜하고 우주

노을빛 맛의 조화 서해미감에서 노을 생강청 온기,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국가대표 캐리어 아이프라브에서 여행용 캐리어,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휴대전화로 에어컨 켜는 에어딥큐에서 에어컨 제어기, 제부도의 노을빛 하늘길 서해랑에서 해상 케이블카 탑승권, 프랑스 명품 커피 카페 리차드에서 정통 로스팅 커피 피나, 유기농 차 전문기업 프로메다에서 순한 유기농 삼초보리차, 에이펙 공식 후원 화장품 리포브에서 화장품 세트, 애견 영양제 댕이 수락관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주식회사 부성에서 깔끔한 제로곰취 미세차,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호주 건강기능식품 신유빈의 마더네스트에서 프로폴리스 맥스 스프레이 선물 세트, 각질 제거의 고수 한방 아라한수에서

0: 오빠, 주말에 아울렛 갈까?
1: 주말엔 차 막힌단 말이오.
0: 지하철 타고 가면 되는데?
1: 그렇게 가까운 데가 있단 말이오?
2: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역시 마리오란 마리오.
3: 가산 디지털 단지
4: 마리오 아울렛역에서 만나는
2: 마리오 아울렛.
5: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 더 라디오.
6: 길을 걸을 때마다 보이는 맨홀. 맨홀에는 산소가 부족하거나 위험한 가스가 가득 차 있습니다. 맨홀로 내려갈 때